0: said the grasshopper.
1: The End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별장이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누가 찾아왔냐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Winter had arrived. 겨울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추워요. 그런데 이제 개미 집 안으로 가보니까 crackle. 무슨 소리가 나냐면 타닥거리는 불 피우는 소리가 나는 거죠. 아래에 나옵니다. The ant was prepared for winter.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을 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While the snowflakes fell outside, the fire crackled inside his little nest라고 돼 있네요. 상상만 해봐도 뭔가 좀 포근함이 느껴지네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the snowflake, snowflakes라고 하면 바로 눈송이거든요. S가 붙어 있으니까 많은 눈송이들이 되겠죠. 눈송이들이 fell outside, 밖에서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즉 눈이 오고 있는 중에 눈이 오고 있을 때 the fire, 불이 뭔가 이렇게 불을 피웠나 봐요. 불이 crackle, crackle이라는 것은 탁탁, 칙칙칙탁 이렇게 불을 나무에 이렇게 불을 피우다 보면은 나무가 갈라지거나 이 불이 내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탁탁, 칙칙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Inside his little nest, nest라는 것은 원래 새 둥지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새 둥지도 되지만 곤충들이나 작은 동물들의 집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미 집이 되겠죠. 그의 작은 집 안에서 탁탁 치직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집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안에 불도 피우고 있고 먹을 음식도 많다면 밖에 아무리 추워도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겠죠. He had enough food to see him through the cold month ahead. 그렇죠. He는 바로 개미가 되겠죠. He had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o see him through. 맞죠. 뭐 할? See through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다, 끝까지 함께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간, 바로 겨울이 되겠죠. 곤충들에게는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겨울이 어려운 시간일 수 있잖아요. 힘든 시기를 끝까지 견디게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The cold month ahead. 근데 무엇을 버티냐면, 무엇을 끝까지 견디게 하냐면 The cold month ahead. 앞으로 다가올 수개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개월은 바로 겨울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은요.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배짱이는 뭐 했습니까? 이제 겨울이 왔네. 일단 먹을 것부터 구하자. 그래서 search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찾다, 찾아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찾아봤는데요. But he could not find any. 그런데 어떠한 음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He was very hungry. 배짱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배야, 이 음식을 어디서 찾지?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는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no shelter. 여기에 no가 있으니까 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안 가지고 있었냐면 shelter이라는 거 많이 나오는 단어죠. 주거지 혹은 쉼터, 즉 잠을 자거나 묵거나 혹은 머무를 곳을 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배짱이는 놀면서 집을 전혀 만들어 두지도 않았고 혹은 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집을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겨울이 왔을 때 당장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당장 살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나 쉼터가 없었습니다. From the falling snow, 뭐로부터 피할 곳이냐 하면은 from the falling snow, 떨어지는 눈과 그 다음에 bitter, bitter이라는 것은 혹독한 매서운 바람이 아주 쌩쌩쌩 이 차가운 바람이 이 살을 막 뚫고 지나갈 것 같은 너무나 이 아픈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bitter wind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혹독한 바람이나 떨어지는 눈으로부터 피해서 쉴 주거지나 쉼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프네요. 맞죠? 미리 준비하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매우 중요한 거 제가 두 강의에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테마는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게 무언가를 이어주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거나 여러 개의 단어와 여러 개의 단어 덩어리들을 이어주거나 문장을 이어주거나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접속사인데 접속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를 문법 용어도 좀 우리가 친해질 겸 그리고 이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은 등위 접속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가 뭐냐면 등이 아, 이 등이 간지럽네. 이 등이 아닙니다. 같을 등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등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위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위치, 무언가가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무게가 똑같은 혹은 형태나 무언가 특징이 똑같은 이두 개를 연결해 주는 그 말. 그게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입니다. 말이 꼬이려고 하네요.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는 외우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각각의 의미는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우는 방법은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두었죠. 이걸 다 모으면은 fanboys가 됩니다. 자, 맞죠? F에, 맞죠? fan. 그 다음에 and A, N에, N. 자, 이렇게 fanboys만 외우면 됩니다. 이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f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이유를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단어의 이 각각 단어의 의미들은 다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미 많이 봤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So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fanboys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은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이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시로 but을 예를 들어볼까요? I am small. 저는 작아요. 체구가 작거나 키가 작거나 그러나 보통 체구가 작거나 키가 작다고 생각하면은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떻다고요? 강해요. 힘이 세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일반적인 우리 상식의 흐름에서 반대되는 게 나오면 우리가 흔히 그러나 하지만 이런 의미,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but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등위 접속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but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게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죠. 자, 반대 예시를 들면 지금 앞에 보니까 I am small 이라고 돼 있죠. But 뒤에 문장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어의 덩어리가 오거나 혹은 하나의 단어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해 주는 것과 같은 덩어리가 와야 된다. 앞에 문장이 왔으니까 뒤에도 문장이 와야 된다. 그게 등위, 맞죠? 같은 위치에 있는 그것을 이어주는 접속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예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o you want tea or coffee? 당신은 차 드실래요? 커피 마실래요? 이렇게 차, 커피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or, 여기에 뭐뭐 또는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러면 or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똑같은 무게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tea or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or을 사이에 두고 앞에도 단어 하나가 있고 뒤에도 단어 하나가 왔죠.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등위 접속사. 어렵지 않죠. 외우는 방법, fanboys.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0: Winter had arrived. Crackle. The ant was prepared for winter. While the snowflakes fell outside, the fire crackled inside his little nest. He had enough food to see him through the cold months ahead.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but he could not find any. He was very hungry,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1: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asshopper remembered the ant he had met in the summ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배짱이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기억하게 되었어요. 기억했어요. 누구를 기억했냐면 개미를 기억했죠. 근데 이 개미는 누구냐면 he had met in the summer 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만난, 언제 만난? 여름에 그가 만난 개미를 기억했습니다. 아, 개미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똑똑똑.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제일 앞에 나오는 he는 바로 배짱이가 되겠죠. 배짱이는 knocked on, 문을 똑똑똑 노크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On his door. 여기 있는 his는 개미겠죠. 개미의 문을 두드렸고요. Asked him. 그에게 물었습니다. 즉,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If he had any spare food. 개미가 If he had any spare food.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냐면 spare이라는 것은 여분의 추가적인 여분의 음식을 좀 더 가지고 있는지 즉 배짱이인 내가 내 좀 먹을 수 있는 거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개미한테 너 여분의 음식 좀 있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개미의 대답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n't you have any food of your own? Asked the ant. 개미는 황당한 거죠. 왜 너는 너 자신의 음식을 안 가지고 있니? 다 봤지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배짱이야, 너는 왜 네 음식을 안 가지고 있어? 왜 나한테 와서 지금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것이죠. 사실 배짱이는 놀았잖아요. Did you not store any in the summer? What were you doing? 개미가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화를 냈는지 조언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Did you not store? 너는 저장 안 했니? Any in the summer? 뭐요? 여름에 그 어떠한 음식도 너는 저장을 안 해뒀어? What were you doing? 너는 뭐 하는 중이었니? 뭐 했니? 그러니까 이제 배짱이가 이야기하죠. I was so busy. 나 너무 바빴어. 뭐 하면서 바빴다고요? Dancing and singing and eating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나는 너무 바빴어요. 뭐 한다고 바빴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먹는다고 바빠서 그래서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나는 그 어떠한 일도 못했어. Said the grasshopper. 배짱이가 이야기했어요. 즉, 너무 바쁘게 일을 한 게 아니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한다고 전혀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 삶과 죽음의 경계로 가면은 그래도 미안하지만 정말 후회스럽지만 찾아가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0: The grasshopper remembered the ant he had met in the summer.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2: Why don't you have any food of your own? Asked the ant. Did you not store any in the summer? What were you doing?
3: I was so busy dancing and singing and eating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said the grasshopper.
1: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들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4: Snowflake. Snowflake. A tiny snowflake landed on my hand and melted. Search for. Search for.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Shelter. Shelter. The dog ran to a small shelter during the rain. Bitter. Bitter.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Spare. Spare.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1: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력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글에서 본 bitter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bitter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기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조금씩 앞뒤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바뀝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medicine was very bitter.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어릴 적에 이 물약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물약을 먹는데 그 약이 그렇게 쓰고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이 어떻다고요? 약이, the medicine, 약이 was very bitter, 매우 썼다. 너무 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맛이 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맛이 쓴, 뭔가가 강하고 뭔가 유쾌하지 않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의미로 바뀐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Losing the game made him bitter. 그렇죠. 경기에서 지는 것은 만들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bitter. 경기에서 졌으니까 그가 어떻게 느낍니까? 그가 경기에서 졌어요. Bitter. 쓰대요. 이 느낌이 쓰대요. 맛은 지금 경기에서 졌으니까 맛을 느끼진 않지만 그 기분이 쓰다라는 것은 바로 씁쓸한 혹은 분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죠. 연결이 좀 되시죠? 자, 그 다음, We walked home in the bitter cold. 우리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언제, 뭐 안에서 걸어갔냐면 in the bitter cold. cold라는 것은 추위가 될 것이고요. 어떻게 춥냐면 조금 추운 게 아니라 쓰게 춥다라는 거예요. 정말 쓴 맛이 나게 춥다. 쓴 맛이 나게 춥다라는 것은 진짜로 이 추위가 맛이 나진 않지만 바로 날씨 바람이 혹독한 매서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추운 아주 이 혹독하고 매서운 추위 안에서 우리는 집으로 걸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밌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을 올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과연 배짱이는 겨울을 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책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접속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He promised the ant he would work hard next summer and store his own food.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Next summer,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He worked hard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So next winter, the grasshopper didn't go hungry. He had learned his lesson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ed. There is a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
0: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 이야기에서 배짱이가 개미에게 찾아갔었죠. 배짱이가 계속 여름 내내 놀았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하나도 구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덮여버렸죠. 그래서 개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배짱이는 look truly, 진정으로 어떻게 보였냐면 sorry, 후회하고 아주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And ashamed,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개미가 일하라 그랬잖아요. 충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뉘우치는 것 같고 후회하는 것 같고 너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He promised the ant he would work hard next summer and store his own food 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약속했습니다. He promised. 그는 약속했어요. 누구랑 약속을 했냐 하면 개미와 약속을 했겠죠. He would work hard. 뭐라고 약속을 했냐 하면 그는 개미야 내가 열심히 일할게. Next summer. 다음 여름에 내 진짜 열심히 일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And store his own food. 그리고 나 자신을 먹을 그 음식도 많이 저장을 해두고 좀 비축을 해둘게. 라고 개미한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So, 그래서 the ant, 개미는 gave him, 그에게, 즉 배짱이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냐면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맞죠? 개미가 could spare, spare이라는 것은 내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내어줄 수 있는 만큼 많은 음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배짱이에게.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 문장부터 우리가 원래 제가 알고 있던 개미와 배짱이는 이 이야기, 여기서부터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개미가 음식을 조금 내어줬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어느 정도는 일치합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까요?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약간씩 차이가 나죠.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여기는 see through라는 것은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견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it was just enough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it은 바로 앞에서 개미에게 받은 그 음식이 되겠죠. 그 음식은 was just enough 딱 알맞게 충분했습니다. 뭐 할 만큼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겨울을 맞죠? 이 배짱이가 겨울을 나기에 겨울을 견디기에 딱 알맞는 그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배짱이가 그래도 겨울을 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그러나 배짱이에게는 아주 어땠다고요? 괴로운 비참한 몇 달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막 풍족한 게 아니라 개미 얼마나 그 몸집이 작습니까? 배짱이는 개미보다는 몸집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 개미가 하나하나 모은 그 음식을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겨울을 잘 견딜 수 있고 잘 버텼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미에게 받았으니까 그 음식이 막 충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괴로운 몇 달. 여기서 괴로운 몇 달이라는 것은 아마 겨울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겨우겨우 억지로 개미에게 받은 음식을 통해서 겨울을 잘 날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는 배짱이가 죽었거든요. 배짱이가 음식을 조금밖에 못 얻고 아마 피디님들도 그 이야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은 그런데 지금 이 버전은 또 다른 버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래동화나 이솝어화나 이런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런 동화들은 사실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버전들이 좀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읽었던 것은 배짱이가 조금 음식을 받고 얼어서 사실 죽었어요. 자, 어쨌든 계속 우리 비교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그게 비교해가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좀 더 이야기를 읽기 전에 오늘 여기 있는 bu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어서 접속사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접속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등위 접속사라는 거
다뤘었죠. 자, 오늘은 등위 접속사 말고

0: 다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동등한 입장에서 더해주는 것이 등위 접속사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종속 접속사는 무언가 더해주긴 하는데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나의 하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문을 통해서 그 하인이 무슨 말인가 혹은 그 하인인 역할을 하는 맞죠? 그 문장, 그걸 연결해주는 접속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유를 나타내는 것은 because나 since 같은 것들이 있고요. when이나 after, 뭐뭐 할 때, 뭐뭐 한 후에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뭐뭐 한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가 있죠. 조건을 나타내고요. although나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라고 하죠. 그렇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것들이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아 이래서 하인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I tried hard although I was sick.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맞죠?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나는 열심히 했어요. 비록 뭐 했을지라도 내가 아팠을지라도 자 그럼 이게 왜 하인이냐 하면은 I tried hard는 그 홀로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문장이 잘 형성이 되는데 although I was sick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이것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게 홀로 앞에 있는 I tried hard가 없다면 although I was sick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장이 온전한 문장으로 의미상 쓰일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이거 끝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뭔가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비록 내가 안 아팠으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여기 있는 although I was sick 앞에 있는 I tried hard에 얹혀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건물로 비유하자면 I tried hard가 1층이에요. 2층이 바로 although I was sick인 거죠. 그러면 1층이 있어야 2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2층만 공중에 붕 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I stayed home. 나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1층이에요. 기둥이 되는, 맞죠? 이 단단한 1층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 얹혀있는 것이죠, 이유가. Because it rained.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비가 왔기 때문에만 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 생각해보세요. 비가 왔기 때문에. 이게 홀로 쓸 수 있습니까?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는데? 그 뭐 했는데가 1층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문장들은 바로 종속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는 아 문장이네, 하인이다, 혹은 2층이다. 1층이 바로 I tried hard, I stayed home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접속사들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속 접속사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혹은 무언가 이어주는데 그런데 하인 혹은 2층 역할을 한다. 다른 무언가에 얹혀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He promised the ant he would work hard next summer and store his own food.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배짱이는 진짜 바뀌었을까요? Next summer, 다음 여름에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자, 여기에서 word는 원래 word는 단어나 혹은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여름에 the grasshopper, 배짱이는 어땠냐면 as good as, 뒤에 것만큼이나 좋았다. 그러면 여기서 his word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뭐냐면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약속만큼이나 좋았다 이 말은 약속을 잘 지켰다 이 말이 되겠죠. 아, 배짱이가 뭔가 노력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음식도 좀 저장해두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알고 있던 그 이소부어가 아니에요. 또 다른 버전인 것이죠. He worked hard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그렇죠.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그 스스로를 위해서 충분한 음식을 저장하려고

0: 열심히 일했습니다.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역시나 읽어보니까 배짱이가 많이 바뀌었네요. The grasshopper. 그 배짱이는 even found time, 심지어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즉, 시간을 좀 냈다라는 것이죠. 뭐 하는 시간을 냈냐면 to help the ant. 개미를 도와줄 시간을 좀 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개미가 작년에, 지난해 뭐라 그랬습니까? 일 열심히 좀 하라 그랬잖아요. 여름에 놀지 말고. 그런데 안 하고 결국은 겨울에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을 맞이했었죠. 그래서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그의 나쁜, 맞죠? 여기 있는 이 behavior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나쁜 행동을 make up for. make up for은 만회하기 위해서. 맞죠? 과거에 좀 비쳤으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를 만회하냐 하면 그의 나쁜 행동. 그렇죠. 그의 부족한 혹은 그의 나쁜 행동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개미를 도와주는 시간도 좀 냈다라는 것이죠. 배짱이가 바뀌었네요. 진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은요. So next winter. 그래서 다음 겨울에는 The grasshopper didn't go hungry. 그래서 그 다음 겨울에는 맞죠? 그 해 잘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 겨울에는 배짱이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He had learned his lesson and now he worked as well as played. 이라고 되어 있네요. He had learned his lesson. Lesson이라는 것은 원래는 수업이라는 의미로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지만 교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훈을 배웠고요. 교훈을 알게 되었고 배웠고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 그리고 놀기도 했지만 뭐도 했다고요? 일도 했습니다. 그렇죠. 배짱이가 누구든 놀 수도 있지만 일도 했다라는 것이죠. 할 거 하고 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There is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라고 되어 있죠. There's a time for work. 일할 시간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놀 시간도 있다. 즉, 일할 시간도 있고 놀 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알고 있던 이서부아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니까 또 산뜻하게 재밌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이서부아는 어떤 이서부아인지 궁금하네요. 자,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아주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Next summer,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He worked hard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So next winter, the grasshopper didn't go hungry. He had learned his lesson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ed. There is a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
0: 자,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Ashamed. Ashamed.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Spare. Spare.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Miserable. Miserable.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Behavior. Behavior. His rude behavior made other students upset. Make up for. Make up for.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Word. Word. Next summer,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Word인데요. Word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learned 10 new words today. 그녀는 배웠습니다. 10개의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 낱말이라는 의미네요. 그래서 그녀는 오늘 10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저와 책을 읽으면서 10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지 않았나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I want to have a quick word with you. 나는 가지고 싶다. 무엇을 가지고 싶냐면 빠른, 맞죠? quick이라고 하면 짧은, 빠른 단어나 말을 너와 함께 가지고 싶다. 어? 너와 함께 빠른 말을 가지고 싶다. 혹은 짧은 말을 가지고 싶다.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서 word라는 것은 바로 대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 너와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듣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He always keeps his word. 그는 항상 지킨다. 무엇을 지킵니까? 그의 말을 지킨다. 그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 그의 약속이나 맹세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 이제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Hello everyone, my name is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표현들을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스포츠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Let's find out. Let's go. Wow. 오늘의 스포츠 정말 바로 감이 오시죠? 장갑 보이고요. 그리고 막대기? 뭐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 고글이 보이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는 거 그대로예요.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스키입니다. 스키잉. Alright, skiing. 스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네, 스키는요 합판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길고 평평한 활면에 구두나 장화를 신고 눈 위를 활주하는 스포츠입니다. 북유럽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북유럽에서는 이거를 노르딕 스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악지대에서는 알파인 스키라고 또 이렇게 불린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는 이 둘의 구애를 받지 않고 탄생한 게 바로 프리스타일 스키입니다, 여러분. Alright, 참 재밌죠? 자, 첫 번째 사진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바로 부츠입니다. 스키를 탈 때 이렇게 목이 긴 신발, 이것을 부츠라고 합니다. 정말 맞는 걸 신으셔야 돼요. 이거 위험하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Boots 외우세요. Boots, boots. 자, 두 번째. 이거는 plate, plate라고 합니다. 정말 그 길고 평평하죠? 그래서 plate, 이걸 딱 그 장화를 신고 여기에 탁 부착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눈 위를 스무스하게 갈 수 있게 plate를 갈아 껴야 됩니다. plate 꼭 외워주세요. 자, 그렇죠. 플레이트는 판을 대다, 접시, 플레이트, 플레이트. 다음 그림은 가면 갈수록 조금 이렇게 더 얇아지는 바로 이건 뭘까요? 그렇죠. 이 막대를 바로

0: 폴이라고 합니다. 폴, 막대기. 그렇죠. 막대기, 폴. 이것이 있어야 자, 힘을 가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스포츠 스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Turn, 돌다, 돌기, 방향 전환. Pivot, 중심점, 회전하다, 회전시키다. Bogen, 보겐. 양쪽 스키 사이를 벌린 상태로 사면을 회전하며 활주하는 것. 네, 오늘의 첫 번째 단어, turn. 돌다, 돌다, 돌기, 방향 전환, turn. 문장 볼게요. By using sharp turns, you can ski faster. 그렇죠. 그 커브를 사용하면 스키를 더 빨리 탈수 있다. 맞죠? Turns 꼭 외워주세요. Turns. 자, 두 번째 단어. Pivot. 자, 중심점. 회전하다. 회전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Pivot. 문장 볼게요. Pivoting is an essential skill used when turning. 피보팅은 턴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Pivoting, pivoting. 오케이, 꼭 외워주세요. 자, 세 번째, bogen, bogen, bogen. 양쪽 스키 사이를 벌린 상태로 사면을 회전하며 활주하는 것. 문장 볼게요. Bogen needs a lot of practice. 그렇죠. 스키 사이를 벌린 상태로 사면을 회전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Bogen needs a lot of practice. Bogen, Bogen, Bogen.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배워본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Turn, 돌다, 돌기, 방향 전환. Pivot, 중심점, 회전하다, 회전시키다. Bogen, 보겐. 양쪽 스키 사이를 벌린 상태로 사면을 회전하며 활주하는 것. Alright, guys. 자, 지금까지 배워본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퀴즈니까요. 잘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By using sharp blank, you can ski faster. 자, 이걸 잘해야 스키를 더 빨리 탈수 있어요, 여러분. 자, T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돌다, 돌다, 돌다. T로 시작해요. 3, 2, 1. 정답은 turns. 그렇죠. By using sharp turns, you can ski faster. 해볼까요?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A blank needs a lot of practice. 자, 이건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려면요. 그렇죠? B로 시작해요. V, 3, 2, 1. 정답은 Bogen. Bogen needs a lot of practice. 다 같이 해볼까요? Bogen.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A blank is an essential skill used when turning. 그렇죠? 이 스킬이 뭐죠? 자, P로 시작하는 건데, 자, 턴할 때꼭 필요한 요소예요, 이건요. P-bo 3, 2, 1. 정답은 pivoting. 우후! 맞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Pivoting is an essential skill used when turning. 잘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Let's go.
1: Skiing was originally a means of transportation in areas with lots of snow. The most basic movements in skiing is falling and standing up. By using sharp turns, you can ski faster. Bogan needs a lot of practice. Pivoting is an essential skill used when turning.
0: Skiing was originally a means of transportation in areas with lots of snow. 스키는 원래 눈이 많이 쌓인 곳에서 이동수단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The most basic movements in skiing is falling and standing up. 스키에서 가장 기초적인 동작은 넘어지기와 일어서기입니다. By using sharp turns, you can ski faster. 급커브를 사용하면 스키를 더 빨리 탈 수 있습니다. Bogan needs a lot of practice. 보게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Pivoting is an essential skill used when turning. 피보팅은 턴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Alright everyone, Sports English. 오늘은 스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Did you guys have fun? I did. See you next time!

0: 나라에서 온 종이 요정 리즐이에요. 그리고 여기 엠토키, 엉토키.
1: 어, 토키, 너 왜 그렇게 힘이 없어?
2: I'm hungry. I'm hungry.
1: 우리 토키 배가 고파서 힘이 없었구나.
0: 아, 사실 이 소리는 내 배에서 나는 소리야.
2: You're hungry. You're hungry.
1: 맞아, 나도 배가 고파서 배가 꼬르륵거리고 있어. 토키, 우리 뭐 좀 먹어야겠는데?
0: 피자, 피자. 피자 먹자고?
1: 좋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오늘 우리 피자를 시켜 먹지 말고 접어서 맛있게 먹어보자고. 친구들, 오늘은 피자를 접으면서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배워볼까요?
2: Yes, please. Yes, please.
0: Pizza is my favorite food.
1: 피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오늘은 치즈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노란색 색종이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white, 흰색인 단면 색종이입니다. Put the color side facing down. 색깔이 있는 면을 아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old in half. 먼저 절반을 접어주세요. Fold in half again. Unfold. Rotate. Fold to the top. Okay. Now you see this line? Take the right edge to this line. Left edge to the same line. Now fold both lines at the same time.
3: 동시에 이렇게 눌려주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0: Leave it like that.
3: 이렇게 놔두고 fold the right edge to the center line.
0: Fold the left edge to the center line as well.

0: Now, put this one down. 이렇게 너는 누워 있어. Let it lay down. And then fold it in half. 반으로 접어볼게요. Now, this white part looks like a kind of topping. Maybe onion? 약간 양파 같은 토핑이 될 거예요. Now, you see the right flap, 오른쪽 날개를. Line up this edge with this edge. And then, take the corner to the right, top right corner. 오른쪽 위 모퉁이로 데리고 갑니다. You see the little triangle? Put your finger into this triangle. 납작하게 눌러줄게요. Press down the pocket. 주머니를 납작하게 해주면 You will see a square. Now take the top layer of the square and fold to make a white square. 이제 하얀색 사각형이 생겼죠? Now we'll do the same on the left side. Now, this is the folding of one slice of pizza. 우리 피자 한 조각 접기를 마무리하셨는데요. 이제 토핑을 쌓아 올려서 피자를 완성해 볼까요? Ta-da! A delicious pizza is complete. These various toppings, 여기 햄, 그리고 다양한 야채, 양파, 올리브까지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피자가 완성되었네요. 그럼 피자 먹으러 가볼까요? 얌! 띵동! The pizza's here! 예! 피자가 왔다! 내가 시킨 피자가 왔다! Pizza is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Yum! It looks yummy. It smells yummy. 냄새도 보기도 맛있는 피자구나. 어디 그럼 피자를 한 조각 먹어볼까? 나는 피자 한 조각을 먹어요. I eat a slice of pizza. 나는 피자 한 조각을 먹어요. I eat a slice of pizza. 맛있어. 오, 그냥 먹으니까 조금 느끼한데? 핫소스를 한번 뿌려볼까? 핫소스. 한번 먹어봐야겠어. 어떤 맛일까? 많이 매울까? 나는 핫소스를 한번 먹어봐요. I try the hot sauce. 나는 핫소스를 한번 먹어봐요. I try the hot sauce. 가득 뿌려서, yep! It's too hot! 아, 너무 많이 뿌렸잖아. It was too much. It's too hot. 그럼 너무 매우니까 매운맛을 잡기 위해서 이걸 찍어볼까? 이게 뭐지? 아하, it's cheese sauce. Let me try the cheese sauce. 피자를 치즈 소스에 찍어 먹어요. I dip the pizza in cheese sauce. 피자를 치즈 소스에 찍어 먹어요. I dip the pizza in cheese sauce. 가득 찍어서 냠냠냠냠. So yummy. 우와, 이렇게 피자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다. 우와. 오, 세상에. 이렇게 커다란 조각을 다 먹다니. 난 너무 배가 불러요. I am so full. 난 배가 너무 불러요. I am so full. 우와, 배가 정말 부르지만 맛있는 피자도 먹고 정말 행복해. It was a great dinner. 최고의 저녁 식사잖아. 자, 여러분, 피자 맛있게 드셨나요? 그러면 원어민의 음성으로 배운 표현들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1: I eat a slice of pizza. I eat a slice of pizza. I try the hot sauce. I try the hot sauce. I dip the pizza in cheese sauce. I dip the pizza in cheese sauce. I'm so full. I'm so full.
0: Oh, 피자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I'm so full.
2: Me too. Me too.
0: How many slices? 몇 조각이나 먹었어?
2: 5 slices.
0: 다섯 조각? 너 진짜 많이 먹었다. 우리 잠도 깰 겸 복습해 볼까? 나는 피자 한 조각을 먹어요. I eat a slice of pizza.
2: I eat a slice of pizza.
0: 나는 핫소스를 한번 먹어봐요. 그렇죠. I try the hot sauce.
2: I try the hot sauce.
0: 나는 피자를 치즈 소스에 찍어요. I dip the pizza in cheese sauce.
2: I dip the pizza in cheese sauce.
0: 잔뜩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그렇죠. I'm so full.
2: I'm so full.
0: 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 어땠어, 토끼?
2: I'm sleepy. I'm sleepy.
0: 으구, 잔뜩 먹으니 배가 부르니까 졸리는구나. 친구들, 그럼 우린 이제 쉬러 갈게요.

0: 네, 저 친구하고 쌤 오늘 먼저 스토리부터 이야기할게요.
1: 알겠어요. 네. 들어볼게요.
0: 친구하고 아점 먹으러 갔는데 뭐지? 11시부터 가능한 가게였어요. 근데 친구가 막 10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11시부터 가능해하고 친구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났어가지고
1: 좀 답답했겠다, 그죠?
0: 네, 11시부터 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죠?
1: 11시부터 가능하다.
0: 가능하다 하면 그러면 가능해 하면
1: possible
0: 들어갈 것 같고 11시니까 11 o'clock
1: 네. good
0: this 가게니까 가게
1: this 가게
0: 가게 네
1: 이것도 귀여운데요 this 가게 네
0: this
1: 좋아요 11시부터 식사 가능
0: 네
1: 그렇죠 식사 가능이었던 거죠 자 11시부터 식사 가능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영 학생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단어를 생각하시면 풀려요. 엄청 쉽게.

0: 항상 선생님이 너무 잘 아신데 잘 안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려겠는데 그래도 선뜻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한숨을 쉬다니. 자,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자, 무언가를 열다.
0: 열다? 오픈?
1: 네, 그거면 돼요.
0: 오픈을 11시부터 영업 시작을 오픈한다 이거예요? 네,
1: 사실 가게 문을 연다라는 뜻이에요. 오픈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오픈, 가게 문을 열어서 이런 거 짜잔 시작 이런 표현이에요.
0: 그러면 결국 문을 여는 그 뜻이 가게를 시작한다 이 같은 뜻인 거예요?
1: 예스. 자, 그러면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가게라고 했지만 아마 식당이었겠죠? 네. 자, 그러면
0: The restaurant.
1: The restaurant. 자, 열어요?
0: It's open.
1: 어, The restaurant is open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The restaurant is open이라고 얘기하면 그 레스토랑은 지금 열려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0: 아, 그러면 열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어, 네,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11시부터 문을 열어서 그때부터 먹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자, The restaurant open을 동사로 쓰면 돼요. 연다.
0: 그러면 더 레스토랑 오픈 11 오클라 이렇게 하면 돼요?
1: 조금씩만 보충해주면 돼요. 자, 네. 잘했어요. 자, The restaurant. 자, 레스토랑 한 개죠?
0: 네.
1: 그러면 오픈이에요? 오픈즈예요?
0: 오픈즈.
1: 자, 그러면
0: 더 레스토랑 오픈즈
1: 몇 시에 11 오클락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잘했어요. 근데 그 앞에 시간을 나타내줄 때 11시에 라고 얘기해주려면 자, 골라보세요. In, at, on, under. 넷 중에 뭘 골라서 넣을래요? 다시 한번.
0: 네.
1: In, at, on,
0: at,
1: under. 네, 맞아요.
0: At 11
1: o'clock. 예. 맞아요. 11 a.m. 괜찮아요.
0: 네.

0: 자, 그러면 문장 이제 준비됐죠?
1: 네.
0: 자, 그 식당은?
1: 네. 돌레스토라 opened at 11 a.m.
0: 맞아요. 한 번만 더.
1: 돌레스토라 opens at 11 a.m.
0: Good job. The restaurant opens at 11 a.m. 이라고 얘기하면
1: 11시부터 영 것 같네요.
0: 맞아요. 개시 이렇게 문을 딱 여는 거죠.
1: 네. 11시부터 여는 거 가능하다. 근데 가능하다. 이파스 뭐 파스블 이런 게 안 들어가 그냥.
0: 안 들어가도 돼요.
1: 오픈을 딱 끝나는 거예요?
0: 네. 그렇게만 얘기해도 아주 간단하게 모든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0: 쌤, 그러면 이 가게 언제부터, 아니 언제 열어요? 이걸 용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1: 그쵸, 그 표현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좀 쉬운 표현부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가게의 관계자, 그러니까 가게의 주인이거나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직접 물어봐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당신이 라는 표현을 그냥 쓰시면 돼요.
0: 유?
1: 맞아요. 유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여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한번 도전해볼까요?
0: When open?
1: When open? 자, 좋아요. 근데 you를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당신이 여나요? 정도예요.
0: When do you open?
1: 맞아요. When do you open? 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0: S 안 붙이고 그냥 open 얘기하면 돼요?
1: 네, 안 붙여도 돼요.
0: When do you? When do you open?
1: 이라고 얘기하면 네, 맞아요. When do you open the restaurant? When do you open까지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0: open까지만 해도 돼요? When do you open?
1: 맞아요.
0: When do you open? 끝난 거예요?
1: 네. When do you open? 이라고 얘기하면 언제 여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말이 돼요.
0: 여행 가서 필요한 거.
1: 그죠? 맞아요. 근데 직접 물어보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 가게, 그 식당 언제 열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do you? 보다는 그것이? 라고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아니고 그것이. 그러면
0: when
1: do you 대신에
0: 그 it
1: 맞아요. it을 쓸 건데 그러면
0: it
1: 앞에
0: open
1: 맞아요. When it open 근데 한 개가 필요한 게 있어요. When do you 했던 것처럼 맞아요. 오케이.
0: Okay. We are ready. When, when does it open?
1: 맞아요. When does it open? 이라고 얘기하면
0: when 항상 앞에 나가죠.
1: Yes.
0: 네. 그러면 when does it open?
1: Good job. When does it open? 혹은 when does the restaurant open?
0: When does the restaurant open?
1: 이라고 얘기하면 그 식당 언제 열나요? 라고 물어보는 말이 돼요. Good job.
0: When does it open? When do you open?
1: 맞아요. 웬 do you open 했으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토요일 같은 때는 여는 시간이 다를 수도
0: 맞아요,
1: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토요일엔 언제 여시나요? 맞아요. 세르데이. 자, 그러면 준비된 것 같아요.
0: 아니요.
1: 토요일에 언제 여시나요? 자, 언제 여시나요부터 하면 되죠.
0: When do you open?
1: 토요일에
0: 세르데이.
1: 네.
0: 근데 앞에 뭔가
1: 자, 이번에도 골라봐요. On, under, over, in?
0: In the open? In?
1: No, no. At, on, in, under. 저도 막 순서 막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Over.
0: 앞에 뭔가 붙여줘야 되죠?
1: 요일을 얘기할 때는 Saturday, 토요일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on 했습니다.
0: 네?
1: On.
0: On? On Saturday.
1: 맞아요. 한 번 다시.
0: On Saturday.
1: 맞아요. 자, 그러면 토요일은 언제 오시나요?
0: When do you open? On Saturday.
1: Good job. When do you open? On Saturday. 이렇게 open이라는 open 뭐 close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머릿속으로 가게 문을 열고 가게 문을 닫는 거랑 연결을 하시면 좀 기억이 더 쉬우실 거예요. 기억하시기가. 그래서 이렇게 가게 문을 연다는 건 이제 그때부터 영업 시작? 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영어로 시작하다, 개시하다 라는 의미로 open, 그리고 닫다, close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는 시간, 닫는 시간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안녕하세요.
1: 쌤. 쌤, 저 친구 가게에 갔는데 네. 약간 한식집 갔거든요. 어? 근데 앉아서 밥 먹으러 주문하려고 갔는데 거기 2인분 이상 가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친구가 이게 뭔가 물어보는데 영어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0: 예, 굉장히 까다로운 표현이네요. 근데 좋은 표현 가지고 왔어요.
1: 네, 근데 저는 같이 먹은 것보다 네, 혼자 먹은 걸 좋아했거든요.
0: 그쵸. 만약에 2인분 이상을 꼭 시켜야 되는 메뉴인데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다르면 그쵸, 약간 난감하죠.
1: 네, 설명해줘서 맛보여야 되니까.
0: 이거는 제가 좋은 표현을 알려드리고 네. 차근차근 문장을 만드는 걸 도와드릴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1인분, 2인분, 3인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인분에 해당하는 영어 말이 있어요.
1: 인분.
0: 네, 그게 뭐냐면 serving이에요, serving.
1: 혹시 솔빙이 저희 그 뭐지? 가게들에서 알바생들이 막 솔빙해주고 그런 거예요?
0: 맞아요. 그것도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고객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도 이렇게 serve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에서 네. 파생된 말이거든요. 근데 serv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뭐 1인분, 2인분, 3인분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인분을 네.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이 돼요.
1: 아~ serving. 그러면 2인분은요?
0: 자, 1인분부터 가야죠. 자, 네, 1인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1: One serving.
0: 맞아요. One serving. 2인분.
1: Two serving.
0: 한번 다시. 자, two serving이라는 건 두 개죠. 네. 그러면 two
1: serving. One serving.
0: 그렇죠. One serving. Two.
1: Two serving. 주?
0: 네.
1: 아, 주. 자, 네.
0: 어, two serving. 3인분은?
1: Three serving. 주.
0: Good. 5인분은?
1: Five servings.
0: 굿작. 자, 그러면 우리 약간 준비됐어요. 2인분 네. 뭐라고 한다고요?
1: Two servings.
0: 굿작. 자, 그러면 2인분보다 더 많이 시켜야 된다는 말을 할 거잖아요. 네. 2인분 이상. 그러면 뭐뭐보다 많이 라는 말을 혹시 영어로 알아요? 뭐뭐보다 많이.
1: More.
0: 맞아요. More. 더 주세요. More. 그죠? 자, more. 근데 more. 더 많이. 그런데 뭐뭐보다 뭐뭐보다 이렇게 뭐 비교 같은 거 할 때 뭐뭐보다라고 네. 얘기할 때 th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어요. More.
1: 뭘 혹시
0: 뭐예요?
1: 아 잠시만요 쌤.
0: 알겠어요.
1: 저희 공부할 때 배운 것 같아요. 혹시 more than 아니에요?
0: 맞아요. More than.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2인분보다 더 많이 어떻게 한다고요?
1: More than. Two servings.
0: 맞아요. More than two servings 라고
1: 아,
0: 얘기하면
1: 2인분 이상 하게 되면 More than two servings 하게 되면 2인분 이상.
0: 맞아요. 그런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됐어요.
1: 네.
0: 자 그러면 자 두구두구두구 자 제가 옆에서 읊어드릴게요. 문장으로 네.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자, 우리는
1: We
0: 뭐뭐 해야만 한다.
1: Have
0: 뭐뭐 해야만 한다.
1: We should.
0: We should도 괜찮아요.
1: We must.
0: We must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have를 얘기했으니까 have 뒤에 뭐 하나 붙여야죠. We have to. 그렇죠. We have to 네. 주문하다.
1: Order.
0: 그렇죠. We have to order. 자, 아까 만든 거.
1: We have to order more than two servings.
0: Yes, good job.
1: 오, 다 만든 거예요, 제가?
0: 한 번만 더 다시 해줄래요?
1: We have to order two servings.
0: 아, 다시. 뭐 하나 빠졌어요. We have to order 뭐뭐보다 많이.
1: 아, we have to order more than two servings.
0: Good job. We have to order more than two servings.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1: 2인분 이상 주문해야 된다, 우리는.
0: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겠죠. We have to order more than two servings.
2: 제가 그냥 평상시 공부 안 한다 몰라라. 용어를 계속 공부하고, 쌤하고 용어 프로그램을 같이 하니까 궁금한 게 있어. 아, 이런 걸 궁금하고. 쌤한테 물어보면 쌤 혹시 잘 알려주시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가져오게 되면 진짜 너무 재밌어요.

0: 쌤, 근데 저 항상 음식 먹을 때 뭔가를 푸짐하게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킬 때 곱빼기를 시키는데,
1: 곱빼기?
0: 네. 곱빼기를 시키면 되게 풍족하잖아요.
1: 네,
0: 좀.
1: 그렇죠.
0: 근데 이걸 어떻게.
1: 아, 조마조마했어요. 왠지 곱빼기를 물어볼 것 같아서.
0: 네.
1: 곱빼기로 주세요라는 표현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할것 같아요?
0: 사이즈업? 아니, 이건
1: 사이즈업.
0: 커피죠.
1: 사이즈를 더 크게 달라. That's interesting. 좋아요.
0: 네.
1: 자, 이때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가끔 들어봐요. 들었어요.
0: 뭐죠?
1: 더블로 주세요. 이런 말. 더블로 주세요. 네, 더블이에요. 곱빼기를 영어로 더블이라고 얘기해요.
0: 네.
1: 근데 원래 그 우리가 서빙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a double serving 혹은 serving이랑 비슷한 말로 helping이란 것도 있거든요. a double helping. 이것도 한 해피 말고 헤어핑. 네, 헤어핑. 이런 말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거를 줄여서 그냥 어더블이라고 얘기하면,
0: 어더블.
1: 어더블.
0: 어더블.
1: 이게 그러니까 한 인분을 곱하기 두 개로 이렇게 2로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0: 그럼
1: 그래서
0: 투 더블 하게 되면 두 명.
1: 아니요, 어더블.
0: 어더블.
1: 그렇게 하면
0: 어더블.
1: 한 명의 그한 명치로 나와 있는 그 양을 두 배로 주세요라는 뜻이 돼요.
0: 오.
1: 그러면 어더블 한번 해볼까요?
0: 어더블.
1: 어더블.
0: 어더블.
1: 자, 그러면 그것을 만드세요. 자, 그러면 만드세요. 한번 해볼까요?
0: Made.
1: Make.
0: Make.
1: 그것을?
0: Did it make?
1: 맞아. Make it.
0: Make it
1: 더블로.
0: double?
1: 맞아요. Make it a double.
0: Make it a double.
1: 네, 맞아요. Make it a double 이라고 얘기하면 곱빼기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뜻이 돼요.
0: 그냥 make it double 하는데 곱빼기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1: 맞아요. 이때는 make it, 이렇게 make가 만들어 주세요잖아요.
0: 네.
1: 근데 it 내가 주문하는 그
0: 네네.
1: 메뉴를, 그 음식을 a double helping 혹은 a double serving, 그러니까
0: 네.
1: 그두 배의 양으로 된 1인분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 돼요.
0: make it double이 2인분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더 먹고 싶어요,
1: 네, 그래서
0: 이거는요.
1: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Make it a double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serving 생각해봐요. One
0: 네.
1: serving, two
0: two
1: servings
0: servings.
1: 했었죠.
0: 네.
1: 그거에 뒤에 serving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a double serving, a double helping인데 이
0: 네.
1: 뒤에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a double이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0: 그러면 a double
1: 자,
0: a
1: 그럼.
0: serving. 아니,
1: 오, 괜찮아요? 자,
0: double.
1: 자, 곱빼기로 만들어 주세요.
0: Make it a serving. I'm a double.
1: 그렇죠. 다시. 오케이.
0: Make it a double.
1: 맞아요. Make it a double. 좀더 부드럽게 뒤에, please.
0: Make it double. A double. 다시 할게요.
1: 으흠.
0: Make it a double.
1: 부드럽게.
0: Please.
1: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0: 뒤에 please 붙여주는 게 친절하죠. 그러면 Make it a double, please.
1: 네, 그렇게 얘기하면 곱빼기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0: 뭔가
1: 잘했어요.
0: 친절해 보이네요, 저는.
1: 아, serving이라는 말은 serve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serve라는 말의 뜻 중에 음식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음식을 주다. 그래서 음식을 주는 그 단위 이렇게 해서 serve.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9:08 a.m. The clock had stopped. Everything had stopped. Okay. 자, 엄마도 반응 안 하고 마이라도 반응이 없어요. The clock stopped. 시간이 멈췄어요. All right, let's see what's going on. 여기 사진을, 그림을 보면은 이 비둘기가 있잖아요. 오, 이렇게 그 날개를 이렇게 피고 he's hovering in the air. 오, 토스트뿐만 아니라 pigeons도 그러는 거예요. Pigeons don't hover like that.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마이라한테 아니 엄마 왜 그래? 마이라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멈췄어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Shinoy pressed the Special Chaos Crew app on his phone to bring his favorite TV characters into his own world. Call to action, Chaos Crew! Mustang Harry sprang out of a flash of light and bounded around the kitchen. He nodded to Shinoy and sniffed at Milo. Greetings, friend, he barked, but tilted his head when he got no response. What's happened to Milo? What's happened to everything? Asked Shinoy. It took Harry a few moments to gather information from his Chaos Crew data implant. I'm registering a disturbance in time. 자, 해리가 딱 이제 나타났는데 마일로한테도 greetings friend 서로 강한 개니까 서로 이게 그렇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녕 그러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노이도 이 개뿐만 아니라 다 그래. 그래서 해리가 I'm registering a disturbance in time. 자, disturbance is our third word. 자, to disturb는 방해하다 이렇게 동사로 쓰이는데 명사로는요 ance disturbance 방해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a disturbance in time 시간에 방해가 있다. 오케이, 자 우리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Let's continue reading.
1: But how come I'm not affected? Asked Shinoy.
2: It's your phone. You're connected to another dimension in space and time.
1: Cool!
2: The disturbance is radiating from the center of town, Harry growled. Come on, let's go.
0: Harry shot out of the door and Shinoy had no choice but to follow. They wove in and out of all the people frozen in time like statues. It was really weird.
3: Okay, 자 친구들, Harry가 왜 이렇게 Shinoy는 얼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볼까요? Alright, 자 왜 나는 괜찮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멈췄는데 그래서 Harry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It's your phone, 네 핸드폰 때문에 그래. 근데 왜 그러죠? 자, you're connected to another dimension in space and time. 자, 시간과 공간에 다른 차원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 왜냐하면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Shinoy하고 우리 Chaos Crew하고 호출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Shinoy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도시 중심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They're all frozen. 자, 얼었어요. right? 그래서 조각상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this is it right here. So, 그래서 the day that time froze. 시간이 멈췄어요. Why? All right, so we will continue reading the book next time, so join me soon. Take care. Bye.
4: Global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5: EBSE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This originates here," said Harry, once Chinoy had caught up. "We need to investigate."
1: 자, 이 큰 시계탑이 문제네요.
0: All right, let's see what's going on. 자, this 이 시계의 이름이 있어요. Little Ben인데. 자, Harry가 the time disturbance originates here. Now, here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자, originates. To originate는 비롯되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Right? 어떤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So, we need to investigate. 네, 이렇게 말하는데 investigate는 뭐 조사해봐야 돼, 알아봐야 돼. 네, 이렇게 하죠. All right, let's continue. There was a small locked door to the rear of the tower, but it caused no difficulty for the Chaos Crew's battle dog. Harry barged it open with his hefty shoulders, and they sped towards the central spiral staircase, which led up to the clock face.
1: 네, 해리가 아주 힘이 세네요. 자, 해리가 뭐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뒤에 문이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럼 뭐 당연히 키가 없겠죠.
0: So what he did was Harry barged it open with his hefty shoulders.
1: 네. 자, hefty. Here is our third word for today. Hefty라는 거는요. 무겁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강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shoulder, shoulder는 어깨죠. 그러니까 이 아주 힘 있는 어깨로 문을 빡 열었어요. 이야, 멋있습니다, Harry.
0: All right, and now as you can see, 자, 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Sunlight shone in through the clock face, showing the time in reverse and lighting up the mechanical wheels and cogs. Like everything else, the hands were still. Harry sniffed around the room while Chinoy grabbed a few much-needed breaths. A flickering light from a black box caught his eye. It had a digital display with red numbers.
2: Ugh, does Snare ever take a day off? Sighed Chinoy.
0: It read 1 minute and 58 seconds, then 1 minute 57 seconds. Then 1 minute 56 seconds.
1: 자, Chinoy하고 Harry 드디어 이제 이 시계 탑 위로 올라가고 이 까만 박스를 본 거예요.
0: Alright, so let's see what's going on. 자, 첫 문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sunlight shone in through the clock face showing the time in reverse.
1: 자, 이 그 시계 뒤에 있잖아요. 네, 여기 햇빛이 아주 밝게 이 시계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환할 것 막 밝겠죠? 네, 그러면은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0: So it says here, mechanical wheels and cogs. Those are the things that you can find inside the clock.
1: 네, 시계를 이렇게 오픈하면은 막 기계가 많이 있죠? 그걸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계 바늘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0: so time stopped, right? And still, still 여기서 S-T-I-L-L인데
1: 이 단어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0: So it stopped moving. All right, now there is the box. The box has a number. 자, the number 58, 57, 56. It's going down. What's going on? Haha, we will find out next time.
1: 네, 궁금하죠? 이 박스 때문에 분명히 스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0: all right. I hope you enjoyed today's story, and of course, we will continue reading until next time. I'll see you soon. Bye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란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3강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무대 위에서는 멋진 공연이 펼쳐지고 친구들은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어요. 노래나 춤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면 멋진 상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행사와 공연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festival, 축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festival, 축제인데요. 자,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꼭 같이 써주세요. festival, F-E-S-T-I-V-A-L 읽을 때는 festival. 한 번 더 festival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요. The school festival was so fun and exciting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school festival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학교 축제가 되겠죠? 학교 축제가 so fun and exciting 이라고 했으니까 매우 재미있고 신났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festival 하면 축제라는 의미고요. 참고로 이 단어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event 하면 행사라는 뜻이고요. 또 show라고 하면 각각의 공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magic show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술쇼예요. 이런 단어들도 축제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perform, 공연하다 라는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축제 보면요,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사람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이때 공연하다 라는 단어를 perform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퍼포먼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performance 하면 공연이고요. 이 단어 perform에서 나온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perform, 공연하다. 그리고 공연은요, performance.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오른쪽에 이 동사 형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erform, P-E-R-F-O-R-M 읽어볼게요. perform. 네, 공연하다.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ancers are performing on the big stage 라고 했어요. 우리 big stage 라고 하면 큰 무대를 나타냅니다. The dancers are performing on the big stage 니까 무용수들이 큰 무대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performing, 공연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erform, 공연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

cheer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써보도록 할게요. cheer. C-H-E-E-R. cheer. 예문을 보면, let's cheer for our team. louder이라고 말합니다. 자, let's cheer for our team. 무슨 뜻일까요? 우리 팀을 cheer하자. 응원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응원할 때큰 소리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louder, 더 크게 외쳐라고 하고 있습니다. cheer 하면 응원하다라는 의미고요. 이어서 우리 contest 볼게요. contest는 대회나 시합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읽을 때는 contes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강세가 앞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contest. C O N T E S T. 읽을 때는 contest. 대회나 시합입니다. 우리 노래 대회 혹은 춤 경연 대회라고 할때이 contest를 써 주시면 되고요. 대회에 참가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겠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다라고 할 때는 enter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enter은 원래 어딘가에 들어가다라는 뜻인데요. 대회에 참가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자, 예문을 보시면 We want to enter the singing contest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하고 싶을까요? We want to enter the singing contest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노래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e want to enter the dance contest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춤 경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contest 하면 대회나 시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rize입니다. prize. Z 발음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prize. 오른쪽에 같이 써볼게요. P, R, I, Z, E. 읽을 때는 prize. 상입니다. 상. 1등 상, 2등 상할때그 상이고요. 자, 우리 상을 타다 혹은 상을 받다라고 할 때는 wi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굉장히 같이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win a prize, 상을 타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practiced really hard, but I didn't win any prizes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I practiced really hard. practice라는 것은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매우 열심히 연습을 했다. 하지만 I didn't win any prizes 라고 했거든요. 상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didn't win이라고 했으니까 상을 타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prize와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인 win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영단어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축제의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로 시작하는데요. Festival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이 직접 말하고 계신가요? 이 영단어를 직접 말하면서 연습해 봅시다. 또 오른쪽 한번 볼게요. 노래 경연 대회에 한 참가자가 나와서 열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노래 경연 대회라고 할 때, singing contest라고 합니다. contest는 대회나 시합을 나타내요. 자, 여기에서 열창하고 있다, 뭐 공연하다라는 단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연하다라는 단어는 perform이라고 하죠. 자, 내려가 볼게요.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응원하다라는 단어는 cheer이라고 했고요. 또 오른쪽에 1, 2, 3등 이렇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 상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죠? prize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단어들 익히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4강이고요. 여가생활 영단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주말이나 휴일, 방학 동안에는 여유롭고 편안한 휴식을 즐겨요. 우리는 휴식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죠. 오늘은 휴일이나 휴식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요, 휴일 혹은 휴식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는 relax, relax인데요. 자, 의미를 보면 편하게 쉬다 혹은 긴장을 풀다 라는 뜻이 나와 있죠. 자,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relax, lax라는 부분이 느슨한, 긴장을 쫙 푼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 있는 re는 다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긴장에서 굳은 몸에 긴장을 쫙 풀다, 편하게 쉬다 라는 의미가 되는 단어입니다. relax, 편하게 쉬다 혹은 긴장을 풀다 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relax, R-E-L-A-X, relax. 자, 예문을 보시면요. Just sit down and relax 라고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relax, 뭐하라는 걸까요? 편하게 쉬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좀 쉬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relax,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단어는 rest, rest인데요. 이 rest는 명사로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사로도 쓰여요. 그 자체로 쉬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rest,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rest, R, E, S, T, rest. 네, 휴식 혹은 쉬다인데요. 우리는 휴식으로 쓰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need to get some rest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get some rest 라는 표현 정말 자주 씁니다. 휴식을 취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그러니까 you need to get some rest 라고 하면 너는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You need to get some rest. 너는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어.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rest 의미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휴일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날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은 영어로 weekend, weekend라고 말하죠. 이 weekend에서 week이 한 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nd는 끝,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주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읽을 때는 weekend, weeken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스펠링 꼭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써볼게요. weekend, w-e-e-k-e-n-d 읽을 때는 weekend. 네, 주말 예문 한번.

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ent camping last weekend라고 말했네요. 자, we went camping. 우리는 캠핑을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근데 언제 갔을까요? Last weekend니까 지난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e went camping last weekend. 우리는 지난 주말에 캠핑을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위켄드를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vacation, vacation, 방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때다이 vacation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 거예요. 쌤이 쓸때 여러분도 꼭 같이 쓰면서 스펠링을 바로 외워주세요. vacation, V-A-C-A-T-I-O-N. 읽을 때는요, vacatio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학 예문 살펴볼게요. Summer vacation starts next week 라고 했어요. 한번 더. Summer vacation starts next week. Summer vacation 무엇일까요? 여름 방학이 됩니다. 여름 방학은 다음 주에 시작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겨울 방학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겨울 방학이니까 winter vacation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summer vacation 그리고 winter vacation까지 같이 기억해두면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holiday, holiday. 공휴일 혹은 휴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 어떻게 읽었죠? Holiday.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있는 holy 이 부분이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holy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성한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또 신성한 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홀리한 날이다라고 해서 홀리데이에서 나온 말이고요. 지금은 넓은 범위로 홀리데이가 공휴일이나 휴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같이 써볼게요. 홀리데이. 자, 어떻게 써요? H O L I D A Y. 읽어볼게요. 홀리데이. 여러분은 holiday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시나요? 쌤은 대표적으로 추석, 뭐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이 떠오르는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추석 is a Korean holiday라고 말했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무엇이죠? holiday, 공휴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oliday 하면 공휴일이나 휴일을 의미해요. 자, 오늘 단어들 복습해 볼 텐데요. 딱세개 복습해 보겠습니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휴일이나 공휴일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로 시작합니다. 바로 holiday. 자, 그리고 school's out. 학교가 끝났어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겠네요. 우리 방학이라는 단어는요. va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도 같이 말해 봅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러한 주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Weekend라고 합니다.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영어를 느껴볼 그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the Whale Got His Throat. 거기에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아주 자주 틀리는 영문법 세 가지를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그래도 많은 오류를 줄일 수 있답니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글을 바로 읽어보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먼저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지금 고래가 이 남자 뱃사람을 삼켰습니다. 근데 배 안에서 다행스럽게 살아있네요. 잘 있습니다. 근데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점프를 하는 것 같고요. 살려줘 라고 하면서 고래의 위장벽을 막 두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막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이 고래가 막 입을 이렇게 쩍 벌리고 있습니다. 사람 보고 나오라는 것일까요? 마지막 그림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고래가 입을 벌린 채로 수영, 헤엄을 막 치고 있네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놀리려고, 굴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셨나요? 영어를 이왕 접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좋아하는 게 안 된다면 일단은 한번 좀 잘해보는 건 어떨까? 엄청 잘하게 되기까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요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성취감을 느껴보는 거 이것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훨씬 더 영어 수업 시간, 영어가 재밌어지거든요. 그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영어를 아주 힘들어하는 학생은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예습 해보는 것입니다. 미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평소에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저건 무슨 또 소리지? 저건 무슨 어떤 내용이지? 나 저건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고 일주일에 여러 번 영어 수업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해서 힘들었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예습, 제가 평소에 예습을 잘 권해드리진 않지만 예습을 해보면 이 내용이 내가 이거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네. 쌤이 말하는 게 이런 말씀이시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게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많이 힘들어한다면 우리 친구들 중에 영어가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예습을 단기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영어 수업 시간 자체가 훨씬 더 재밌어지고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혹은 이 fun reading 이 강의를 들을 때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많이 어렵다면 미리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 거기 음원도 있잖아요. 음원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면 이 강의가 훨씬 더 두 배, 세 배는 더 재밌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글을 바로 읽어보기 전에 음원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ut as soon as the sailor found himself inside the whale's warm, dark inside cupboards, he thumped and he bumped and he stumped and he jumped and he hit and he bit. And he banged and he clanged and he prowled and he howled and he hopped and he dropped and he danced hornpipes where he shouldn't. The whale felt most unhappy indeed. So he said to the clever little fish, "This man is very nubbly, and he is making me hiccup. What shall I do, hic?"
2: "Tell him to come out," said the fish.

0: So the whale called down his own throat to the sailor. Come out and behave yourself. I've got hiccups. No, said the sailor. Take me home and I'll think about it. And he began to dance more than ever.
1: You had better take him home, said the clever little fish.
0: So the whale swam and swam and swam as hard as he could with his hiccups. Hiccup!
2: 자, 오늘 이 고래 이야기 바로 그 세 번째입니다. 지난 강의까지 고래가 어떻게 했냐면 고래가 지금 사람을 먹어치웠죠. 뗏목을 타고 있었던 그 사람을 꿀꺽 먹어치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But as soon as the sailor found himself inside the whale's warm, dark inside cupboards, he thumped and he bumped. 이렇게 쭉쭉쭉 나오네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데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그 뱃사람이 found himself 그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어, 나 지금 어디지? Inside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the whale's warm 고래의 따뜻하고 어두운 안 어디에 안이냐면 cover 찬장이에요. 찬장이라는 것은 지난 강의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고래의 뱃속 원래는 찬장이라는 의미인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고래의 뱃속을 의미합니다. 찬장을 열었다가 이렇게 닫으면 안이 또 컴컴해지고 무언가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고래의 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뱃속에 뭔가 이렇게 수납은 아니지만 뭔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두컴컴한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He thumped, thump 하면 이렇게 막 세게 치는 거예요. 세게 쳤고 he bumped 하면 쿵, 쿵, 쿵 부딪히다. 아, 막 나가고 싶은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고래한테 지금 잡아먹혔는데 빨리 지금 어떻게든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He stumped 하면 발을 막 쿵쾅쿵쾅 구르다. And he jumped, 펄짝펄짝 뛰다. And he hit and bit. Hit은 때리다. Bit 하면 아이고. 이렇게 깨물다. And he banged라고 하면은 뭘 것 같아요? 막 또 세게 치는 거예요. 어, 나 좀 나가자 열어줘. And he clanged, 쨍그랑 소리를 내다. And he prowled, prowl이라고 하면 막 돌아다니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돌아다니다, 서성이다. And he howled, 막, 저기요, 좀 살려주세요. Help me. 아, 영어니까, help me!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울부짖고, And he hopped, 펄짝펄짝 뛰고, And he dropped, 뭔가를 떨어뜨리고, And he danced, 그리고 막 춤도 춥니다. 무슨 춤을 추냐 하면은 hornpipes라고 하면 뿔필입니다. 뿔필이 춤.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진동과 이런 막 쿵쿵거리는 이런 무언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where he shouldn't 그가 하면 안 되는 이런 뿔필이 춤까지 췄습니다. 아, 과연 이 사람은 고래의 입 밖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도 같은 사람으로서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요. 넘어가 볼까요? The whale felt most unhappy indeed. Indeed라는 것은 정말로 참말로. 아, 안에서 지금 뱃속에, 뱃속에서 고래, 제가 고래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뱃속에서 막 사람이 쿵쾅쿵쾅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느낄까요? 고래는 아주 unhappy하다. 아주 뭔가 더부룩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정말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And so he said to the clever little fish. 옆에 있었던 이 작은 여기 있는 이 작은 붉은색 물고기가 바로 the clever fish, clever little fish입니다. 그래서 he said to the clever little fish. 이 영리한 작은 물고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is man is very lovely. 이 사람이 아주 울퉁불퉁한데, 울퉁불퉁한데. And he is making me hiccup. 그런데 그가 나를 지금 딸꾹질을 하게 만들어. What shall I do? 나 지금 어떡하지? 아,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울퉁불퉁한데 나 지금 딸꾹질 하잖아. 나 지금 어쩌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힉! 힉! 이렇게 딸꾹질을 하고 있네요. Tell him to come out, said the fish. 나오라 하면 되잖아. 나오라고 해, said the fish. 물고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고래가 사람 보고 나오라고 하겠네요. 과연 사람은 나올까요? 제대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곧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때까지 읽었던 것을 음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0: But as soon as the sailor found himself inside the whale's warm, dark inside cupboards, he thumped and he bumped and he stumped and he jumped and he hit and he bit. And he banged and he clanged. And he prowled and he howled and he hopped and he dropped. And he danced hornpipes where he shouldn't. The whale felt most unhappy indeed. So he said,

0: to the clever little fish,
1: "This man is very nubbly, and he is making me hiccup. What shall I do? Hic!"
0: "Tell him to come out," said the fish.
2: 자, 계속 한번 볼까요? 과연 이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So the whale called down his own throat to the sailor. 그 뱃사람에게 고래는 called down, 불렀습니다. His own throat, 그의 목구멍 속으로 그를 이 뱃사람 불렀습니다. Come out and behave yourself. 여기 나와서 behave yourself. Behave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혹은 behave라는 것 자체가 행동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behave yourself라고 하면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왜? 안에서 지금 엄청 뛰고 있으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고래가. 그래서 나와서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해. 적당히 좀 해라. 순순히 나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약간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I've got hiccups. 네가 지금 이렇게 계속 뛰니까 나 지금 딸꾹질 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No, said the sailor. 안 나갈 건데, 뱃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뱃사람의 이 기세가 등등합니다. 지금 나와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래가 고통받는 걸 아나 봅니다. 안 나갈 건데, 뱃사람이 이야기했어요. Take me home. 나 집으로 좀 데려다 줘. 역시 사람은 다릅니다. 영리합니다. 지금 바다의 한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려면, 이 해안가로 가려면, 무트로 가려면은 한참을 가야 되니 고래야, 네가 좀 데려다 줘 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안 나가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And I'll think about it. 네가 나를 데려다 주면, 집에 데려다 주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And he began to dance more than ever. 그리고 나서 그는 시작했어요. 무엇을 시작했냐면 춤추는 것을 시작했어요. 이때까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추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fun reading grammar, 호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이 호음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 많이 틀리는, 빈번하게 틀리는 영어 문법 포인트 세 가지 한번 모아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 Reading Grammar,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영문법 세 가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Go Home이에요. Go Home. 괜찮은 것 같죠? Go to home. 이것도 괜찮은 것 같죠?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go to home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면 home 자체가 집으로, 으로가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go to home이라고 하면 집으로, 으로가 되는 것이죠. 혹은 home이 집에 혹은 집으로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즉 에나 으로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역전압처럼요. 역전압, 앞전자 맞죠? 전압 이렇게 중복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으로 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go home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것도 아주 많이 실수합니다. The boy looks happy. The boy looks happily. 소녀는, 그 남자아이는 행복하게 보여. 밑에 것도 남자아이는 행복하게 보여 라고 동일해 보이지만 위에 거는 형용사, 밑에 거는 happily 부사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잘 실수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뭐뭐 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거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그 남자아이는 행복하게 보인다. 행복하게 보인다. 우리말로 하면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왠지 행복하게 라는 뜻을 가진 이 happily를 적어야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happy는 누가 happy한 거냐면은 the boy, 그 남자아이가 happy한 거죠. 남자아이의 품사는 명사죠. 명사를 수식하는 건 바로 happy입니다. happily가 아니라 그냥 happy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happy는 실제로 the boy를 수식하기 때문에 the boy looks happy가 맞고 밑에 있는 happily는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둘 다 문법적으로 옳지만 좀 어색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앞에 I am bored 들어가면 나는 지루함을 느낀다. 어떤 영화를 보는데 지금 제가 지루함을 느낄 때는 I am bored라고 하는 거예요. bored, ed가 붙으면 뭔가를 당하다, 그렇게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I am bor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주는 이라는 의미예요. 뭔가를 주는. 근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bored나 boring이나 둘 다 지루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I am boring, 나는 지루함을 주는 사람이다. 나라는 사람이 아, 이렇게 재미없어서 남에게 지루함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상황이 과연 있을까요? 잘 없겠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표현 I am bored가 됩니다.

0: 되겠죠. 이렇게 우리 실수를 한번 줄여보고 올바른 표현을 한번 써보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Take me to home이 아니고요. Take me home. 집으로 나를 데려다줘. 그래서 home을 그냥 home 앞에 to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넘어갈까요? You had better take him home, said the clever little fish. 작은, 영리한 작은 물고기가 말하기를 You had better take him home. 너 그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될것 같은데 had better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편이 좋다, 해야 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요거 어감 하나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뭔가를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must도 있고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must도 있고 should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had better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had better 안에는 특이한 어감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어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가 이야기하기를 너 그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데려다 주는 편이 좋다. 그러면 이말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그렇게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너가 너무 힘들 거야. 이런 뉘앙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So the whale swam and swam and swam as hard as he could with his hiccups. Hiccup. 그래서 그 고래가 헤엄치고 헤엄치고 또 헤엄쳤습니다. As hard, 최대한 열심히, as he could, 그가 할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with his hiccups, 딱꾹질을 하면서 막 헤엄치고 하면서 막 헤엄치고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것이죠. Hiccup, 딸꾹이라고 하면서 끝이 나네요. 다음 내용이 무척 궁금한데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So the whale called down his own throat to the sailor. Come out and behave yourself. I've got hiccups. No, said the sailor. Take me home and I'll think about it. And he began to dance more than ever.
2: You had better take him home, said the clever little fish.
1: So the whale swam and swam and swam as hard as he could with his hiccups. Hiccup!
0: 자, 이렇게 오늘도 재밌는 그리고 어쩌면 좀 생소한 그런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섯 개만 우리 정리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Prowl, prowl. A fox prowled near the chickens. Howl, howl. A wolf started to howl. Indeed, indeed. The whale felt most unhappy indeed. Behave, behave. Come out and behave yourself. I've got hiccups. Had better. Had better. You had better take him home, said the clever little fish.
0: 이 작은 성취감은 어떻게 해서 느끼게 해주는가? 바로 매일매일 나도 이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수행평가나 우리 학교 내신 시험 성적에 직결되는 그런 시험이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치는 단어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영어를 아주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내일 어떤 단어 시험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미리 좀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내가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미리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이 범위 내에서 다 외우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이 단어가 나올 테니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외워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미리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힘들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리스트, 그 단어를 먼저 미리 제공을 해줌으로써, 아, 나도 단어 시험에서 잘칠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내신 시험에 완전히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아이의 성취도를 그냥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차등을 두어서 평가를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거나 혹은 교과서를 수업을 하실 때도 어떨 때는 예습을 하는 것을 가끔은 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런 내용을 배울 테니 요거 이 참고서를 보면서 미리 해석도 한번 해보고 단어도 한번 읽어봐봐. 그러면 내일 수업이 훨씬 더 즐거워질 거야. 이렇게 수업을 나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걸 한번 느껴봐야지 학생들도 우리 친구들도 영어가 조금씩 재밌어지는 것이랍니다. 자, 요렇게 한번 지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강의를 놓치셨다면 EBS e-앱이나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규홍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고래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에 쏙 빠져들어서 영어를 느껴보실 준비 되셨나요? 같이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How the Whale Got His Throat 이라는 이 책의 바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 과연 고래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지금 잡아먹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어와 더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귀 쫑긋 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그림을 먼저 보면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오, 이 고래의 배에서 사람이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나무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딘가에 끼워넣습니다. 이게 뭘까요, 과연?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와,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이 지금 탈출했습니다. 무사히 탈출하고, 근데 사람의 이 태도가 너무 여유롭습니다. 고래도 이렇게 너무 순순히 보내줬는데요. 과연 어떤 거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볼 영어 학습 팁은 바로 영어 단어를 더 잘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바로 반복. 반복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10개를 외웠다면 10개 중에 4개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얼마가 지났을 때? 20분 만에요. 하루가 지나면은 67%를 잊어버리고요. 한 달이 지나면은 8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뭔가를 외웠을 때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은 처음에 외웠던 거를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일단 단어를 외웁니다. 그 다음에 내일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혹은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꼭 그 주기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3일에 한번,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한번 복습을 할까요?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복습을 하고 반복을 하면은 훨씬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 글을 바로 한번 읽어보기 전에 그 글을 미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But while the whale was swimming, the sailor took his knife and cut up his raft to make a little square grating all running crisscross. He tied it firm with his braces. And he wedged that grating good and tight into the whale's throat, and there it stuck. At last, the whale saw the shore, and he rushed halfway up the beach and opened his mouth wide and wide and wide and said, "We're at your stop.

0: Time to go!
1: The sailor stepped out on the beach and went home, where he married and lived happily ever after. But before he went, he waved goodbye to the whale and sang, "By means of a grating, I've stopped your ating."
2: 오늘도 재미있는 고래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while the whale was swimming, 뭐 하는 동안에 the whale, 그 고래가 헤엄치고 있는 동안에 the sailor took his knife, 그 뱃사람은 그 칼을 꺼냈어요. And cut up, 그리고 잘랐습니다. 무엇을 잘랐냐면 his raft, 그 뗏목도 같이 고래의 입속으로 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뗏목을 잘랐습니다. To make a little square grating. 그래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네모난 grating이라고 하면은 이 망이나 틀을 의미합니다. 망이나 틀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망이나 틀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었냐면 all running, crisscross. run이라는 것은 이어지다, 뻗쳐져 있다. crisscross는 이렇게 십자가 무늬로 가로 세로가 겹쳐진 무늬가 여러 개 있는 그런 격자 무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격자 무늬로 뻗어 있는 혹은 이어져 있는 그런 틀이나 망을 만들려고 그의 뗏목을 막 다 잘랐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He tied it firm. 그는 그것을 아주 firm이라고 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단단한. 뭔가 단단한 혹은 어떤 줄을 묶었는데 아주 단단하게 잘 묶었다 할 때 혹은 굳은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firm이라는 거에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 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회사라는 이 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모양을 지닌 firm, 어떤 단어이지만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글을 읽으면서 이 흐름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이걸 신경 쓰면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회사를 묶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줄로 회사 묶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단단하게 묶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른 예문을 한번 보자면 The firm has 100 employees. 그 회사는 100명의 employees라고 하면 직원 혹은 종업원을 가지고 있다. 100명의 종업원이 있는 회사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firm,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회사라는 것도 은근히 많이 쓰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With his braces. 그럼 여기서 braces는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깨끈. 이렇게 오는 멜빵 바지. 예전 강의에서 제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멜빵 바지에 있는 그 줄로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무엇을? 그 grating. 뗏목을 잘라가지고 만든 그 틀을 단단하게 묶었어요.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 어와 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와 더의 차이점, 우리가 아주 많이 헷갈립니다. 사실 이 어랑 더를 합쳐서 관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관사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범위까지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이제 방금 나온 문장입니다. While the whale was swimming, the sailo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the와 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While the whale, 그 고래가 헤엄치는 동안에 the sailor, 그 뱃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언제 나온 문장이냐 하면은 이 이야기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나온 문장이에요. 즉, 이미 고래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독자 및 이야기를 쓴 사람, 이 글을 듣는 사람 모두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고래예요. 그 뱃사람을 삼킨 바로 그 고래라는 거죠. 그래서 더는 바로 그 혹은 그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핵심 개념이 뭐냐면 나도 너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의 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whale. 이 문장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이야기, 이 책의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니까 등장인물들을 소개. 아직까지 고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whale.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옛적에 고래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는 정해지지 않은 하나를 뜻합니다. 어떤 고래일지 몰라요. 아무 고래 그 중에 하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a whal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시 한 개 들어드릴게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디님, 지금 제가 여기 써야 되는데 펜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진짜 피디님을 제가 부른 것은 아니고요. 자, 피디님, 제가 여기 뭔가를 써야 되는데 펜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아무 펜 하나입니다. 어떤 특정한 펜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에 무언가를 써야 되니 여기에 쓸 수 있는 어떤 펜 하나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디님께서 펜 하나를 가져다 주시겠죠? 자, 그런데 이 펜을 써보니까 이 펜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펜, 이 특정한 펜이 되잖아요. 이 펜이 너무 잘 나오네요. 이 펜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 펜이 너무나 잘 나와요. 그러면 아무 펜이 아니라 피디님께서 바로 저에게 주신 바로 그 펜, 이럴 때는 the를 쓰게 되고요. 앞에서 피디님 아무 펜이나 하나만 주시면 어떨까요 할 때 그 펜 하나는 a pen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 하나를 뜻할 때는 a를 쓰고요.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바로 그 무언가를 가리킬 때는 the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은 the sun 혹은 달은 the moo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달이나 태양 같은 모두 다 아는 것들은 the를 씁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 길 가는 사람이나 지금 여기는 한국이지만 우리나라지만 이탈리아에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프랑스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sun이라고 하면은 하나,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늘에 떠 있는 그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the, 이미 다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sun이라고 하면, 그래서 앞에 the, 함께 알고 있는, 이미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 그래서 the sun, the mo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the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바로 넘어가 볼까요? And he wedged that grating good and tight into the whale's throat. And there it stuck. 그리고 나서 그는 wedged 하면 끼워넣은 겁니다. 끼워넣고 밀어넣었습니다. 그 틀을 아주 단단하고 세게 밀어넣었습니다. 어디에 밀어넣었냐면 그 고래의 목에, 목구멍에 밀어넣었어요. And there it stuck. 그리고 거기에 꽉 끼워버렸습니다. 아하, 큰일 났네요. 식도가 막혀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우리 이 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But while the whale was swimming, the sailor took his knife and cut up his raft to make a little square grating all running crisscross. He tied it firm with his braces. And he wedged that grating good and tight into the whale's throat, and there it stuck.
2: 자,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At last, 마침내, the whale saw the shore. 마침내, 고래가 해안가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안가요. 이 사람을 내려줘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And he rushed. 그리고 고래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Rushed. 재빨리 움직여서 halfway up the beach. 그 해변을 한 반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죠. 육지랑. And opened his mouth wide and wide. 그리고 wide and wide and wide. 아주 크게 입을 쭉 벌렸어요.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We are at your stop. 여기 너의 정류장이야.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그런 정류장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네가 내려야 될 때 도착했어. 여기 도착했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이제 한마디로 이 뱃사람 내려라 이 말이죠. Time to go. 이제 가야 할 시간이네. The sailor stepped out on the beach. 이 뱃사람은 이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해변에 걸음을 내디뎠고 and went home.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he married. 그는 결혼하고 and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콤마 웨어리 있죠. 콤마 웨어리 있으면 그가 여기에서 결혼한 집이 아니라 그냥 쭉 이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서 쭉 연결해서 의미를 덧붙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결혼도 했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But before he went, 그런데 그가 고래를 떠나기 전에 고래가 가기 전에 he waved goodbye. 고래 보고 안녕, to the whale. 고래에게 안녕이라고 하면서 and sang 그리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앞권입니다. By means of grating. means라고 하면은 수단이라는 의미예요. 이 means가 이 자체로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means는 이 원래 이 단어 자체가 s가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means는 단수도

0: means이고요. 복수도 means입니다. 그러면 by means of니까 뭔가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이걸 그냥 by means of를 합쳐서 뭔가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이 틀에 의해서 I've stopped. You are aiding. 나는 멈췄어. 나는 중단시켰어. 무엇을 중단시켰냐면 you are aiding. 여기서 aiding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아, 무언가를 줄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줄인 것이냐 하면 aiding은 바로 그 앞에 e가 있었다는 거죠. 너의 먹는 것을 중단시켜서 왜 목구멍을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 따옴표처럼 따옴표가 원래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있는 거 이것을 apostrophe라고 하거든요. apostrophe 영어에서 쓰일 때는 뭐 여러 가지 쓰임이 있지만 대표적인 쓰임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바로 어떤 철자 하나가 생략이 될 때 그것이 생략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로 apostrophe를 쓴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He is 혹은 he has를 줄이면 his가 됩니다. 우리가 원래 his 같으면 he is만 되는 줄 알지만 he has도 되거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I will 이걸 줄여서 I'll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은 he had나 he would를 줄여서 he'd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줄여지면 그러면 여기서도 아, 이 사람이 그냥 말을 할 때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나 줄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aiding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e가 없어졌으니까 apostrophe를 찍어준 것입니다. 아, 고래는 어떻게 될까요? 참 걱정이 갑자기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At last, the whale saw the shore, and he rushed halfway up the beach and opened his mouth wide and wide and wide and said, "We're at your stop. Time to go." The sailor stepped out on the beach and went home, where he married and lived happily ever after. But before he went, he waved goodbye to the whale and sang, "By means of a grating, I've stopped your ating."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만나보았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개 단어와 뜻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Run, run. The sailor cut up his raft to make a little square grating all running crisscross. Firm, firm. He tied the grating firm with his braces. Wedge, wedge. He wedged that grating good and tight into the whale's throat. Shore, shore. At last the whale saw the shore. Means, means. The piano was lifted by means of a crane.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해 볼 영어 지도 팁은 바로 영어 단어를 더 잘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영어 단어를 잘 기억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예전 강의를 포함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반복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아주 쉽게 잊어요. 그래서 이 반복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영어는 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도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외웠던 것을 일부분을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이 처음에 외웠던 게 단기 기억에 있다가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 그러면 반복하는 방법은 어떨 때는 딱딱하고 재미없게 시험을 칠 수도 있겠죠. 단어 시험 같은 거 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책을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아, 이런 이런 단어를 배웠으니까 혹은 이런 이런 단어를 접했으니까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자. 그런 분야에 있는 책을 골라서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 읽었던 책을 반복을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마지막으로 퀴즈처럼 이건 뭐게? 혹은 이건 뭐게? 혹은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게? 이렇게 퀴즈나 혹은 이런 관련된 학습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반복이라는 것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 앱이나 혹은 www.ebse.co.kr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Hello, everyone.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영어 동사, 영어 단어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고 또 일기로 직접 써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영어 문장을 쓰다 보면은 영어 실력은 무조건 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질문이 많은 걸 제가 알아요. 그럴 때는 편안하게 저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You can always ask me a question. You can always ask me a question.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영어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Ask. Ask. 묻다, 부탁하다, 혹은 구하다 라는 뜻의 영어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 ask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꼭 쓰는 단어죠. 같이 발음해 볼게요. ask, ask 뒤에 K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문장의 주어, subject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뀌죠. 오늘 배울 동사 ask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네요. 그 혹은 그녀, he or she가 문장의 주어로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발음 같이 해볼게요. asks, asks 발음이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는 묻다, 물어보다. He asks 혹은 she ask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뒤에 ing가 붙어요. asking으로 발음이 바뀌죠. 같이 할게요. asking, asking 나는 물어보는 중이다, 물어보고 있다. I am asking으로 문장으로 쓸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죠. 뒤에 ed가 붙어요. asked. 같이 할게요. asked. asked. 물어봤다. he asked. she asked.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ask라는 동사의 시제와 인칭에 따른 변화를 봤는데요. 이제 직접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ask. 나는 물어보다. For directions, 가는 길이죠. 가는 방향, 길을 물어보다. I ask for directions. 같이 해볼게요. I ask for directions. I ask for directions. 나는 길을 묻다, 물어보다. 다음 문장입니다. She asks. 3인칭 단수니까 뒤에 s가 오죠. asks. 그녀는 물어보다. 뭘? 질문을. 그녀는 질문을 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She asks a question. 같이 해볼게요. She asks a question. She asks a question. 좋아요. 다음 문장 볼까요? 현재 진행형이죠. I am asking. 나는 물어보는 중이다. For forgiveness. 아까 ask는 묻다란 뜻도 있지만 얻다란 뜻도 있죠. For forgiveness. 용서예요. 나는 용서를 구하다. I am asking for forgiveness. 같이 해볼게요. I am asking for forgiveness. I am asking for forgiveness.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asked. 과거형이죠. 그는 물어봤다. The teacher. 선생님께 여쭤봤다. He asked the teacher. 같이 해볼게요. He asked the teacher. He asked the teacher. 좋아요. 자,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로 복습해 볼게요. 묻다 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ask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asks, asks,

0: 분사 진행형일 때는 asking, asking. 과거일 때는 asked, asked로 그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today's point를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를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녀는 질문을 하다. She blank a question.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3인칭 단수 she니까 asks 같이 해볼까요? She asks a question. She asks a question. 그녀는 질문을 하다.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용서를 구하는 중이다. I am blank for forgiveness.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현재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 Asking. I am asking for forgiveness. 나는 용서를 구하는 중이다. 같이 해볼게요. I am asking for forgiveness. I am asking for forgiveness.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선생님께 여쭤봤다. He blank the teacher.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과거형이죠. He asked the teacher. 그는 선생님께 여쭤봤다. 같이 해볼까요? He asked the teacher. He asked the teacher. 좋아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나는 길을 물어보다. I blank for directions.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기본형인 ask네요. 같이 해볼까요? I ask for directions. I ask for directions. 나는 길을 물어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퀴즈까지 끝내봤는데요. 이제 ask라는 동사를 일기로 써볼까요? I ask for directions. 나는 길을 물어보다. She asks a question. 그녀는 질문을 하다. He asked the teacher. 그는 선생님께 여쭤봤다. He is a curious boy, always asking questions. 그는 아주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라서 늘 질문을 한다. I ask for directions. She asks a question. He asked the teacher. He is a curious boy, always asking questions. 자,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1: I ask for directions. She asks a question. He asked the teacher. He is a curious boy, always asking questions.
0: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쓰는 동사 ask에 대해서 배워봤고, 또 asks, asking, asked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배워봤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동사를 일기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to...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소락산.
1: Hello, my friends. Hi.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K-Culture. 오늘은 제니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높은 the third tallest mountain, 설악산. 설악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외국 친구들이 또 설악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이야기 그리고 English, 영어 표현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check it out!
2: 아이고, 어우, 허리야. 아, 지치네. I'm exhausted.
1: 아, 에이, 앞만 보고 꼭대기에만 가려니 힘들죠.
2: 에이, 정상 찍어야 된다고요. I must make it to the top.
1: 아이, 그러지 말고 저 아름다운 단풍 좀 보세요. Look at those fall leaves. 가을에 오면 단풍잎들을 볼 수 있어요. You can see the fall leaves in autumn.
2: 오, 그렇네요. You're right. 아이, 그럼 이렇게 봤으니 바로 내려가도 되겠죠?
1: 아이, 벌써요? So soon?
2: Goodbye. 안녕.
1: 스토리타임 재밌게 보셨어요? 선생님은요, 설악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울산 바위예요. 직접 보시면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타지스러운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사실 이 설악산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먼저, It is the third tallest mountain in Korea.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최고봉인 대청봉은요, 1708m 높이라고 합니다. 와, 감이 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설악산에는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wild animal, 야생동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설악산은요, 가을에 가면은 아름다운 단풍잎들을 볼 수 있죠. There are beautiful fall leaves. 이 멋진 설악산, 영어로 어떻게 소개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Let's go! 우선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좋겠죠? 산은 mountain, mountain, mountain이 아니고요. tin, mountain, mountain, 좋아요. 세 번째로 높은, 우선 높은이라는 표현은 tall, 표현 아시죠? 그런데 세 번째로 높은은 the third, 세 번째, the third tallest, 세 번째로 높은이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같이 따라해 볼게요. The third tallest, the third tallest, 좋아요. 그리고 이 설악산에는 아름다운 야생동물이 있다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There are many wild, 야생의 wild, wild, wild animals. 동물은 animal, animal, animal. 그리고 가을에 가면은 아름다운 단풍잎들 있죠? Fall leaves, fall, 가을, leaves, 낙엽들, 나뭇잎들, 단풍이 되는 거예요. Fall leaves, fall leaves. 가을은 뭐죠, 친구들? Yes! Autumn! Autumn! Autumn! Autumn! Good job! 자, 그러면 듣고 따라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둘게요. Let's go!
0: Let's listen and repeat. Mountain. Mountain. Tall, tall. Wild, wild. Animal, animal.

0: Fall leaves. Fall leaves. Autumn. Autumn.
1: 오늘의 꿀표는요, 바로 in spring, 봄에는 in summer, 여름에는 이렇게 in 뒤에 계절을 넣어 볼 거예요. in spring, 봄에는 나는 봄에는 낚시하는 것을 즐겨요. I enjoy fishing in spring. 여름에는 여러분 어떤 거를 좋아하세요? 제니쌤은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I swim a lot. 수영을 많이 해요. In summer. 여름에는 수영을 많이 해요. I swim a lot in summer. 가을에는 어떻게 할까요? In autumn. 그렇죠. 겨울에는 in winter. There you go. 아시겠죠? 자, 그러면 퀴즈 타임으로 바로 가볼게요. Follow me!
0: Quiz time. What's this?
1: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작은의 반대말이죠. 뭐죠? Yes!
0: Tall. Tall.
1: 가을에 설악산에 가면은 아름다운 이것을 볼 수 있죠? That's right. Fall leaves. 단풍이죠.
0: Fall leaves. Fall leaves.
1: Now let's move on.
0: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1: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0: Mountain. Mountain.
1: Right. 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보이는 산이에요.
0: Mountain.
1: Let's move on.
0: Wild. Wild.
1: 산이나 들에 사는 동물들을 이 동물들이라고 하죠? 맞아요. That's right. It is wild. 야생의입니다.
0: Wild.
1: Good job. 잘했어요. 퀴즈 재밌게 푸셨나요?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다 조합을 해서 한번 멋진 소개글을 적어봤어요. Let's follow me.
0: About Soraksan. Soraksan is the third tallest mountain in Korea. You can see the fall leaves in autumn. Also, there are many wild animals.I want to go to Soraksan. Soraksan is the third tallest mountain in Korea. You can see the fall leaves in autumn. Also, there are many wild animals. I want to go to Soraksan.
1: Great job! 친구들 끝까지 왔어요! Congratulations! 오늘도 우리나라의 설악산 그리고 영어 표현들까지 재밌게 공부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제니쌤과 또 만나요! See you soon! Bye!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 함께할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s song. Hickory Dickory Dock.
0: 똑딱 똑딱. 시간이 가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영어에도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Tick-tock, tick-tock도 있고요. Hickory Dickory Dock이라는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노래의 제목이죠. 생쥐 한 마리가 Hickory Dickory Dock 소리에 맞춰서 시계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노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Let's sing together.

0: 닭. 여러분, 히커리 디커리 닭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이제는 단어 공부할 시간이죠? 첫 번째 단어부터 저와 함께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찍찍, 오늘의 주인공 생쥐입니다. 생쥐를 부르는 영어 이름은요, 마우스예요. 생쥐, 마우스, 마우스. Well done. 다음 단어는요, 헛들, 헛들.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달리다를 run이라고 하죠. 과거형으로 달렸다란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요, ran입니다. ran, 달렸다. ran, ran.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똑딱똑딱. 시간을 알려주는 이 물건의 이름은 시계. 시계는 영어로 clock입니다. clock, 시계. clock, clock. Good job. 다음 단어 볼까요? 땡, 땡. 시침과 분침이 몇 시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시간을 알리다란 표현으로 strike가 있는데요. 이 표현의 과거형은요, struck입니다. 시간을 알렸다란 뜻이 되겠죠? struck, 시간을 알렸다. struck, struck. Excellent. 네, 이번에도 달려가고 있네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는 걸까요? 도망가다를 flee라고 해요. flee, 도망가다. flee, 도망가다. flee. Amazing.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익힌 다섯 개의 단어 잘 기억해 두고요. 영어 노래에 더 많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같이 익혀볼까요? 랩비트에 맞춰 신나게요.
1: Let's go. Mouse.
0: 생쥐.
1: Ran.
0: 달렸다.
1: Clock.
0: 시계.
1: Struck.
0: 시간을 알렸다.
1: Flee.
0: 도망가다.
1: Hit.
0: 때리다.
1: Floor.
0: 바다.
1: Dive.
0: 다이빙하다.
1: Splash.
0: 첨벙하는 소리.
1: Bell.
0: 종. 자, 이제는 저와 함께 리듬에 맞춰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주세요. 찍, 찍, 생쥐는 마우스, 마우스. 핫뜨, 핫뜨, 달렸다면 ran, ran. 똑딱똑딱 시계는 clock, clock. 땡땡 시간을 알렸다면 struck, struck. 재빨리 도망간다면 flee, flee. Fantastic!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장 공부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문장을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생쥐가 시계 위로 올라갔어요, 입니다. The mouse ran up the clock. The mouse ran up the clock. Very good. 다음 문장은요. 시계가 1시를 울렸어요, 입니다. 즉, 시간을 알렸다는 의미죠. 그래서 struck이란 단어를 쓴답니다. The clock struck one. The clock struck one. Excellent. 다음 문장은 생쥐는 아래로 내려갔어요, 입니다. The mouse ran down. The mouse ran down. Great job. 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익힌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불러봐야겠죠? 노래 부르기 도전! Hickory dickory dock, let's start! Hickory dickory

네, 오늘도 노래를 신나게 불러보았나요? 좋아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The clock struck 1, 2, 3. 시간을 알렸다. 라는 표현 기억해두면 참 좋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아침에 학교 갈 준비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몸이 뜨겁게 느껴진 적 있나요? 그럴 땐 참지 말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봐요. 그럼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9. Health. Monday. I have a headache. I can say when I feel sick.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first. 눈사람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눈사람은 지금 책가방을 메고 있어요. I think he's getting ready for school, right? 근데 머리가 아픈가 봐요. 머리를 이렇게 짚고 있네. 우리 두통, 두통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headache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headache, headache, headache. Good. 여기서 head는 머리, 그리고 ache는 아픔을 뜻해요. 그래서 headache 같이 붙여서 두통입니다. headache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통이 있을 때 또 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열은 영어로 fever라고 합니다. F 발음 주의하세요. 그럼 선생님 발음 듣고 따라해보세요. fever, fever, fever. Very good. fever. 자, 열이 있으면 일단 저기 오른쪽에 있는 엄마 그 눈사람이 체온계를 들고 있죠. 체온을 재야 되는데 먼저 체온계는 영어로 thermometer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thermometer. thermometer. thermometer. 네, 앞에 th로 시작하니까 th 발음 잘 해야 되겠죠? thermometer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체온계로 우리가 재는 것은 뭐다? 온도 혹은 체온이죠. 온도, 체온은 영어로 temperature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네, 이렇게 단어 배워보니까 오늘의 대화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Today's dialogue, let's take a listen.
2: Good morning. Are you ready for school?
3: No, Mom. I have a headache.
2: Oh, dear. Do you have a fever?
3: I think so. I feel hot.
2: Let's check your temperatur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차다! I have 땡땡. I have는 나는 무엇을 갖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죠. I have는 나의 몸의 증상을 말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증상들은 내 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I have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빈칸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넣어서 한번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해볼게요. 자, 먼저 나는 두통이 있어요. 저 두통이 있어요는 아까 두통 warm-up 시간에 배웠죠? headache 맞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headache를 넣어서 저 두통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I have a headache. 따라해 보세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맞아요. 그래서 직역하면 저는 두통을 갖고 있습니다. 저 두통이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저 머리 아파요.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Very good. 자, 두통이 있어요는 I have a headache였는데 그럼 열이 있어요는 뭐라고 할까요? 열. 또 아까 배웠었죠? 열은 영어로 fever. 그래서

I have a fever 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Very good. 열이 아니라 감기에 걸렸어요. 나는 감기를 갖고 있다. 저 감기 있어요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감기는 영어로 cold. 그래서 I have a cold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have a cold. I have a cold. I have a cold. Very good. Now let's move on to our next expression. Next expression is, do you have 땡땡? 아까 I have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증상들을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땡땡?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열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열 배웠죠? 열을 빈칸에 넣어서 fever. 네, do you have a fev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 fever? Do you have a fever? Do you have a fever? Good. 그러면 열 말고 두통이 있어? 너 머리 아파? 이렇게 물어볼까요? 두통, 영어로 아까 headache. 그쵸? headache. 그래서 do you have a headache? 이렇게 물어보면 너 머리 아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 headache? Do you have a headache? Do you have a headache? 네, 두통 말고 감기가 있어 물어볼까요? 감기가 영어로 cold였죠? 네, do you have a cold?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 cold? Do you have a cold? Do you have a cold? Good job. Now, our last expression. 우리의 마지막 expression은 I feel 땡땡입니다. 네,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증상. 나는 근데 이 증상들 말고도 내가 느끼는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I feel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나 지금 뭐 아파, 나 지금 어지러워, 뭐 으슬으슬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I feel 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열이 있을 때 아, 몸이 뜨거워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뜨겁다니까 뜨겁다는 단어를 빈칸에 넣어서 I feel hot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feel hot. I feel hot. I feel hot. 네. 근데 여기에서 궁금할 수 있어요. I feel hot는 나 더워. 날씨가 더울 때, 저 더워요 할 때 I feel hot 하지 않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맞아요. 날씨가 더울 때도 I feel hot 할 수 있는데 내가 열이 나서 몸이 뜨거울 때도 I feel hot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 어지러워. 어지러워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I feel dizzy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 z 발음 dizzy예요. 네, 따라해보세요. I feel dizzy. I feel dizzy. I feel dizzy. Very good. 그러면 dizzy를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피곤해요. 저는 피곤함을 느껴요. 저 피곤해요를 뭐라고 할까요? 피곤하다, 피곤한이라는 단어는 tired이죠? I feel tired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feel tired. I feel tired. I feel tired. 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0: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Do you have a fever? Do you have a fever? I feel hot. I feel hot. Let's check your temperature. Let's check your temperature.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볼까요? 띠링! 먼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눈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눈사람 친구가 학교 가기 전에 머리가 아파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 대화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엄마 눈사람이 좋은 아침이야. 학교 갈 준비 됐니? 라고 물어봅니다. 좋은 아침이야. Good morning. 그죠? 학교 갈 준비 됐니? Are you ready? Are you ready for school? 그죠? Are you ready for school? 따라해 보세요. Good morning. Are you ready for school? Good morning. Are you ready for school? Good morning. Are you ready for school? 엄마 눈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아들 눈사람이 아니요 엄마 저 머리 아파요 이렇게 답했죠? 아니요 엄마는 no mom 그리고 저 머리 아파요를 I have 땡땡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저 머리 아파요. 이걸 살짝 뒤틀어서 저 두통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I have 땡땡. 자, 두통 영어로 볼까요? 3, 2, 1 A headache 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No mom, I have a headache. No mom, I have a headache. No mom, I have a headache. 네, 여기에서 head는 머리, ache는 아픔. 그래서 headache는 두통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Very good. 오, 그랬더니 이제 엄마 눈사람이 오, 저런. Oh dear 했어요. 열이 있니? 너 열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do you have? 하고 열을 이 빈칸에 넣어야 되겠죠? 열 영어로 볼까요? 3, 2, 1 A fever 였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Oh dear. Do you have a fever? Oh dear. Do you have a fever? 너 열 있니? 열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 눈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뜨거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I think so. 몸이 뜨거워요. 자, I feel 뭐라고 해야 될까요? 3, 2, 1 I feel hot. Hot라고 해야 되죠? 네, 따라해 보세요. I think so. I feel hot. I think so. I feel hot. I think so. I feel hot. 네, 몸이 뜨거워요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어지러워요로 한번 바꿔볼까요? I feel 어지러워요 뭘까요? 3, 2, 1 Dizzy 였죠? 따라해보세요. I think so. I feel dizzy. Very good. 그래서 엄마 눈사람이 아, 그러면 체온을 재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Let's check your 체온. 체온이 영어로 3, 2, 1 temperature. 그쵸. 그래서 너의 체온을 한번 확인해보자. 체온을 재보자. Let's check your temperature. 따라해보세요. Let's check your temperature. Let's check your temperature. Very good.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어요. I have a headache. 이렇게 자신 있게 앞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
1: Johnny.

0: 전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럼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9. Health. Tuesday. My stomach hurts. I can say when my stomach hurts.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타다! Let's first look at the picture.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일단은 우리 화장실, bathroom이 보이는데 근데 옆에 왼쪽에 있는 친구가 배를 움켜잡고 있네요. 아이구야, 배가 아픈가 봐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배는 영어로 stomach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Stomach. Stomach. Stomach. 잘했어요. 자, stomach는 배를 전체적으로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 소화하는 몸속 안의 기관인 위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배, 위 둘 다 stomach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보통 그걸 복통이라고 하잖아요. 복통은 영어로 stomachache라고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두통, headache를 배웠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head는 머리, ache는 아픔이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stomach는 배 혹은 위, 그리고 ache는 아픔을 뜻해서 stomachache 하면 복통이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stomachache. stomachache. stomachache. 네, 복통은 stomachache인데 이렇게 복통이 있을 때 우리 자주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은 영어로 bathroom. 따라해보세요. bathroom. bathroom. bathroom. 잘했어요. 화장실도 갈 수 있지만 우리 또 배가 아프면은 구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구토는 영어로 vomit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vomit. vomit. vomit. 네, 이렇게 단어들 배워봤으니까 우리 오늘의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What's wrong?
2: My stomach hurts.
1: Did you eat too much?
2: Maybe. I feel sick.
1: Do you need the bathroom?
2: Yes, right now.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띵! My 땡땡 hurts입니다. 여기서 hurt는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내 몸이 갖고 있는 증상을 말할 때 I feel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을 갖고 있어. 그래서 I have도 배웠는데 이번에는 어떤 특정 부위를 가리켜서 여기가 아파라고 말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my 땡땡 hurts 하면은 나의 어딘가가 아파인데 일단 첫 번째로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해봅시다. 우리 배가 영어로 뭐였죠? stomach였죠? 그래서 my stomach hurts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my stomach hurts. my stomach hurts. my stomach hurts.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아플 때 my stomach hurts, 내 배가 아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복통이 있어. 그래서 아까 배운 단어 I have a stomachache.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네요. 정말 재미있죠? 그러면은 우리 my 땡땡 hurts 또 다른 단어 넣어서 연습해 볼게요. 이번엔 머리를 넣어 볼게요. 나 두통 있어 하면 I have a headache 도 되지만 my 땡땡 hurts를 사용해서 하면 나 머리 아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head를 이 빈칸에 넣어서 my head hurts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my head hurts. my head hurts. my head hurts. very good. 이번에는 머리가 아니라 다리가 아파를 얘기를 볼까요? 다리는 영어로 leg. 그래서 my leg hurts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my leg hurts.

My leg hurts. My leg hurts. Very good. 그러면 다음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Did you think too much?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안 좋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too much는 너무 많이 이죠. 그래서 너 너무 많이 뭐뭐 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배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너무 많이 먹었니? 라고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먹었니? 먹었다 라는 그 단어를 빈칸에 넣어서 Did you eat too much?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Did you eat too much? Did you eat too much? Did you eat too much? Very good. 이번에는 너무 많이 마셨니? 뭐 물을 마시든 뭐를 마시든 너무 많이 마셔서 배가 아프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마셨어, 마셨다라는 거는 drink이니까 Did you drink too much?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Did you drink too much? Did you drink too much? Did you drink too much? 네. 그리고 너무 달리기를 많이 해도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뛰었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Did you run too much?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네, 따라해보세요. Did you run too much? Did you run too much? Did you run too much? Good. Now, our last expression. I feel 땡땡. 입니다. 이 I feel 땡땡은 이번 주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만큼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배가 아플 때 어떤 표현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I feel 땡땡. 자, 속이 안 좋아를 이 문장을 갖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우리 속이 안 좋다는 sick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 feel sick. I feel sick. I feel sick. 네. 여기서 sick는 아픈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몸이 아파. 몸이 아플 때도 I feel sick 할수 있는데, 속이 안 좋고 울렁울렁거리고, 이렇게 배가 안 좋을 때도 I feel sick 할수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세요. 이번에는 기운이 없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운이 없어. I feel 한 다음에 나 약해. 약한 기분이 들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weak라고 하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I feel weak. I feel weak. I feel weak. 네.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몸에 기운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I feel weak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더 연습을 해 볼게요. 나좀 나아졌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좀더 나아졌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better. better는 좀더 나은, 좀더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I feel better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feel better. I feel better. I feel better. 네. 좀 전에는 I feel sick였는데 아직 I feel good까지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 나아졌어 하면은 I feel better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What's wrong? What's wrong? My stomach hurts. My stomach hurts. Did you eat too much? Did you eat too much? I feel sick. I feel sick.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볼까요? 바로 그림을 봅시다. 띠딘. 일단 화장실 앞에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가 배를 움켜잡고, 배가 아파.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 이제 다른 친구가, 왜 그래? 라고 물어봤어요.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What's wrong? 그죠? 자, 따라 해보세요.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했더니, 이 친구가, 나배 아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my stomach 하면 나, 내 배라고 하는데 이제 아파, 아파라는 단어를 그럼 빈칸에 넣어볼까요? 3, 2, 1.
two, one. Hurts 였죠? My stomach hurts. 따라해보세요. My stomach hurts. My stomach hurts. My stomach hurts. 잘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 똑같은 나배 아파, 나 복통 있어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그랬어요. I have으로 시작해서 한번 이 문장을 끝내볼게요. 3, 2, 1.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나 복통을 갖고 있어. 나 이런 증상을 갖고 있어. 해서 I have a stomachache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I have a stomachache. I have a stomachache. I have a stomachache. Very good.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라고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배 아픈 이유를. 그래서 Did you eat? 하면 너 먹었어? 그 다음에 이 빈칸에 너무 많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 많이 뭐였죠? 3, 2, 1. Too much 였습니다. Did you eat too much? Repeat after me. Did you eat too much? Did you eat too much? Did you eat too much? 아마도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나 속이 안 좋아라고 얘기합니다. 울렁울렁거려. 그래서 아마도 maybe I feel 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3, 2, 1. Sick. Sick가 들어가야 되죠? Maybe I feel sick. 따라해보세요. Maybe I feel sick. Maybe I feel sick. 잘했어요. 여기에서 속이 안 좋아 말고 만약에 나 어지러워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어지러운. 3, 2, 1. Dizzy 였죠? Maybe I feel dizzy. 따라해보세요. Maybe I feel dizzy. 너무 배가 아파서 어지러운가 봐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화장실 가야 돼? 라고 물어봅니다. Do you need the bathroom? Do you need the bathroom? 그랬더니 지금 당장 얘기합니다. Yes, right now. 따라해보세요. Yes, right now. Yes, right now. Excellent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배가 아플 때, 속이 안 좋을 때쓸수 있는 표현 배워봤어요. My stomach hurts. I feel sick.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밤새 잠을 잘 못 자서 하루 종일 피곤한 적 많죠? 오늘은 친구의 상태를 살펴보고 영어로 왜 피곤한지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먼저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0: Let's go. Let's grow.
1: Week 19. Health. Wednesday.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can talk about feeling tired and having a col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따다.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Oh my goodness.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여자분이 아이구야 좀비처럼 보이네. She looks like a zombie, right? 좀비처럼 보이는 이유는 피곤해서였죠. 자, 피곤하는 영어로 tired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ired. Tired. Tired. 네. 왜 근데 이렇게 피곤해 보일까요?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입 앞에 있는 그 그림을 보니까 기침을 하는 것 같은데 기침은 영어로 cough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Cough. Cough. Cough. 네. 여기 F가 없는데, 단어에 F가 없는데 왜 F 발음을 하고 있지? 의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서 GH로 단어가 끝나는데 GH는 합쳐서 F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cough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좀비처럼 보이는 여자가 기침도 하고 그리고 또 뭐를 하고 있죠? 보니까 약간 콧물도 흘리는 것 같아요. 콧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Runny nose라고 합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Runny nose. Runny nose. Runny nose. 네. Runny는 맞아요. 약간 뛰다, run이랑 비슷한 단어인데 정말 뛰는 것처럼 무언가가 계속 이렇게 흐르는, 액체가 흐르는 상태를 run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runny nose 하면은 콧물 아니면 콧물이 나고 있는 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기침도 하고 콧물 흘리는 거 보니까 감기에 걸렸나? 감기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cold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추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감기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cold. cold. cold.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오늘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2: You look so tired.
1: I am.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2: Why?
1: I had a cough and a runny nose all night.
2: Oh no, don't come too clos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넘어가 볼게요. 타다! You look so 땡땡입니다. 자, 여기에서 you look 하면은 너가? 당신이 보다? 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you look so 땡땡. 이 뒤에 뭐가 붙으니까 여기서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예요. 보이다. 그래서 내 눈에 당신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이 뒤에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그 빈칸 앞에 so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so는 정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더 강조해주는 정말 뭐뭐해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 정말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여. 아까 그 좀비 여자분 기억나죠? 그 정말 피곤해 보여를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피곤하다, 피곤한 우리 배웠는데 3, 2, 1 네, tired 맞았어요. 그래서 you look so tired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You look so tired. You look so tired. You look so tired. Very good. 우리 이번엔 다른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 정말 아파 보여. 아파 보여. 아프다. 아픈.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 아픈을 빈칸에 넣어서 sick. 네. You look so sick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You look so sick. You look so sick. You look so sick. Very good. 이번에는 어떻게 보여요? 졸려 보여요. 졸린, 졸리다가 영어로 sleepy. 맞죠? 그래서 you look so sleepy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You look so sleepy. You look so sleepy. You look so sleepy. Very good.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타다!

I didn't 땡땡 well입니다. 여기에서 I didn't는 나는 뭐뭐 하지 않았어.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뭐뭐 하지 않았어. 근데 well로 끝나는 문장이니까 그러면 뭐뭘 잘 하지 않았어.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이 빈칸에 무엇을 넣어볼까요? 나 잠을 잘못 잤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잠이 들어가야 되겠죠? 잠을 자다. 잠을 자다는 영어로 sleep 맞습니다. 그래서 I didn't sleep well 이라고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I didn't sleep well. I didn't sleep well. I didn't sleep well. 네. 여기서 sleep well은 약간 푹 자다, 잘 자다는 뜻인데 앞에 didn't를 붙여주니까 나 잠을 푹잘못 잤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언제 잠을 잘못 잤는지 그 언제를 한번 넣어볼까요? I didn't sleep well 한 다음에 언제, 그 때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어젯밤에, 어젯밤에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어젯밤에 yesterday night 라고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마지막 밤이라는 의미에서 last night 라고 합니다. Last night은 어젯밤이에요. 자, 그럼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Very good. 그럼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 오늘 아침에 몸이 안 좋았어. 그래서 빈칸을 두 개를 채워 넣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빈칸. I didn't 땡땡 well. 그러면 나 몸이 안 좋았어예요. 몸이 안 좋았어. 몸이 안 좋았어를 영어로 어떻게 하죠? 이거는 살짝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나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내가 느끼는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예요. 그래서 feel 이라는 그 느낌, 기분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I didn't feel well 하면은 나 몸이 안 좋았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언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오늘 아침이니까 this morn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 didn't feel well this morning. I didn't feel well this morning. I didn't feel well this morning. Very good. 그럼 우리 last expression 가볼게요. I had 땡땡. 입니다. 우리 이렇게 몸 건강 관련해서 우리 몸에 있는 증상을 얘기할 때는 I have 나는 갖고 있다. 어떤 증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 과거형으로 말해 볼게요. 그럼 I have가 아니라 have의 과거형인 I had로 가봅니다. 그럼 기침이 났어. 나는 기침을 갖고 있어. 기침이 나는 증상을 얘기할 때는 이 빈칸에 cough를 넣어서 I had a cough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 had a cough. I had a cough. I had a cough. 네, 기침이 아니라 콧물이 났어. 우리 콧물 영어로 뭐였죠? 뭔가 액체가 흐르는 상태, runny nose였죠? 그래서 I had a runny nose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had a runny nose. I had a runny nose. 그리고 이걸 같이 얘기해서 밤새, 또 밤새 났대요. 밤새는 all nigh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had a cough and a runny nose all night. 따라해 보세요. I had a cough and a runny nose all night. 다시 한번. I had a cough and a runny nose all night.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챈트 뮤직 스타트. You look so tired. You look so tired. I didn't sleep well. I didn't sleep well. I had a cough. I had a cough. I had a runny nose. I had a runny nose.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그림을 볼게요. Do you remember?

looks so tired, right? She looks like a zombie. 자, 정말 이 피곤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 너 정말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남자가 얘기를 했어요. 너 정말 피곤해 보인다예요. 그래서 you 땡땡 so tired인데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보이다이니까 you look so tired 해야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You look so tired. You look so tired. Oh, you look so tired. 네. 그래서, 맞아. I am 했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어.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 줬네요. I 땡땡 sleep 땡땡 last night. 그러면 I 땡땡 sleep.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했어. 이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3, 2, 1. 네, 처음에 I didn't sleep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잘 자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잘 자지 못했다. 자, 그두 번째 빈칸에는 well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Very good. 그래서 왜 물어봐요? Why? Why? 네, why? 이렇게 물어보죠. 밤새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났어. 자, 밤새니까 all night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증상을 갖고 있어. I had. 그럼 기침, 이런 콧물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기침 뭘까요? 3, 2, 1. I had a cough. 그쵸? 그리고 콧물은 3, 2, 1. 네, runny nose.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 had a cough and a runny nose all night. I had a cough and a runny nose all night. Very good. 뭐안 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네요. Oh no, don't come too close. 따라해 보세요. Oh no, don't come too close. Oh no, don't come too close.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피곤한 상태와 그 이유를 영어로 물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You look so tired.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나 발목을 다친 적 있나요? 오늘은 다친 곳을 물어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아픈지 영어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o!
2: Week 19 Health.

0: Thursday. What happened to your ankle? I can say what happened to my ankle.
1: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Now, look at the picture. 아, 근데 우리 다람쥐가 보이네요. 그죠? We see a doctor squirrel and a patient squirrel. 자, patient가 뭐죠? 환자예요, 환자. 자, 따라해 보세요. Patient. Patient. Patient. 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 doctor 의사도 보이고 그리고 patient 환자도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 patient를 보니까 발목을 잡고 있어요. 발목이 아픈가 봐요. 자, 발목은 영어로 ankl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ankle. ankle. ankle. 네. 그래서 발목이 아프다. 아픈, 아픈은 painful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painful. painful, painful. 네, 여기서 pain은 고통, 통증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painful 하면은 아픈, 통증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뒤에를 보면 뼈 사진들이 있네요. 우리 뼈 사진 영어로 뭐라고 하죠? X-ray라고 하죠. 그죠? 따라해 보세요. X-ray, X-ray, X-ray. 네, ray는 빛 혹은 광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한 광선, 특별한 빛을 쏘아서 몸속을 촬영을 하는 거니까 X-ray라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0: What happened to your ankle?
2: I fell down. Look at my ankle.
0: Is it painful?
2: Yes, I can't walk.
0: I see. Let's get an X-ray.
1: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갈게요. 짜자! What happened to your 땡땡? What happened? What happened?는 무슨 뜻이죠?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쓰잖아요. 근데 what happened to your 한 다음에 우리의 몸의 part를 붙이면은 너 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어? 왜 다쳤어? 괜찮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발목이 왜 그러니? 상대방이 막 발목을 아파해요. 그러면 What happened to your 발목? 하면은 발목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발목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발목 우리 아까 단어 배워봤는데 발목을 빈칸에 넣어서 ankle 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What happened to your ankle? 하면 되겠죠? 네, 따라해 보세요. What happened to your ankle? What happened to your ankle? What happened to your ankle? 네, 그래서 상대방이 어딘가를 움켜쥐고 좀 안 좋아 보인다 하면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거기에 뭐 다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발목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엔 무릎. 무릎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무릎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knee라고 하죠? knee. 그래서 what happened to your knee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What happened to your knee? What happened to your knee? What happened to your knee? Very good. 우리 무릎 말고 팔을 한번 물어볼까요? 팔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럼 팔 왜 그러니? What happened to your arm? What happened to your arm? What happened to your arm? Very good. 정말 쉽죠? 그럼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 가보겠습니다. I can't 땡땡. 자, I can't는 너무 쉬워요. 그죠? I cannot의 줄임말로 I can't. 나는 뭐뭐 하지 못해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 관계로 나 못하겠어 이럴 때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걸을 수가 없어요. 나 다리가 아파서 혹은 발목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걷다. 걷다는 walk이니까 걸을 수가 없다. I can't walk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 can't walk. I can't walk. I can't walk. 네. 나 지금 아파서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라고 해볼까요? 아,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이다는 영어로 move. 그래서 I can't move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can't move. I can't move. I can't move. Very good. 우리 이번에 또뭘할 수가 없을까요? 다리를 접을 수가 없어요. 아, 다리를 접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접다, 접다라는 단어 아시나요? 접다는 bend, bend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접을 수 없는 거니까 I can't bend my leg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I can't bend my leg. I can't bend my leg. I can't bend my leg.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이번에 last key expression 가볼게요. Let's get 땡땡. 자, 여기서 let's는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제안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죠. 그러면 let's get니까 무언가를 받다? 받아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걸까? 여기에서 우리 하고 싶은 말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엑스레이를 빈칸에 넣어서 Let's get an X-ray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Let's get an X-ray. Let's get an X-ray. Let's get an X-ray. 네, 잘했어요. 여기에서 get는 받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이렇게 받아보다, 이렇게 찍어보자, 검사를 받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보자,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Very good. 그럼 우리 이번에는 약을 가지러 가자, 약을 좀 타보자,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약을 빈칸에 넣어서 약이 영어로 뭐죠? medicine이죠? 근데 some medicine 이렇게 셀수 없는 그런 단어는 some을 붙여서 let's get some medicine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Let's get some medicine. Let's get some medicine. Let's get some medicine. Very good. 우리 이번에는 다른 검사를 받아보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엑스레이 검사가 아닌 피 검사를 받아볼게요. 자, let's get 한 다음에 피 검사. 피 검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힌트. 피는 blood이죠. 네. 그리고 검사는 test. 그래서 blood test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Let's get a blood test. Let's get a blood test. Let's get a blood test. 네. 그래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아, 우리 피 검사를 좀 해보자. 이럴 때 의사가 Let's get a blood test. 라고 할수 있습니다. Very good. 여러분, you guys did an amazing job. Boom boom. Chant. Music. Cue. What happened to your ankle? What happened to your ankle? Is it painful? Is it painful? I can't walk. I can't walk. Let's get an X-ray. Let's get an X-ray. Good job! Speaking 연습하고 레벨업 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림을 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doctor squirrel and the patient squirrel, right? 의사랑 환자가 지금 이렇게 진찰을 함께 보고 있는데 먼저 의사가 물어봅니다. 발목이 왜 그러니? 발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 what 땡땡 to your ankle?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happened가 들어가야 되겠죠? What happened to your ankle? 네, 따라해보세요. What happened to your ankle? What happened to your ankle? What happened to your ankle? 네 발목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다친 거니? 괜찮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 넘어졌어요. 제 발목 좀 보세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넘어졌어요. 우리 이것도 배웠죠? I fell down. Look at my ankle. 이렇게 얘기했네요. 따라해 보세요. I fell down. Look at my ankle. I fell down. Look at my ankle. I fell down. Look at my ankle.

Good. 아프니? 라고 의사가 물어봅니다. 아프니? 아픈, 통증이 있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painful 이었죠? 네, pain은 통증, 고통, 아픔, 몸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is it painful?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s it painful? Is it painful? Is it painful? Good. 네, 걸을 수가 없어요. Yes, I can't. 걷다, 걷다. 3, 2, 1. Walk가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Yes, I can't walk. Yes, I can't walk. Yes, I can't walk. 네. 그러면 여기서 걸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만약에 발목을 구부릴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발목을 구부릴 수 없다. 자, I can't 한 다음에 구부리다 라는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구부리다 라는 단어 우리 함께 배웠죠? 3, 2, 1. Bend 였습니다. 그래서 Yes, I can't bend my ankle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Yes, I can't bend my ankle. Yes, I can't bend my ankle. Yes, I can't bend my ankle. 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아, 그렇구나. 우리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합니다. I see, 땡땡, an x-ray. 우리 뭐뭐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표현. 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3, 2, 1. Let's get an x-ray. 라고 해야 되겠죠? 네. 따라해보세요. I see. Let's get an x-ray. I see. Let's get an x-ray. I see. Let's get an x-ray.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 What happened to your ankle? 이런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발목을 다친 친구한테 가서 발목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다쳤어? 이렇게 영어로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들로 만나봐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1: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0: Let's grow!
2: Week 19. Health. Friday. Dr. Bear's patient chart. I can describe a patient's symptoms.
0: Memory match.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Today's topic is Dr. Bear's patient chart. 곰돌이 의사의 환자 차트래요. 자, 우리 이번 주에는 몸, 건강 상태에 관한 영어 표현들을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곰돌이 의사가 되어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들로 우리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먼저 볼게요. 찾아. Oh, wow. So we see the doctor bear. Yes. And we see the patient. 환자가 보이네요. 근데 환자가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두통이 있고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우리 글쓰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Very good. 자, 첫 번째 문장. Patient, Miss Zombie. 네, 환자의 이름을 먼저 써볼게요. 좀비라는 환자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Patient, Miss Zombie. Patient. Miss Zombie. Patient, Miss Zombie. 네, 이렇게 이름을 딱 썼으니까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일단은 무척 피곤해 보임. 무척 피곤해 보이면 그냥이 아니라 무척이에요. 그러니까 she 땡땡 so가 들어갔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이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빈칸, 보인다. She, 그녀가 이렇게 보인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look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she looks so 한 다음에 이제 피곤해 보인다. 피곤해가 들어가야 돼요. 3, 2, 1. Tired. 네, 맞습니다. Tired는 피곤한 상태를 뜻하는 그런 단어이죠. 네, she looks so tired. 따라해보세요. She looks so tired. She looks so tired. She looks so tired.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됐어요. 그럼 두 번째 문장. 네, 머리가 아프다고 함. 네, 머리가 아프다. 자,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 she has, 그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니까 그럼 증상, 어떤 증상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두통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A headache였죠? 네, 맞아요. 여기서 head는 머리, 그리고 ache는 고통, 아픔을 뜻해서 headache 하면은 두통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She has a headache. She has a headache. She has a headache. Very good. 네, 두통이 있대요. 그리고 그러면 왜 두통이 있을까요? 자,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대요. 네, 어젯밤. 그래서 last night 이렇게 문장이 끝났는데, 자, she didn't sleep. 그녀는 자지 않았다. 잘 자지 않았다. 잘 못 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러면은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Well.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네, 여기서 sleep well 하면은 잘 자다, 푹 자다. 근데 didn't sleep well 하니까 잠을 잘 못 잤다 이런 말입니다. Very good. 네, 그리고 밤새 열도 있었대요. 열. 자, 그러면은 she had 이렇게 또 들어갔어요. 뒤에 열이 있었다. 열. 일단은 열을 첫 번째 빈칸에 넣어볼까요? 열이 영어로 보죠? 3, 2, 1. Fever였죠? 네, she had a fever. She had a fever. 어젯밤에 밤새 열이 있었대요. 그러면 밤새. 밤 내내라는 뜻이에요. 자, 기억나나요? 3, 2, 1, all night. All night은 밤새입니다. 그래서 she had a fever all night. 따라해보세요. She had a fever all night. She had a fever all night. She had a fever all night. Excellent. 와, 머리도 아프고.

0: 있고 열도 있었고 아이고야. 하지만 무엇이 없다? 기침이나 콧물은 없음. 네. 그래서 but she doesn't have 이렇게 부정으로 갔어요. 갖고 있지 않대요. 무엇을 갖고 있지 않다? 기침 그리고 콧물. 자, 그럼 기침 먼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3, 2, 1. cough였죠? She doesn't have a cough. cough. 네. 그럼 콧물. 콧물은 영어로 뭐라고 했죠? 힌트는 액체가 흐르는 상태를 막 뛰어가듯이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3, 2, 1. A runny nose입니다. A runny nose. 그래서 but she doesn't have a cough or a runny nose. 따라해 보세요. But she doesn't have a cough or a runny nose. But she doesn't have a cough or a runny nose. But she doesn't have a cough or a runny nose. 네. 그러면 기침이랑 콧물도 없대요. 아, 그러면은 감기는 아닌가? 네. 자, 체온을 재봐야겠음. 밤새 열이 있었지만 지금도 열을 갖고 있는지 체온을 재봐야 되겠대요. 자, I need to take her. 그다음에 체온. 체온이라는 단어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같이 배운 단어였는데 기억하려나? 3, 2, 1. 체온은 영어로 temperature. 네, temperature였어요. temperature는 우리 체온도 되고, 물이나 어떤 사물의 온도, 기온, 날씨의 기온도 됩니다. 자,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따라해보세요.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네, very good. 여기서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그러니까 이렇게 그녀의 체온을 뭔가 이렇게 take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재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좀 바꿔서 이 take를 다른 단어로 바꿔 볼게요. 확인해 봐야겠다. 확인. 자, 확인이라는 단어도 우리 배웠어요. 확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3, 2, 1. check. 네, check라고 하죠. 그래서 take 뿐만 아니라 check her temperatur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need to check her temperature. I need to check her temperature. One last time. I need to check her temperature.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퀴즈. 이 기온, 뭐 체온, 온도 이거는 temperature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의사가 들고 있는 체온계. 체온계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 2, 1. thermometer입니다. thermometer. 기억하시나요? thermometer. 네.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은 그녀가 푹 쉬어야 함. 네. She needs to, 땡땡, to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She needs to,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꼭 해야 한대요. 무엇을 해야요? 푹 쉬어야 한다. 쉬다. 쉬다. 그러면 이 쉬다라는 단어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She needs to rest today입니다. 따라해보세요. She needs to rest today. She needs to rest today. She needs to rest today. Excellent. 자, 이렇게 우리 미스 좀비의 patient chart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는 연습해봐요. Patient, Miss Zombie. She looks so tired. She has a headache.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She had a fever all night. But she doesn't have a cough or a runny nose.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She needs to rest today. Excellent.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Very, very good.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봐요.
1: Patient, Ms. Zombie. She looks so tired. She has a headache.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She had a fever all night. But she doesn't have a cough or a runny nose.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She needs to rest today.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해 봤는데, 우리 이번 주에는 몸, 건강 상태에 관련된 표현들 배워봤잖아요. Fever, headache, stomachache, cough, runny nose 이런 표현들 배워봤어요. 이제 이런 증상들 있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이런 증상 갖고 있어도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정말 좋은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미있는 표현들로 만나봐요. Bye bye!
2: TV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예요. 여러분,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음식 혹은 최고로 애정하는 음식, 최애 음식이 있나요? Do you have your favorite food? 선생님은요, 떡볶이인데요. 한 달에 한 번 꼭 떡볶이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What about you guys? 우리 친구들은 최애 음식이 무엇인가요?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니까 think about it, 생각하면서 let's find out what we're learning today.

0: 네, 무엇이죠? 맞아요.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영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Bamboo, bamboo. Good. 대나무는 이 판다의 주식인데요. 그러니 판다에게는 대나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겠죠. 우리 가장 좋아하는이란 단어도 배워볼게요. Favorite, favorite. Good. 자, 판다는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를 지금 호랑이 친구에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let's take a look at tiger. 지금 호랑이는 어때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나 대나무 안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판다 친구는 굉장히 평온합니다. 자, 평온한, 차분한이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요. Calm, calm. Very good, everyone. 오늘의 다이러그 함께 듣고 만나요.
1: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2: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1: Why?
2: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1: Interesting. I can't eat bamboo. It makes me sick.
0: Alright, guys.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자, 다이얼로그 속에서 선생님이랑 배울 표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입니다. Why do you always, bamboo? 우리 호랑이 친구가 판다에게 질문을 한 문장이죠. 여기서 핵심 표현은 Why do you always 인데요. 그 뒤에는 동사원형이 들어가면서 뜻은 너는 왜 항상 무엇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상대방이 습관적으로 계속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질문이겠죠.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너는 왜 항상 대나무를 먹니?입니다. 자, 우리 대나무는 bamboo였고요. Why do you always가 오늘의 주요 패턴이었죠.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먹니니까 먹다라는 동사 is이 들어가겠죠? 읽어볼게요. 너는 왜 항상 대나무를 먹니?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Good.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너는 왜 항상 수업에 간식을 가져오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수업에 라는 표현은 여기서 to class가 되고요. 오늘 배운 패턴은 why do you always 였는데요.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나요? 동사원형이 먼저 옵니다. 자, 한국어 뜻에서 가져오니, 가져오다 라는 단어를 먼저 써야 되는데요. 영어로는 bring입니다. bring이고, 뒤에 간식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요. 간식은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snacks입니다. 우리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Why do you always bring snacks to class? One more time. Why do you always bring snacks to class? Good. 다음 표현입니다. Because, is my favorite, of all time.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은 favorite부터인데요. favorite은 어떤 뜻이죠? 맞아요.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고요. 그 뒤에 명사가 들어가면, 우리 여태까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 돼요. 여기서 지금까지 쭉 이란 뜻은 of all time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쭉 가장 좋아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는 우리 최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이야. 자, 첫 번째 빈칸은 그것이 들어가겠죠. 바로 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무엇이었죠? 음식입니다. 음식은 영어로 food인데요. 이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한번 더.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Good. 다음은요. 축구가 가장 좋아라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축구는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이야. 축구가 최애야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soccer. soccer가 축구고요. 스포츠는 스포츠죠. 읽어볼게요. Because soccer is my favorite sport of all time. Because soccer is my favorite sport of all time. Great. 다음 표현입니다. Whenever I, bamboo, it keeps me, 여기서 whenever가 중요합니다. Whenever I, 그리고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면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라는 뜻이 돼요. 자, 빈칸 채워볼게요. 나는 대나무를 먹을 때마다 차분해져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먹을 때마다 먹다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요. 아, 먹다는 eat. 자, eat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다이얼로그를 생각해 보면은 eat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have입니다. have도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차분해져라는 단어. 차분한, 평온한 우리 배웠죠? 맞아요. calm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나는 대나무를 먹을 때마다 차분해져.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책상을 정리할 때마다 집중이 잘 돼라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정리하다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바로 tidy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두 번째 빈칸에는 집중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힌트를 주자면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보이나요? 바로 focus인데요. 우리 focus 뒤에 d를 붙여서 focused라고 우리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Whenever I tidy my desk, it keeps me focused. 한번 더. Whenever I tidy my desk, it keeps me focused. Well done, everyone. All right, guys, it's beat and speak time. You're ready? Let's hit the music.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Good job! Alright, guys, it's build-up time. 여러분들, 오늘 배운 대화문을 선생님하고 한번더 리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a picture. 우리 그림은 이랬죠. 우리 tiger and panda. 우리 판다하고 호랑이가 서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What was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죠? 맞아요. 우리 호랑이가 우리 판다에게 너왜 항상 대나무를 먹어? 라는 문장이었어요.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먹다 라는 단어? eat이 들어가죠? 읽어볼게요.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자, 판다의 답변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is my favorite, of all time. 자, 첫 번째 빈칸은 it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food죠. 자,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한 음식이기 때문이야. 자, 즉, 그것은 내 최애 음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it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맞아요. 대나무, 뱀부를 의미했죠. 문장 읽어볼게요.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한번 더.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Good.
이번엔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겨울이라는 단어를 써볼 거예요. 읽어볼까요? Winter, winter. 두 번째 단어는 계절입니다. Season, season. Good. 자, 문장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한 계절이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겨울을 뜻하는 winter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season이 들어가죠. 읽어볼게요. Because winter is my favorite season of all time. Because winter is my favorite season of all time. Good. 자, 우리 호랑이가 또 질문을 합니다. 왜? 읽어볼까요? Why? Why? 자, 판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Whenever I bamboo. 나는 대나무를 먹을 때마다 have가 들어가고요. It keeps me 평온하게 만들어줘. calm입니다. 읽어볼까요?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호랑이의 답변입니다. Interesting. I can't eat bamboo. It makes me sick. 흥미롭구나. 나는 대나무를 먹을 수 없어.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해입니다.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도 오늘 선생님이랑 배웠던 패턴 중에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최애 음식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 Can you remember? 맞아요. My favorite food of all time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애로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넣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은 떡볶이이기 때문에 떡볶이를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떡볶이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Well don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new topic, 새로운 주제가 시작됐는데요. Can you remember what it was? 무엇이었죠? 맞아요. What I like to eat.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가 주제였고요. 오늘도 그 주제하고 관련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So, get ready to read, get ready to listen, and get ready to speak.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19. What I like to eat. Tuesday. What I prefer to eat. I can say what I prefer to eat.
0: All right, guys. It's time.

0: I'm two brainer, your brains. 우리 친구들의 뇌를 깨는 시간이죠. 우리 today's vocabulary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do you see, guys? 무엇이 보일까요? 아, I see a cucumber. 오이가 보이고요. And cheese, 치즈도 보이고요. Some fruits and vegetables. 야채, 과일도 있고. And we see a cat, 고양이도 보이는데요. Where are they?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아, in a refrigerator. Fridge, 냉장고 안에 있는데요. 자, 지금 오이를 잘 봐주세요. 오이가 바르바르 떨고 있어요. 아, 아무래도 이 고양이가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게 싫은가 봐요. 가까이 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가까이, 가까운이란 단어를 배워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Near, near. Good. 아, 지금 가까이 오지 말고 이렇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오이 친구가. 아, 저기 저쪽에 있는 치즈한테 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쪽에 혹은 저기에 라는 표현도 읽어볼까요? Over there. Over there. Good. 자, 그런데 look at the cat. 우리 고양이를 봐주세요. 치즈는 거들떠도 안 보고 지금 오이만 보면서 입을 다시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고양이는 오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무엇을 선호하다라는 뜻은 prefer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고요. Today's dialogue 함께 듣고 만나요.
1: Oh, please don't come near me.
2: Don't worry, I'm not interested in you.
1: Then try the cheese over there. It smells good.
2: Actually,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0: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선생님하고 오늘 중요한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m not interested in. 자, 여러분, 여기서 interested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비동사가 앞에 들어가고요. 여러분, 비동사 종류 기억하나요? 맞아요. Am, are, is. 주어에 따라서 맞는 비동사를 써야겠죠? 비동사 뒤에는 not interested in 그리고 명사가 들어가면 무엇무엇에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입니다. 자,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너에게 관심이 없다. 너라는 단어, you가 들어가죠? 읽어볼게요. I'm not interested in you. I'm not interested in you. Good. 자,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 거예요. 나는 이상한 마술에 관심이 없어. I'm not interested in. 자, 어떤 단어가 빈칸에 들어갈까요? 한글 뜻을 잘 보면 나오죠? 맞아요. 이상한 마술에 관심이 없어인데요. 일단 마술이라는 단어는 magic tricks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앞에 이상한이란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 이상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써볼까요? W를 시작한 단어를 선생님은 쓰고 싶은데 바로 weird입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이상한 마술에 관심이 없어. I'm not interested in weird magic tricks. 한번 더. I'm not interested in weird magic tricks. Good. 다음 표현입니다. Then try over there. 자, 여기서 try라는 뜻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try라는 단어 뒤에 음식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음식 이름을 한번 먹어봐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try는 노력하다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잘 기억해야 돼요. try 뒤에 음식 이름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다? 이 음식을 한번 먹어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럼 저쪽에 있는 치즈를 먹어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쪽에라는 단어 배웠죠? Over there라는 뜻이고요. 그럼이란 단어는 맨 앞에 있는 단어 then입니다. 치즈를 먹어봐. 먹어봐는 try. 음식 이름은 cheese인데요. 저기에 있는 그 치즈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 더를 넣어서 the cheese를 써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Then try the cheese over there. Then try the cheese over there. Good. 자, 다른 단어를 써볼 거예요. 그럼 저쪽에 있는 미트파이를 먹어봐 인데요. 자, 여기서 음식 이름은 뭐죠? 미트파이. 영어로 해도 미트파이입니다. 앞에 덜을 넣어서 가리키는 그 미트파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Let's read. Then try the meat pie over there. Then try the meat pie over there.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I prefer to. 자, 여러분 여기서 빈칸이 두 개인데요. 선생님이 앞에 있는 칸을 A라고 칭했고 뒤에 있는 빈칸을 B라고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할 때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prefer A to B라는 표현이에요. 자, prefer라는 단어는 선호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 뒤에 오는 부분이 A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to 뒤에 오는 부분이 B인데 해석을 할 때는 B를 먼저 해석해서 B보다 A를 더 선호한다 혹은 더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빈칸을 우리 채워보도록 할게요. 나는 유제품보다 채소를 선호해 인데요. 자, 바로 빈칸을 채우기 전에 한국어 문장 속에 어떤 부분이 A고 어떤 부분이 B인지를 봐야 돼요. 자, 유제품보다 채소를 선호해. 우리 뭐뭐보다 B 부분이죠. 유제품이라는 단어가 to 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소가 prefer D, 즉 첫 번째 칸에 들어가겠죠? 자, 읽어볼게요.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한 번 더.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Well done, everyone. All right, guys. It's time to beat and speak. You're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Let's start. I'm not interested in you. I'm not interested in you. Interested in you. Try the cheese over there. Try the cheese over there. Try the cheese over there.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Good job, everybody.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선생님하고 오늘 배운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again. 그림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이 친구가 고양이가 자기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마 하면서 이렇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나 말고 저기 있는 치즈를 먹어봐 라는 대화문이었습니다. Let's look at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Oh, please don't come near me. 제발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 번 더. Oh, please don't come near me. Oh, please don't come near me. 자, 우리 고양이의 답변은 Don't worry, 걱정 마라고 합니다. I'm not interested in you 라는 문장이 되겠죠. 걱정 마,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빈칸에는 you가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Don't worry, I'm not interested in you. Don't worry, I'm not interested in you. 너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이가 대답을 합니다. Then try over there. 그러면 저기에, 저쪽에 있는 이것을 try. 여기서 try는 어떤 의미였죠? 맞아요. 먹어봐 입니다. 어떤 음식 이름이 들어갔나요? That's right. The cheese입니다. 읽어볼게요. Then try the cheese over there. 다음 문장 볼까요? It smells good. 냄새가 아주 좋아 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en try the cheese over there. It smells good. Good. 자, 우리 고양이의 답변입니다. Actually 라고 얘기하는데 Actually의 뜻은 사실은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뭐가 이제 있는 거죠? I prefer to 아, 나는 이것을 더 선호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you remember? 우리 첫 번째 칸에는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고요. to 다음에 오는 단어는 내가 덜 선호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나는 유제품보다 야채를 혹은 채소를 더 선호해 라는 답변이었죠. 첫 번째 칸이 vegetables, 두 번째 칸이 dairy였습니다. 읽어볼게요. Actually,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한 번 더. Actually,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Good. 이번에는 단어들을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햄버거라는 단어를 읽어볼게요. Burgers, burgers. Good. 우리 샐러드는 salads, salads. Good. 나는 무엇을 선호해? 라는 문장이죠. 자, 빈칸을 채워볼까요? 자, burgers가 먼저 오고 뒤에가 salads입니다. 그럼 이 문장 뜻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나는 샐러드보다 햄버거를 선호해 라는 문장이 되겠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I prefer burgers to salads. I prefer burgers to salads. Great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everybody.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what did we learn today?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아, 단어 이거 하나가 기억난다고요? What is it? 맞아요. prefer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호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prefer 뒤에는 선호하는 단어를 넣고 to 뒤에 덜 선호하는 단어를 넣는다는 점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3: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Julie입니다. 자, 여러분, there are some people,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When they eat a certain food, 특정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they become really sick, 정말 아프다고 하는데요. Why? 왜 그럴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학습 목표를 보면 나와 있는데 Shall we go and listen to it? 한번 듣고 올까요?
1: Week 19. What I like to eat. Wednesday. What I'm allergic to. I can say what I'm allergic to.
0: Okay, guys, it's brain up time.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이죠. Let's learn the vocabularies.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e're at a restaurant. 우리 레스토랑에 있는데요. We have a waiter. 웨이터가 지금 음식을 서빙을 하고 있고요. But look at what he's serving. 무엇을 지금 내놓고 있죠? I think it's pasta. 어떤 파스타인 것 같나요? 맞아요. 마늘 파스타인데요. 여러분, 마늘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Garlic. Garlic. Good. 자, 이 마늘 파스타를 내놓았는데 지금 식탁에 앉은 뱀파이어입니다. 흡혈귀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냄새를 맡고 코를 잡고 있어요.

0: 있습니다. 자, 여러분, 냄새를 맡다. 냄새는 smell. smell입니다. 자, 근데 냄새만 고약한 게 아니라 이 친구 얼굴을 보면 좀 찡그리고 조금 빨개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늘을 먹게 되면 알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뭐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Be allergic to. Be allergic to. Well done, everyone.
1: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2: Absolutely not.
1: Why? It's today's special.
2: I'm allergic to garlic.
1: Really? What does it do to you?
2: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0: Okay, everyone. It's time to focus on. 오늘 배운 대화문 속의 중요한 표현들을 한번더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패턴은 Would you like some?으로 시작하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Would you like some 뒤에는 음식 이름이나 음료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좀 먹을래? 혹은 무엇을 좀 마실래? 혹은 좀더 정중하게 무엇을 좀 드실래요? 마실래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화문 속에 있었던 문장 Can you guys remember? 기억하나요? 마늘 파스타 좀 먹을래? 라는 표현이었어요. Would you like some? 뒤에는 마늘 파스타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garlic pasta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마늘 파스타 좀 먹을래?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자, 이번에는 음식을 바꿔볼 거예요. 사과 파이 좀 먹을래?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사과 파이는 apple pie입니다.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like some apple pie? Would you like some apple pie?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allergic to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I'm 할때 am, am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비동사입니다. 우리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바뀌죠. am일 수도 있고 is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비동사 뒤에 allergic to가 들어가는데요. 그 뒤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늘 알레르기가 있어입니다. I'm allergic to 마늘은 garlic이었어요. 읽어볼게요. I'm allergic to garlic. I'm allergic to garlic. 한번 더. I'm allergic to garlic. Good. 이번에는 다른 알레르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바로 땅콩입니다. 나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 자, 땅콩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peanuts입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I'm allergic to peanuts. I'm allergic to peanuts.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When I, my whole body feels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when이라는 단어를 봐주세요. when은 언제를 뜻하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보통 이 when이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뜻이 달라집니다. 자, when 뒤에 주어가 들어가고 뒤에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뜻은 무엇 무엇 하면 혹은 무엇 무엇 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내가 마늘 냄새를 맡으면 온몸이 약해져 라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는 마늘 냄새를 맡으면입니다.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약해져입니다. 바로 weak죠? 우리 한번더 읽어볼게요.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One more time.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Good. 자, 다음은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온몸이 뜨거워져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입니다. 일단 주어 I 뒤에 동사 is이 들어가야 되고요. 매운 음식은 spicy food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뜨거워져. 우리

0: 뜨거운이라는 단어 하시 들어갑니다.
1: Let's read. When I eat spicy food, my whole body feels hot. One more time. When I eat spicy food, my whole body feels hot. Great work,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enjoy beat and speak time? Let's hit the music, please.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I'm allergic to garlic. I'm allergic to garlic.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자, 오늘 배운 대화문을 잘 기억하면서 let's review together. 복습할 준비 됐죠?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은 이랬죠. At a restaurant, 지금 레스토랑에서 마늘 파스타가 나왔는데 우리 뱀파이어가 코를 막으면서 싫어 싫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Let's start with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우리 웨이터가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Would you like some이었어요. 우리 would you like some 뒤에는 음식 이름이나 음료 이름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맞아요. 무엇을 좀 드실래요? 라는 표현이 되죠. 자, 여기서는 어떤 메뉴였죠? 맞아요. 마늘 파스타였습니다. 바로 garlic 파스타였는데요.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Good. 자, 우리 답변입니다. Absolutely not. 굉장히 단호하게 정말 아니에요. 정말 싫어요.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Why? It's today's special. 왜요? 이 메뉴는 오늘 특별한 메뉴예요. 라고 하네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y? It's today's special. One more time. Why? It's today's special.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I'm allergic to. 자, 우리 친구들, be allergic to 오늘 배운 표현이죠. 어떤 뜻이었나요? 맞아, 무엇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이 흡혈귀는 어떤 알레르기가 있었나요? 맞아요. 마늘, garlic입니다. 자, 우리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저는 마늘 알레르기가 있어요. I'm allergic to garlic. I'm allergic to garlic.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새우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Shrimp. Shrimp. Good. 자, 이번엔 나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I'm allergic to shrimp. One more time. I'm allergic to shrimp. Good. 자, 많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웨이터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Really? 정말? What does it do to you? 아,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Really? What does it do to you? Really? What does it do to you?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늘을 먹으면 궁금한데요. 자, when I, my whole body feels, 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when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when은 언제라는 뜻이 아니라 질문이 아니고 뒤에 주어랑 동사가 오게 되면 어떤 뜻으로 변하죠? 맞아요. 뭐뭐뭐 하면은 혹은 뭐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할 때일까요? When I smell garlic, 제가 마늘 냄새를 맡으면 my whole body, 나의 온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Feels we

약해집니다.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집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문장을 한번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When I smell garlic, 제가 마늘 냄새를 맡으면 my whole body feels weak. 제온 몸이 약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들 읽어줘야 됩니다.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Last time,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Good job. 자, 여러분, 우리 흡혈귀가 과연 마늘 파스타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먹지 않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복습 어땠나요?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한주 동안 지금 배우게 되는 주제. Can you remember what was our topic? 주제가 무엇이었죠? 맞아요. What I like to eat.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가 주제였고, today, 오늘은 또 새로운 패턴을 배웠죠. Can you remember those? 패턴들 기억하나요? 자, 일단 어떠한 음식을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은? Would you like some? 그리고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는 표현은 I'm allergic to. 그리고 뭐뭐뭐 할 때는 when I로 시작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do you have a type of food that you want to try? 혹시 먹어보고 싶은 음식, 야채, 과일, 뭐 간식 등등 있나요? For me, 선생님은 두리안인데요. I know it stinks. 냄새가 좀 고약하지만 맛은 또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How about you guys?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렇게 조금 독특하고 이색적인 음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듣고 만나요.
1: Week 19. What I like to eat. Thursday. I want to try. I can say what I want to try.
0: Okay, everyone. It's Brain Up Your Brain Time.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이죠. Let's learn the vocabulary. 우리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 그림입니다. 아, where are they?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죠? 박물관인 것 같아요. I think they're at a museum. 자, 근데 what kind of museum is it? 어떤 박물관이죠? 자세히 보니까 아, 곤충 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insects라고 써져 있는데 오늘의 단어죠. 같이 읽어볼까요? 곤충입니다.

0: Insect. Insect. Good. 자, 그냥 곤충이 아닌 것 같아요. Take a look at it closer. 좀더 자세히 봐주세요. 아, 우리 지금 배너를 보면 insects 밑에 our future food, 우리의 미래 음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곤충을 음식처럼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었나요? 아, 튀겼습니다. 자, 여러분, chicken이라는 단어는 fried, fried입니다. 자, 여기 뒤에 지금 포스터도 한번 봐줄래요? 우리 포스터에는 protein. 100%라고 써져 있네요. 자, 여러분, 프로틴은 단백질인데요. 우리 곤충이 단백질이 풍부하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단백질 영어로 읽어볼까요?
1: Protein. Protein.
0: Well done, everyone.
2: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3: Seriously? Why would you eat bugs?
2: Because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3: What? No way.
2: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 protein.
0: 우리 친구들,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Now it's time to focus on. 오늘 배운 대화문 속의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패턴은요. I want to try someday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someday는 언젠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인 표현은 want to try죠. 자, 여러분, try라는 뜻 알고 있나요? 아, 노력하다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오늘 표현에서는요, want to try. 이 try라는 단어 뒤에 음식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뜻은 달라집니다. 무엇무엇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튀긴 곤충을 먹어보고 싶어. 자, 빈칸에는 튀긴 곤충이 들어가야겠죠. 우리 튀긴이라는 단어, 곤충이라는 단어 다 배웠죠? 바로 fried insects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언젠가 거대한 햄버거를 먹어보고 싶어. 여기서는 어떤 음식이 나오죠? 맞아요. 거대한 햄버거인데요. 우린 햄버거는 영어로 hamburgers이고요. 거대한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바로 giant입니다. 자, 우리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try a giant hamburger someday. I want to try a giant hamburger someday. Good. 다음 표현 가볼게요. Because insects might become인데요. 자, because는 왜냐하면 우리 insects는 곤충이었죠? 여기서 핵심은 might become입니다. 자, 여러분, 주어 다음에 might become이 오는데요. 이거 둘다 동사입니다. might become이 오고 뒤에 명사가 오는데요. 한국어 뜻은 무엇무엇이 될지도 모른다. 혹은 될 수도 있다. 이제 미래 추측을 의미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채워볼 거예요. 왜냐하면 곤충이 미래 식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입니다. 자,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미래 식량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미래는 future라는 단어고요. 식량은 말 그대로 음식이죠. food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Because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One more time. Because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훌륭한 선생님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A great teacher가 들어갑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Because AI might become a great teacher. Because AI might become a great teacher. Great. 자, 다음 표현은요.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scientist는 과학자들이란 뜻이고요. say that이 들어가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라는 표현이 돼요. They're full of. 여기서 비동사 full of가 핵심 표현이죠. 뒤에 명사가 들어가고요. 뜻은 무엇 무엇이 풍부하다 혹은 무엇 무엇이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문장 채워볼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말해라는 표현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단백질은 protein이었어요. Let's read.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 protein. 자, 여러분, 여기서 they are full of protein의 they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대화 속에 어떻게 나오죠? 맞아요. 곤충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 protein.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과학자들은 오렌지가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말해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비타민인데요. 우리 영어로는 vitamins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Scientists say that oranges are full of vitamins. One more time. Scientists say that oranges are full of vitamins. Great work, everyone. Alright, guys, it's beat and speak time. You ready to sing along with me? Let's start the music.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Insects are full of protein. Insects are full of protein. Good job, everyone. Okay, everyone, it's build up tim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우리 오늘 배웠던 대화로그 리뷰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Here was a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우리 남학생이 지금 박물관에 있는데요. 아, he's pointing at something. 이것을 가리키면서 저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튀긴 곤충입니다. Fried insect. 문장 읽어볼 거예요.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One more time. I want to try.

0: rotten fruit someday. Good. 자, 반응은 어떻죠? Seriously? 진짜로? 정말로?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Why would you eat bugs? 여기서 bugs는 곤충, insect랑 같은 단어인데 벌레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왜 벌레를 먹고 싶어? 라는 문장이었어요. 읽어볼까요? Seriously? Why would you eat bugs? 자, 대답을 해봅니다. Because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왜냐하면 곤충은 미래 식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Because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Because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Good. 자,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합니다. What? 뭐라고? No way. 말도 안 돼 라고 합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No way. What? No way. 말도 안 되긴 하죠. 자, 우리 남학생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 자,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 라고 합니다. They are full of. 여러분, 여기서 they는 어떠한?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 protein.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 protein. 자,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곤충이 음식으로 나오면 can you try it? 먹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고민이 많은데요. 자, 오늘 리뷰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Well d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열심히 따라와준 거 well done. 너무 잘했고요. Before we say goodbye, 오늘 배웠던 패턴 한 번만 더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 배운 표현은 나는 이것을 먹어보고 싶어 라는 표현이었어요. I want to try 였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음식 이름을 넣고 문장을 만들어 볼래요? I want to try. 선생님은 durian이었으니까 durian. Very good. 그리고 무엇이 가득한, 풍부하다는 be full of 였고요. 마지막은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미래 추측을 의미하는 might become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했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1: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ow was your week so far?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선생님하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할 텐데 우리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한 주를? 맞아요. We are going to ride. 글을 쓰면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 this week's topic, What I like to eat이라는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Let me ask you. 선생님이 질문

0: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최고로 애정하는 음식이라는 표현, 최음식 기억하나요? My favorite food of all time이었고요. 무엇을 선호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패턴은 prefer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표현 뭐였죠? 맞아요. Be allergic to였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이것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표현은 I want to try였습니다. 자, 이 패턴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9. What I like to eat. Friday. Write a food review. I can write a food review.
0: 우리 친구들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make pattern to story. 자, 이번 한주 배웠던 패턴들로 story를 써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과연 어떤 글을 쓰게 될지 함께 볼까요?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Write a food review입니다. 자, 여러분, food는 음식이죠. 우리 review는 뭘까요? 복습하다 아닌가요? 맞아요. 선생님이 let's review, 복습하다라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는요, 후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글은 음식 후기를 써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뭔가 고민이 많아 보여요. 열심히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보니까 음식 후기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소고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새우가 보이는 새우의 X자가 있어요. 새우는 안 먹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글을 써야 될지 함께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always eat beef tacos. 나는 always 항상 beef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타코를 먹었어요. But 하지만 뭐뭐 할 때마다라는 표현. Can you remember? 우리 W로 시작하는 단어였어요. 맞아. Whenever입니다.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제가 당신의 메뉴를 읽을 때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I also, 저는 또한 닭고기를 먹어보고 싶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무엇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I want to try인데요. 자, 여기 잘 보면 먹어보고 싶었다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want 뒤에 ed를 써야 됩니다. 닭고기를 먹어보고 싶었다라는 문장은 wanted to try chicken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I always ate beef tacos,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한번 더. I always ate beef tacos,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소고기 타코가 맛있었나 봐요. 그러니 다른 메뉴도 먹어보고 싶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I, 저는요, 뭐뭐에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뭐뭐에 관심이 없는이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Not interested in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는 shrimp인데요. 우리 shrimp는 새우라는 뜻이죠. 저는 새우에 관심이 없어요라는 문장이고요. 이유가 뭘까요? Because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I 뭐뭐에 알레르기가 있다. 저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무엇무엇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비동사, 그 다음에 allergic to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비동사는 우리 주어가 I이기 때문에 am을 써야겠죠. 문장 읽어볼게요. 저는 새우에 관심이 없어요. I'm not interested in shrimp. 왜냐하면 저는 알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Because I am allergic to it. 여러분, 문장 맨 마지막 단어 it 보이나요? 이 단어는 앞에서 나온 새우, shrimp를 의미합니다. 다음 문장. Chicken is also. 치킨은 또한 단백질이 풍부하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 뭐뭐로 풍부하다, 뭐뭐로 가득 차다라는 표현,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be full of 였어요. 근데 여기서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단백질이라는 단어도 기억해야 되는데, protein입니다. 읽어볼게요. 치킨은 혹은 닭고기는 또한 단백질로 풍부해요. Chicken is also full of protein. 한번 더. Chicken is also full of protein. Good. 자, 다음 문장입니다. My brother loved chicken. 제 남동생은 치킨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네요. But, 하지만, I think, 제 생각에는요, I, 닭고기보단 소고기를 선호해요라는 문장입니다. 닭고기를 시켜서 먹어봤는데 닭고기보다는 저는 소고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선호하다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prefer였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더 선호하나요? 소고기죠. 소고기는 beef입니다. 그래서 prefer 뒤에 beef를 넣어줘야 돼요. I prefer beef. 그리고 뭐뭐보다는 닭고기보다는 To chicken이 되겠죠? 문장 읽어볼게요. My brother loved chicken, but I think I prefer beef to chicken. 한번 더. My brother loved chicken, but I think I prefer beef to chicken. Good. Beef tacos are now.

0: 자, 소고기 타코는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내가 최고로 애정하는 음식이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my favorite food of all time이죠.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소고기는 이제 저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라는 문장이에요. Beef tacos are now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Beef tacos are now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Good. 자, here's our writing. 이렇게 글이 완성됐습니다.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더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lways ate beef tacos. 저는 항상 소고기 타코를 먹었어요. But, 하지만, whenever I read your menu, 제가 당신 메뉴를 읽을 때마다,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저는 닭고기를 또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 문장 쭉 읽어볼까요? I always ate beef tacos,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One more time. I always ate beef tacos,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다음 문장 볼게요. I'm not interested in shrimp. 저는 새우에 관심이 없어요. Because I'm allergic to it. 왜냐하면 저는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한번더 읽어볼게요. I'm not interested in shrimp because I am allergic to it. I'm not interested in shrimp because I am allergic to it. 자, 이 부분 한번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I always ate beef tacos,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I'm not interested in shrimp because I am allergic to it. Good. 다음 볼까요? So today, I ordered chicken tacos. 그래서 오늘은 저 닭고기 타코를 시켜봤습니다. So today, I ordered chicken tacos.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Chicken is also full of protein. My brother loved chicken. 제 남동생은 닭고기를 매우 좋아했지만, but I think I prefer beef to chicken.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닭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더 선호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My brother loved chicken. But I think I prefer beef to chicken. Beef tacos are now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소고기 타코는 이제 저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한번 더. Beef tacos are now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자, 이 부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So today, I ordered chicken tacos. Chicken is also full of protein. My brother loved chicken, but I think I prefer beef to chicken. Beef tacos are now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Excellent work, everyone!
1: I always ate beef tacos,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0: I'm not interested in shrimp because I am allergic to it. So today, I ordered chicken tacos. Chicken is also full of protein. My brother loved chicken, but I think I prefer beef to chicken. Beef tacos are now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1: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writing.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What did you write today? 오늘은 무엇에 대해 글을 썼나요? 맞아요. Food review, 음식 후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There are some useful sentences, 유용한 문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항상 연습하면서 사용해보길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new topic으로 만나요. Bye by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로 배우는 필수 영단어, EBS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의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영상을 통해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올게요.
1: Day 10. Let's sing together. Cat. Cat. Cat. Cat. Cow. Cow. Cow. Cow. Bird. Bird. Bird. Bird. Duck. Duck. Duck. Duck. Horse. Horse. Horse. Horse. Mouse. Mouse. Mouse. Mouse. Rabbit. Rabbit. Rabbit. Rabbit. Chicken. Chicken. Chicken. Chicken. Butterfly. Butterfly. Butterfly. Butterfly. Sing. Sing. Sing. Sing. Sing.

0: 자, 선생님과 함께 스텝 1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주제를 보시면요. Day 10 나와 있고요. 함께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면서 Let's sing together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노래 부르다, 함께 노래하자라고 할때 Let's sing, 노래하다라고 하는 표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동물들이 음악회를 열고 있어요. 자, 어떤 동물들이 보일까요? 자, 먼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butterfly, 나비도 보이고요. 그쵸? 자, 밑에 보니까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말도 보입니다. 호스도 보이고요. bird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뭘 하고 있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끼는 피아노도 치고 있고요. cow, 소도 보이고요.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고요. 마우스도 보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춤을 추고 있는 고양이와 펭수가 보입니다. 자, 아래로 한번 가볼까요? 오리와 닭은 박수를 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과 관련된 표현들을 오늘 볼 건데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한번 빈칸부터 채워볼게요. 자, 펭수가 동물 음악회에 갔습니다. 동물들은 각자 장기를 뽐내고 있는데요. 먼저 토끼는 피아노를 치고 누가 바이올린을 켰죠? 바로 말입니다. 말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고요. 소는 멋진 트럼펫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누구였어요? 새였죠? 새의 노랫소리와 음악에 맞춰서 고양이와 펭수가 신나게 춤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살펴봤던 10개의 단어를 스텝 2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말하고 또 따라 써보고 오겠습니다.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Cat. Cat. Cat. Cow. Cow. Cow. Bird. Bird. Bird. Duck. Duck. Duck. Horse. Horse. Horse. Mouse. Mouse. Mouse. Rabbit. Rabbit. Rabbit. Chicken. Chicken. Chicken. Butterfly. Butterfly. Butterfly. Sing. Sing. Sing.
0: 네, 여러분, 이번에는 스텝 3, Let's Handwrite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단어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교재 66쪽 펴시고 연필 들고 같이 따라 쓰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고양이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죠? 우리 고양이라고 하면 cat이라고 읽고요. 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C-A-T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함께 따라 써볼게요. C-A-T. 자, 이렇게 되면 cat, 고양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소입니다.

있다. 소는 cow라고 읽고요. 쓸 때는 cow입니다. 자, 이어서 새 볼까요? 새가 날아다니고 있었죠. 새는 bird라고 읽습니다. 자, bird의 순서로 써볼게요. bird. 자, 그러면 오리로 넘어가 볼게요. 오리는요, duck이라고 읽고요. duck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duck. 자, 이어서 말입니다. horse죠? horse입니다. 써볼게요. horse. 자, 그러면 다른 동물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쥐라고 하는 마우스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쓰죠? m, o, u, 그리고 se라고 써주시면 마우스입니다. 쥐가 되겠고요. 토끼는 rabbit입니다. 자, 다음으로 닭 볼게요. 닭은요, chicken입니다. 쓸 때는 chicken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나비는요, butterfly인데요. 옆에를 보시면요, 파리 fly, 그리고 잠자리 dragonfly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일단 나비 나왔으니까 나비 한번 써볼게요. butterfly, TTER 써주시고, 뒤에 fly.

0: 하면요, 노래하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문장 연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나비가 한 마리 있어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there is, there are 하면 뭐뭐가 있다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나비가 한 마리 있어. There is 나온 거 보이시죠? 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있죠? 나비가 한 마리 있어요. 한번 똑같이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뭐뭐가 있다. 그런데 뭐가 있죠? Butterfly, 나비가 한 마리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전체를 따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Can you sing? 너는 노래할 수 있니? 자, 노래하다라고 하는 sing 단어 나왔어요. 자, 여기서 can you 뭐뭐뭐 하면요. 넌 뭐뭐 할수 있어? 이렇게 능력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보면서 같이 써볼게요. Can you 뭐뭐 할수 있니? 그런데 sing이니까 너 노래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저기에 있는 고양이를 봐 라고 했어요. 자, 보다, look at, 뭐뭐를 봐봐 라는 뜻이고요. look at, 그런데 뭘 봐요? 고양이, cat 나왔습니다. the cat, 그런데 어디 있는 고양이죠? 저기에 있는 over there 이라고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look at the cat over there 이렇게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장이에요. 저 오리는 정말 커 인데요. 오리라고 하는 단어 duck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 오리잖아요. 이 오리일 땐 this duck, 저 오리일 땐 that duck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자, that duck, 저 오리는 있잖아. 어때요? really big, 정말 커. is really big, 정말 크다란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that duck is really big 써주시고요. 이어서 그 쥐는 농장에 살아. 그 쥐. The mouse가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 산대요? On a farm. 농장에 산다고 했습니다. Farm 하면 농장이죠? 같이 써볼게요. The mouse, 그 쥐는 이렇게 써주시고요. 살아, lives. 그런데 어디에 살죠? On a farm. 농장에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쥐는 농장에 살아. 전체 읽어보면 The mouse lives on a far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 연습까지 했으니까 이제 스텝 4, Let's Practice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요. 빈칸에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물 음악회 한번 떠올리시면서 어떤 순서대로 들리는지 잘 들어볼게요.
1: Bird, sing, horse, butterfly.
0: 네, 여러분 어떤 순서대로 들으셨나요? 첫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새였는데요. 새라는 단어 bird부터 출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새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1번 해 주셨죠? bird. 그리고 두 번째, sing이라는 단어였습니다. sing은 무슨 뜻이었죠? 노래하다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은요, horse. 말이라는 뜻이었죠? 따라서 말 옆에다가 3번 해주시고, 이렇게 HORSE의 순서대로 단어 써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들은 단어, 나비라는 뜻의 butterfly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어서 다음 비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친구가 단어 퀴즈를 봤어요. 네 문제를 봤는데, 우리가 이거를 채점을 한번 해볼 거예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틀렸다면 어떻게 해라? 바르게 고쳐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맞았고, 어떤 게 틀렸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 소입니다. 소는 cow인데요. C-O-W. 너무나 잘 써주었습니다. 그쵸? 자, 2번 보면요. 토끼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토끼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거 주의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스펠링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R-A하고 B가 몇 개? B가 두 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자, 알맞게 고쳐볼까요? R-A 해주시고요. B가 두 개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요. 닭 나와 있어요. 닭이 치킨이긴 한데 뭔가 비슷하지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스펠링 하나가 빠졌습니다. 자, 얘는 틀렸고요. 다시 써보면 치킨.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C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닭 치킨이

0: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mouth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단어는 사실 쥐가 아니라 다른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어떤 뜻이냐? 바로 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도 mouth 이렇게 발음을 해요. 반면 쥐는요, mouth가 아니라 mouse입니다. mouse. 그래서 스펠링도 이렇게 써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하나 빼고는 다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알맞게 고쳐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C번 바로 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면 돼요. 우리가 자주 했던 가로, 세로 퍼즐이죠?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볼게요. 닭이라고 하는 단어 1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써봤었죠? 치킨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CHI, CKEN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칸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새로 1번부터 내려올까요? 소라고 하는 단어 cow였습니다. C로 시작하죠? COW고요. 이어서 고양이는요, CAT, cat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오리는 duck였죠? DUCK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가로, 세로 퍼즐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그럼 D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There are no 빈칸 in the sky 라고 했는데요. 하늘에 뭐가 없대요? 새들이 없어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새라고 하는 단어 bird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아까 there is, there are 이라고 하면 뭐뭐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이었는데요. no가 붙음으로써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there are no birds in the sky 이라고 하면 하늘에는 새가 없어가 되겠죠. 자,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n you 빈칸 a song 이라고 했어요. 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니? 자, 일단 노래 부르다 라고 하는 동작 sing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뭐뭐 할수 있니? 라고 능력을 물어볼 때 can you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어서 3번은요. 그 쥐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그 쥐가 들어가면 됩니다. The mouse has a long tail. tail 하면 꼬리여서 long tail은 긴 꼬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단어 카드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우리는 그 오리들에게 먹이를 줄수 있어. 우리는 뭐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라고 하는 can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we can feed the dogs 인데요. 자, 여기서 dogs는 오리죠. 자, 오리라고 하는 단어 꼭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오리에게 뭘할수 있다고 했죠? feed라고 했습니다. feed라고 하면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에게 먹이를 줄수 있어라고 하는 문장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저 검은색 말은 잘생겼어라고 했어요. 그냥 말이 아니라 무슨 색 말이죠? 검은색 말이니까 앞에 색깔 붙여서 한번 써볼게요. That black horse is handsome 이라고 했습니다. That black horse is handsome. 자, 검은색 말이라는 뜻으로 black 나왔고요. 말이라고 하는 동물, horse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That black horse is handsome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Let's learn more.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입니다. 자, 다른 동물들도 한번 단어들을 살펴보면 좋겠죠. 자, 먼저 sheep 그리고 goat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동물 음악회 동물들 말고도 또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따뜻한 털을 주는 양이 있고요. 양은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죠? Sheep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동물인 염소는요,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goat, GOAT 이렇게 합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첫 번째. 양은 풀 먹는 것을 좋아해. 그럼 양이 들어가면 되겠죠? A sheep likes to eat grass.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 그 농부는 농장에 갈색 염소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brown이라고 하면 갈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he farmer has a brown goat on the farm 하면 그 농부는 농장에 갈색 염소를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동물과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3: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 오늘 벌써 10번째 단어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 여러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배우게 될 표현들 만나보겠습니다. Day 10, listen carefully. 자, 주의 깊게 들어, 잘 들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 어떨 때 여러분들 많이 듣나요? 보통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수업 시간과 관련된 새로운 표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만나게 될 단어들 영상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4: Day 10. Listen carefully. Study. Study. Study. Study. Listen. Listen. Listen. Listen. Carefully. Carefully. Carefully. Carefully. Teach. Teach. Teach. Teach. Test. Test. Test. Test. Lesson. Lesson. Lesson. Lesson. Question. Question. Question. Question. Textbook. Textbook. Textbook. Textbook. Homework. Homework. Homework. Homework. Rule. Rule. Rule. Rule. Raise. Raise. Raise. Raise. Hard. Hard. Hard. Hard. Quiet. Quiet. Quiet. Quiet. Restroom. Restroom. Restroom. Restroom.
3: 잘 보고 오셨나요? 자, 우리 장소가 이번에는 학교 안에 있는 classroom, 교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teach, 가르치고 계시죠. So lesson 1, good morning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영어 시간인가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막 rule, class rule, classroom rules. 그래서 학교 이제 교실 규칙들도 보이죠. 그 다음에 막 question, 질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막 손을 raise 올리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전부 다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자, 한번 이야기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요, 빈 칸을 펼쳐놓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업을 들을

0: 때꼭 필요한 거 교과서겠죠? 우리 교과서들이나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textbook이라고 하고요. 자, 교실 앞쪽에 붙어 있는 자, 빈 칸을 다들 잘 지키고 있지만 자, 뭘 지키는 걸까요? rule 규칙을 지키는 거겠죠. 안 그런 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막 떠들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막 조용히 하라고도 하고 딴짓하고 막 이제 화장실 가겠다고도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펭수가 손을 들었네요. 질문이 있는 걸까요? 여기 보면 restroom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나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스텝 2입니다. 펜 들고 귀 열고 같이 말하면서 따라 써보겠습니다.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Study. Study. Study. Listen. Listen. Listen. Carefully. Carefully. Carefully. Teach. Teach. Teach. Test. Test. Test. Lesson. Lesson. Lesson. Question. Question. Question. Textbook. Textbook. Textbook. Homework. Homework. Homework. Rule. Rule. Rule. Raise, raise, raise. Hard, hard, hard. Quiet, quiet, quiet. Restroom, restroom. Restroom.
0: 잘 듣고 써보셨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Step 3, Let's Handwrite.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이 단어 하나씩 공부하면서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단어, study.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study. 공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스터디 카페라는 곳에 자주 가실까요? 중고등학교 여러분 선배들은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우리 스터디 카페 공부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공부하다라는 뜻이고요. 적어보겠습니다. study. 자, 그다음 단어 listen. 우리 제목에도 나왔었죠? listen. 듣다란 뜻입니다. 무언가에 주의깊게 들을 때 우리가 listen이라고 하고요. 보통 뒤에 to를 붙여서 listen to라고 하면 무엇을 듣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다, 영어로 얘기할 때 listen to music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볼게요. listen. 자, 그 다음에 단어 carefully, 주의 깊게란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carefully, 무언가 신경을 쓰면서 뭔가 할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carefully라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그래서 care 한 다음에 full 하고 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carefully. 자, 그 다음에 단어 teach입니다. 우리 가르치다란 뜻이에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주로 하는 거 수업 시간에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teach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 보이죠?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teach. 자,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er를 붙여서 가르쳐 주는 사람, 스승, 선생님, 그래서 teacher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test. 따라해볼까요? test. 시험, 테스트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있죠? 말 그대로 그 시험이고요. 적어볼게요. test. 그래서 take a test라고 하면요. 시험을 보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take와 짝꿍으로 같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들 lesson, 과, 수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과라고 해서 lesson

0: 원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1과 2과 그 단원할 때 과고요. 또 수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LESSON. 그 다음에 단어, 우리 물음표 나와 있네요. Question, 질문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할때그 질문이고요. 궁금한 거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Q, U, E, S, T, I, O, N. Question, 이렇게 되고요. And 됐죠. 자, 그 다음에 textbook 따라해볼까요? textbook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수업 들을 때 필요한 것 바로 교과서입니다. 적어볼게요. D, E, X, T. 그 다음에 book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homework. 여러분들이 역시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homework 숙제, 과제란 뜻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숙제를 집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집에서 하라고 준 과제, 그래서 homework 하나를 합쳐줬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적어보겠습니다. H O M E 그 다음에 work, W O R K. 그 다음에 roll. 우리 여러분들 그 칠판 왼쪽에 보면 우리 수업하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 교실 규칙 classroom rules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규칙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일련의 규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로 rule입니다. 적어볼까요? R-U-L-E, rule. 자, 이제 4개 남았네요. raise, 올리다, 들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raise는요, 무언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우리가 영어로 raise라고 하고요. 혹은요, 키우다, 기르다란 뜻도 있어서 raise a cat이라고 하면 고양이를 키우다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했을 때 손을 드세요라고 할 때 raise your hand라고 하면 손을 드세요란 뜻이에요. 적어볼게요. RA가 어려울 때 difficult의 의미로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적어보면요, HARD. 자, 그 다음에 quiet, 조용한, 고요한이란 뜻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QUIET. 자, 그 다음에 quiet도 있는데 quiet라는 뜻도 단어도 있어요. quiet는요, 발음도 살짝 다르고 철자도 달라서 꽤 아주란 뜻의 무언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단어 restroom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RESTROOM. 우리 예전에 집에 있는 공간으로 화장실 할때 우리가 욕실이라는 의미로 bathroom 했죠. 무언가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restroom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문장 볼게요. 첫 번째 문장. We'll have a science test tomorrow. 자, 우리는 과학 시험이 내일 있을 거야. 아하, 테스트란 표현 또 쓰였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We 한 다음에 will 뭐가 있을 거냐면요, have a science 과학 시험이 있대요. 잘할 수 있겠죠? Test 우리 tomorrow 나왔었죠? 이전에 내일의 뜻이었습니다. 적어볼게요. Tomorrow. 다음 두 번째, raise your hand, please. 뭐 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raise란 표현 쓰였죠. 보겠습니다. raise your hand. 한 다음에 공손하게 please라고 마무리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우리 문장. May I go to the restroom? 제가 화장실에 가도 되나요? 라고 할때 우리 뭐뭐 해도 될까요? 공손하게 물어볼 때 May I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Restroom이라는 표현 쓰였고요. 자, May I 제가 뭐 해도 될까요? Go to 어디에 가도 될까요? Restroom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문장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텝 4, Let's practice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쓰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Teach, raise, listen, study.
0: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어요. 역시나 하나씩 들으면서 순서 찾고 단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1: Teach.
0: teach. 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수업 때마다 해주시는 거 뭐죠? 뭔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선생님의 모습 어디 있나요? 여기 첫 번째 있습니다. 1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요.
1: Raise.
0: raise.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을 때 손을 raise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 들다라는 거 어디 있나? 저기 손을 들고 있습니다.

0: 2번이 되겠고요. 두개 남았어요.
1: Listen.
0: Listen. 잘 들어요라고 할때 listen이란 표현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 잘 듣는 거 어디 있나요? 자, 바로 여기 이렇게 뭔가 듣고 있는 거 3번 쳐주시고 마지막에 4번이 되겠죠? 뭐라고 하냐면요.
1: Study.
0: Study. 열심히 뭔가를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단어 정리해보면 teach, 그 다음에 raise, listen, study. 자, 이렇게 단어 완성되었습니다. 자, B로 가볼게요. 단어 퀴즈가 있고요. 철자를 또 바르게 고쳤어야 한다고 하네요. 왜 맨날 이렇게 단어 철자를 잘못 쓸까요? 보겠습니다. 1번. 주의 깊게, carefully. 뭔가 carefully. 뭐가 벌써 딱 봐도 뭔가 다른 것 같죠? carefully라는 단어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자, A와 art. A와 E를 서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care라고 만들고 L 한번더 써줘서 carefully.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영어로 question이었습니다. 이거 철자 주의해야 하는데요. U가 여기 쓰면 안 돼요. 요 앞으로 이렇게 와야겠죠? 그래서 question 이렇게 바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화장실. restroom 아니고요. 우리 L이 아니라 R로 바꿔 써줘야겠죠? 그래서 restroom. 자, 그 다음에 4번 숙제와 과제는 homework가 아니라 homework죠? 그래서 work를 work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걷는 게 아니죠. C입니다. 우리 단어 찾는 거죠?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 찾아 동그라미하고 빈칸 쓰는 건데요. 1번, 열심히, 어려운, hard란 단어였습니다. hard 어딨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번, 과, 우리 단원, 수업, 우리 영어로 lesson 어디 있나요? 짠! 여기 있습니다. 자, 3번, 새로, 시험, 테스트, 우리 영어로도 테스트이고요. 자, 마지막 규칙은 rule입니다. rule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적으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D입니다. 우리 빈칸 한번 우리말 뜻에 맞게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조용한, 고요한, quiet. So, be quiet, please. 라고 하면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quiet. 2번, 교과서를 꺼내주세요. take out 해주세요. your, please. 라고 했으니까 여기 교과서, textbook 들어가야겠죠. 마지막 3번, you will have math. 여러분은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수학 숙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숙제는 영어로 homework. 해서 homework라고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 2입니다. 우리 빈칸 역시나 채워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나요? May I ask you? 자, 우리 질문, 영어로 question,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역시나 May I라는 표현 쓰였습니다. Sure, go ahead. 물론이죠. 어서 하세요. 그 다음, listen 빈칸 to your teacher. 선생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렴. 주의 깊게 신경 써서 carefully란 표현 넣어주시면 되겠죠. Okay, I will. 네, 그럴게요. 라고 착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 두개 있는데요. 저희 nice와 mean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nice는요, 좋은, 착한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mean은요, 여러분들 아마 동사로 의미하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형용사로 못된, 심술궂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be to your friends, 친구들에게 잘 착하게 대하세요라고 할 때는 nice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 다음 친구들에게 못되게 굴지 마세요, 심술궂게 대하지 마세요 할 때는 don't be mean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be mean to your friends, 친구가 뭔가 못되게 행동할 때 여러분들이 you are so mean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왜 이렇게 짓궂어, 너 되게 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두 가지 표현 같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오늘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0: 우리 6과부터, 6과 아니죠. 우리 데이 6부터 10까지 공부했던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액션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전 세계에 정말 축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텐데요. 뭐 중국의 경우에는 훨씬 많겠죠. 그런데 그 중국의 축제 가운데 특히 전 세계의 관심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율린이라는 도시의 개고기 축제가 되겠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영 선수로는 이제 박태환 선수가 있다 그러면 중국에는 순양 선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이라고 해도 한 2, 3년 전이긴 한데요. 도핑 검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8년 자격 정지를 받았다가 결국 이번에 재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결정이 나왔을지 역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 주제를 엮어서 Today's Topic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Today's Topics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토픽 첫 번째 이야기죠. Dog Meat Festival in China라고 돼 있군요. 중국의 개고기 축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Dogmeat Festival in China.' Animal rights activists in China say they have rescued 68 dogs that were destined to be slaughtered at a dog meat festival in the city of Yulin, China. This festival is held every year during the summer solstice. Thousands of dogs are killed to be consumed at the festival each year.
2: Dog Meat Festival in China. Animal rights activists in China say they have rescued 68 dogs that were destined to be slaughtered at a dog meat festival in the city of Yulin, China. The festival is held every year during the summer solstice. Thousands of dogs are killed to be consumed at the festival each year.
0: 사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좀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듣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표현 정리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destine.
2: To destine.
1: To slaughter.
2: To slaughter.
1: Summer solstice.
2: Summer solstice.
0: 첫 번째 단어는 to destine이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destiny란 말이 있잖아요. 뭐 운명 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특정한 목적 혹은 용도로 뭔가를 예정해 두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조금 애매한데 잠시 후에 내용을 보시면 아, 요거구나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To slaughter, 도축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To slaughter. 보통 우리가 조류독감이라든가 광우병, 구제역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통 도축하다란 말 많이 나올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Summer solstice라고 돼 있죠. 하지라고 합니다. 낮이 가장 길다고 하는 summer Solstice.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nimal rights activists in China say 여기까지를 보면 되겠는데요. Animal rights를 우리말로 동물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동물권 운동가들의 말에 따르면 they have rescued 68 dogs. 개 68마리를 구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t were destined to be slaughtered. At a dog meat festival in the city of Yulin, China.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런데 요 개들을 어떤 개들인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companion pets라고 하는 반려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That were destined to be slaughtered. 이 개들의 경우에는 결국 도축될 상황이었는데요. 그것도 중국의 율린이라는 도시의 개고기 축제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축된 이후에 사실상 요거는 이제 식용으로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구출해낸 겁니다. The festival is held every year during the summer solstice. 그냥 여기까지 보셔도 되겠고요. 자, 이 율린이라는 도시의 개고기 축제는 말입니다. 매년 개최가 되는데요. 대체로 그 시기가

0: summer solstice, 하지 무렵에 개최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hol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그 행사가 뭐든 간에 행사를 열다라고 할 때 거의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게 뭐 hold a conference가 됐든, hold a meeting이 됐든, 아니면 hold the Olympic Games가 됐든 모든 행사는 hold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Thousands of dogs are killed to be consumed at the festival each year. 그렇습니다. To be killed, to be consum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매년 이 축제에서 수천 마리 이상의 개가 도축된 이후에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린 씨가 매년 뭐 6월 말쯤 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제 개고기 문화는 우리나라도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조금씩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중국이 전 세계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닭메트 페스티벌 in China. Animal rights activists in China say they have rescued 68 dogs that were destined to be slaughtered at a dog meat festival in the city of Yulin, China. This festival is held every year

0: The festival is held every year during the summer solstice. Thousands of dogs are killed to be consumed at the festival each year.
1: 두 번째 토픽이 되겠는데요. China's Sun Yang barred from swimming for 4 years라고 되어있군요. 역시 여기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과거형처럼 보이는 건 과거가 아니고 PP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China's Sun Yang is barred from swimming. bar라고 하는 얘기는 금지하다는 얘기니까요. 4년 동안 수영이 금지됩니다. 즉 선수 자격 정지 4년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2: China's Sun Yang barred from swimming for 4 years. Chinese swimmer Sun Yang has had his 8-year ban for doping violations reduced to 4 year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said in a statement. The decision means Sun will miss the Tokyo Olympics later this year, but will be eligible for the Paris Games in 2024.
0: China's Sun Yang barred from swimming for 4 years. Chinese swimmer Sun Yang has had his 8-year ban for doping violations reduced to 4 year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said in a statement. The decision means Sun will miss the Tokyo Olympics later this year, but will be eligible for the Paris Games in 2024.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 표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죠?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To bar.
0: To bar.
2: Doping violation.
0: Doping violation.
2: Arbitration.
0: Arbitration.
2: Statement.
0: Statement.
2: Eligible.
0: Eligible.
1: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보셨던 to bar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뭐 바에 간다, 술집에 간다 할 때 bar도 쓰겠지만 이때는 금지하다라는 의미고요. ban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an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모든 종류의 금지에 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bar 같은 단어는 어떤 장소의 입장이라든가 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외로 좀 많이 쓰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doping violation, doping이라고 하는 것이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oping violation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도핑 위반 혹은 금지 약물 복용 위반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arbitration이라고 해서 중재하는 겁니다. 둘이 싸울 때 중간에서 중재, arbitration. statement, 성명 혹은 성명서라고 할 때 쓰는 면이죠. statement. eligib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요 말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수영 선수인 이제 순양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Chinese swimmer Sun Yang has had his 8-year ban for doping violation reduced for 4 years. 이렇게 돼 있네요. 크게 보시면 사역 동사로 쓰였고요. has had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중국의 수영 선수입니다. 순양 선수의 doping violations, 도핑 위반 혐의에 대한 8년 ban, 자격 정지가 reduced to 4 years, 4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said in a statement.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 CAS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입니다. 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보통 이 statement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가장 많이 쓰여요. 지금처럼 somebody said in a statement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say in a statement that 이란 개념으로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고 쓰거나 아니면 성명을 내놨다라는 개념으로 그때 쓰는 동사는 issue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그래서 issue a statement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The decision means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he will miss the Tokyo Olympics later this year. 그렇군요. 순양 선수의 경우에는 금년에 치러지게 되는 도쿄 하계 올림픽에는 miss, 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later this year가 금년 말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니대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년 말이라고 쓸 때는 later가 아니고 late this year를 쓰셔야 된다고 그랬죠. late이 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late this year라고 하면 대체로 뭐 11월 달이라든가 12월 달이

0: 쉼표인데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출전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 2024년이면 32세니까 사실 수영 선수로는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인데 어쨌든 금년은 출전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4년 3개월 정도 이제 자격 정지인데 그 이유는 이제 요게 지금 기준이 아니고 이전에 판결 받았던 때부터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한 2, 3년 후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China's Sun Yang barred from swimming for 4 years. Chinese swimmer Sun Yang has had his 8-year ban for doping violations reduced to 4 year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said in a statement. The decision means Sun will miss the Tokyo Olympics later this year, but will be eligible for the Paris Games in 2024.
2: China's Sun Yang barred from swimming for 4 years. Chinese swimmer Sun Yang has had his 8-year ban for doping violations reduced to 4 year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said in a statement. The decision means Sun will miss the Tokyo Olympics later this year, but will be eligible for the Paris Games in 2024.
0: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살펴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To be eligible for, 많이 씁니다.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혹은 뭐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저소득 가구에게는 최대 2만 5천 달러의 저리 대출이 허용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쓸 수 있겠죠. 허용된다, 여기에 이제 꽂혀서 얘기하면 will be allowed for somebod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리의 2만 5천 달러 대출이 주어로 쓰였을 때는 the loan will be allowed for somebody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사람을 주어로 쓸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저소득 가구 아니겠습니까? 중산층 말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말고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이런 대출 가능합니다. 자격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자 일단 대출을 받다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 take out a loan이에요. 커피만 take out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출 받을 때 take out a loan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loan이 아니고 목적으로 money, 돈이 나온다, 뭐 $500, 돈이 나온다라고 할 땐 그때는 borrow money가 되겠습니다만 loan이 나오면 take out a loan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low income families are blank for loans. A blank $25,000 at lower interest rates. 이렇게 되는군요. 일단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대출 자격 요건 갖추고 있습니다. 즉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are eligible for loans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출이 뭐예요?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고요. 그것도 저리의 대출이 됩니다. Loans of blank $25,000. 여기 최대란 말이 들어가겠군요. 그리고 at lower interest rates. Interest가 이자. 이자율을 우리가 금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낮은 이자로 2만 5천 달러까지 최대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숫자 앞에 쓰이면서 최대라고 할 때는 up to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합니다.
1: Low-income families are eligible for loans of up to $25,000 at lower interest rates.
2: Low-income families are eligible for loans of up to $25,000 at lower interest rates.
0: 빙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요.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순양 선수의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오늘 주제는 rampant doping violations예요. rampant라는 얘기는 만연한 거예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닌 거죠. 만연한 도핑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선수는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 실제로 이제 그 테니스 선수 중에서도 도핑 선수가 많이 나왔고요. 수영, 특히 육상 쪽에 도핑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그 선수는 도핑 위반으로 18개월 출전 정지를 받았습니다. 경기력 향상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가지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핑 위반 우리가 했으니까 됐고요. 출전 정지를 받았다. 좀 전에

그냥 man이란 말로만 썼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경기력 향상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경기력 향상 약물은 일단 먹거나 주사하게 되면 경기력이 좋아져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금지입니다. 자, 우리가 도핑 위반이라고 할때 doping violation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금지 약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banned substances라고 하거나 prohibited substances, 안 되면 illegal substances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약물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 스포츠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illegal보다는 banned 혹은 prohibited 이 표현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He received an 18-month suspension. 그렇습니다. 출장 정지는 suspension 하는 거죠. 학교에서 suspension 정확이고요. For doping violation, after he blank positive for blank drugs.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양성 반응을 보이다. 여기는 경기력 향상 약물이 되겠는데요. He tested positive. 양성 반응을 보이다. He tested negative. 음성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Summer solstice.
2: Summer solstice.
1: Doping violation.
2: Doping violation.
1: To be eligible for.
2: To be eligible for.
1: Banned substance.
2: Banned substance.
1: Performance enhancing drug.
2: Performance enhancing drug.
1: To test positive.
2: To test positiv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기존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에 쓰인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주 4일 근무제가 단지 한국의 일부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일단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도 여기에 합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켄트 대학이죠. 이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 중국 최초의 코로나 환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선정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첫 시작이죠. Today's Topics입니다. 오늘 토픽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일단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Japan proposes 4-day work week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work week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주일을 기준으로 며칠을 일하는가 그 전체 내용을 따지는 건데요. 일본이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Japan proposes 4-day work week. Japan, well known for its rigid work culture, has unveiled plans to encourage employers to adopt 4-day work weeks, showing a once fringe approach is gaining momentum internationally amid workplac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2: Japan proposes 4-day work week. Japan, well known for its rigid work culture, has unveiled plans to encourage employers to adopt 4-day work weeks, showing a once fringe approach is gaining momentum internationally amid workplac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단어와 그리고 표현 꽤 많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Rigid.
2: Rigid.
1: To unveil.
2: To unveil.
1: To adopt.
2: To adopt.
1: Fringe.
2: Fringe.
1: To gain momentum.
2: To gain momentum.
1: To bring about.
2: To bring about.
0: 첫 번째 단어는 rigid 이란 단어예요. rigid. 엄격한, 경직된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 문화가 경직되어 있다, 혹은 노동시장, 구직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라고 할 때, rigid. 정말 많이 씁니다. To unveil. 베일을 벗기는 거죠. 발표하다, 공개하다. 참 많이 나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To adopt. 역시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법이나 제도, 정책 등을 채택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Fringe. 많이 보지 못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비주류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가장자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fringe. To gain momentum. 역시 종종 나옵니다. 탄력이 붙다, 흐름을 타다, 여세 몰이를 하다라고 할

0: 때 쓰는 표현이죠. To bring about something이라고 해서 뭔가를 유발하다, 초래하다, cause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 살펴봅니다. Japan, well known for its rigid work culture. 여기까지가 주어 부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장 중간에 이렇게 양쪽에 카마 혹은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이픈이 나오는 경우에 요 내용은 추가 정보를 넣기 위해서 삽입이 된 구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Japan 다음에 요 내용은 없어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 넣은 구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igid란 말이 나와 있네요. 일본은 말입니다. 경직된 근로 문화로 정말 잘 알려진 유명한 나라인데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collocation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일까? 여기선 rigid란 단어와 culture라는 단어가 함께 쓰일 수 있겠구나. rigid culture 그리고 rigid job market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구나 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는 그럼 반대되는 의미는 뭘까?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의미는 뭘까? 그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igid의 반대말은 flexible이에요. 경직된 근로 문화. 이 반대말은 유연한 근로 문화 아니겠습니까? flexible. 그리고 구직시장도 flexible job market이라고 하면 유연한 노동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일본이 has unveiled plans. 새로운 계획을 unveiled. 공개했습니다. 바로 to encourage employers to adopt 4-day work weeks. 그렇습니다. employers라고 할 때, 요거 뭐 고용인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도록 권장하겠다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좀 생각해 보실 거는 여기에 복수 쓰였는데요. 주 4일 근무제라고 하더라도 다 다를 수 있겠죠. 월화수목을 일하는 회사가 있겠고, 화수목금이라는 데가 있겠고, 월화는 일하고 나머지 3일 중에 이틀 뭐 따로 일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 쓴 건데요. 거꾸로 A 4-day work week이라고 해서 총칭으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Showing a once French approach is gaining momentum internationally. 여기까지 끊을까요? 한때는 비주류, 즉 주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접근 방법. 이게 뭘까요? 주 4일 근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는 주류에 편입되지 못했던 접근 방법인 주 4일 근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gaining momentum. 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Gain momentum이라고 하면 흐름을 타다, 탄력을 받다라는 개념이고요. 반대말이 아시다시피 lose momentum이라고 하면 흐름을 잃다, 여세가 꺾이다,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Amid workplac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즉 brought about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caused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유발된 직장에서의 변화 속에서 요것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죠. 스페인의 경우에도 3년 기간으로 전국적으로 주 4일 근무제, 정확히는 3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많은 나라가 최소한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 확인하시죠.
1: Japan proposes 4-day work week. Japan, well known for its rigid work culture, has unveiled plans to encourage employers to adopt 4-day work weeks, showing a once fringe approach is gaining momentum internationally amid workplac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2: Japan proposes 4-day work week. Japan, well known for its rigid work culture, has unveiled plans to encourage employers to adopt 4-day work weeks, showing a once fringe approach is gaining momentum internationally amid workplac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Study says, 그죠? A study says, first COVID-19 case could have emerged in China in 20 19이라고 되어 있군요. 최초의 코로나19 사례 혹은 환자가 2019년에 중국에서 등장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들어봅니다.
1: study. First COVID-19 case could have emerged in China in 2019. A new British study revealed that the virus that causes the COVID-19 pandemic could have started spreading in China as early as October 2019, 2 months before the first case was identified in the city of Wuhan. China's first official COVID-19 case was in December 2019 and was traced to Wuhan's Huanan Seafood Market.
2: Study. First COVID-19 case could have emerged in China in 2019. A new British study revealed that the virus that causes the COVID-19 pandemic could have started spreading in China as early as October 2019, 2 months before the first case was identified in the city of Wuhan. China's first official COVID-19 case was in December 2019 and was traced to Wuhan's Huanan Seafood Market.
0: Y 문제가 참 논란이 많이 되던데요. 얼마 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과연 중국 우한에서 실험실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확인해봐라, 보고해라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요즘 요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 일단 세 가지 단어 중심으로 일단 정리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reveal.
2: To reveal.
1: To spread.
2: To spread.
1: To trace.
2: To trace.
0: 첫 번째 단어는 to reveal 이라고 해서 드러내다, 밝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Reveal. To spread. 확산되다 혹은 확산시키다.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To trace. 동사만 세 개군요. Trace는 추적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뒷자취를 함께 밟아 나가는 겁니다. 자, 영국 켄트 대학의 연구 결과가 되겠는데요. A new British study revealed that 이라고 되어있군요. 새로운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that the virus that causes the COVID-19 pandemic, 코로나19 대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바이러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could have started spreading in China, 중국에서 확산이 시작되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As early as October 2019. 이때 요걸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없어도 돼요. 요거는 강조 부사에 해당하니까 없다고 한다면 그냥 in China in October 2019이라고 하면 2019년 10월 달에요. 그냥 10월 달에요. 이게 전부라면 as early as는 2019년 10월 달만큼 일찍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2019년 10월 달에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as 형용사 as가 들어가면 문맥의 흐름에 상당한 강조 그리고 뉘앙스를 풍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문은 조금 신경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could have started라는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인 거 아니죠. 이건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든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2019년 10월은 2 months before the first case was identified in the city of Wuhan. 그렇습니다. 이때 case는 두 가지로 번역하셔도 돼요. 예, 환자가 나온 사례라는 의미로 보셔도 되겠고 환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cancer cases라고 하면 암 사례도 되겠지만 암 환자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은데요.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identified, 확인되기 두 달 전입니다. China's first official COVID-19 case. 중국 정부가, official은 공식적인 거니까요. 중국 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공식 코로나19 환자 혹은 사례는 was in December 2019, 2019년 12월 달이었는데요. And was traced to Wuhan's Huanan Seafood Market. Be traced to. 그 흔적을 따라가 보니까 우한시의 후안한 여기 수산물 시장으로 흔적이 이어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정한 것보다 두 달 전에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이번에 나오게 되었죠. 일단 뭐 전반적인 공방이 오갈 것 같은데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확인합니다.
1: Study. First COVID-19 case could have emerged in China in 2019. A new British study revealed that the virus that causes the COVID-19 pandemic could have started spreading in China as early as October 2019, 2 months before the first case was identified in the city of Wuhan. China's first official COVID-19 case was in December 2019 and was traced to Wuhan's Huanan Seafood Market.
2: Study. First COVID-19 case could have emerged in China in 2019. A new British study revealed that the virus that causes the COVID-19 pandemic could have started spreading in China as early as October 2019, 2 months before the first case was identified in the city of Wuhan. China's first official COVID-19 case was in December 2019 and was traced to Wuhan's Huanan Seafood Market.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확인하고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as 형용사 as, 이것이 느낌을 살려주는 부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미 라고 하는 개념으로 as early as를 썼습니다만 정말 많이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가가 자그마치 30%나 하락했는데요. 거의 30년 내 가장 큰 하락세입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냥 유가가 30%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게 많다는 의미는 알겠지만 느낌은 확 안 와닿는데 자그마치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일단 유가는 oil prices, 정확히 원유가라는 측면에서 crude oil prices에서 crude를 보통 생략하고 쓰는데요. Oil prices have fallen by blank 30%. The steepest drop in almost 30 ye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는 얼마 만에 라는 얘기니까 거의 3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예요. 근데 이 가격이 fallen by as much as 30%. 자그마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이제 일단 as much as를 씁니다. 그리고 에게 겨우 꼴랑이라고 할 땐 as little as를 쓰게 되고요. 셀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 명사인 경우에는 as many as 혹은 as few as를 씁니다. 이런 표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Oil prices have fallen by as much as 30%, the steepest drop in almost 30 years.
2: Oil prices have fallen by as much as 30%, the steepest drop in almost 30 years.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work engagement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때 engagement이라는 것이 무슨 약혼, 뭐 일과 약혼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engagement이라고 할 때 이때는 몰입도를 얘기하는 거죠. 직장에서 정말 신경 써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he is engaged, 즉 몰입해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뭐 딴짓하고 말이죠. 가끔 이렇게 뭐 인터넷 보고 이런 경우는 disengaged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일할 때의 몰입도 중요하죠. 주 4일 근무제라고 해서 상황이 좀 편해지는 경우도 좀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은 몰입해야 되는 필요성도 종종 나타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고용 안정성이 취약해지면서 요거는 우리가 며칠 전에도 봤으니까 알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직장에서 소위 목숨 걸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일에 목숨 건다라는 걸 보여줘야 좀 하네? 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소위 잘리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슬픕니다. 자, 일단 실업률 높아진다, 고용 안정성이 취약해진다라는 상황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부분과 목숨 걸고 일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어떻게 쓸까요? 일단 실업률이라고 할 때 unemployment 요것만 쓰셔도 돼요. 아니면 the unemployment rate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고요. 고용 안정성 기억나실 겁니다. Job security. 목숨 걸고 일한다라고 할 때 to risk one's life 안 씁니다. 요거 to risk one's life라고 쓰려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화재 진압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119 소방대원들이라든가 종군 기자라든가 뭐 파병돼 있는 현역 군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 거죠. 자, 주어를 일단 이렇게 잡겠습니다. High unemployment and last job security. 뭐뭐 해지면서 요걸 부사구나 부사절로 문장을 분리해서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주어는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High unemployment and last job security.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have made people feel the need.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To show their blank to their work. 뭘까요? 일에 목숨 걸다. To show their dedication to their work. Dedicate oneself to가 헌신하다가 아니에요. 어떤 일에 시간과 노력과 돈과 땀을 쏟아 넣는 것이 ded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에 전념하다, 일에 목숨 걸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게 옳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ork engagement. High unemployment and less job security have made people feel the need to show their dedication to their work.
2: Work engagement. High unemployment and less job security have made people feel the need to show their dedication to their work.
0: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단어 표현,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Rigid.
2: Rigid.
1: Fringe.
2: Fringe.
1: To gain momentum.
2: To gain momentum.
1: To bring about.
2: To bring about.
1: Job security.
2: Job securit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기존 방송 다시 보기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 자료로 만들어진 스크립트 그리고 MP3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베니스 잘 아시죠? 우리말로 보통 베네치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다가 회복 중에 있다고 하는데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관련해서 속도냐 안전이냐 혹은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회사 한번 보시면 글쎄요.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모아봤고요. 역시 오늘도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작입니다. Today's Topics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베네치아 관련인데요. Venice and UNESCO. 얼마 전에 유네스코가 호주에서 연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탈리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전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1: Venice and UNESCO. While Venice, a globally popular tourist destination, is trying to revive its tourism industry battered by the pandemic, UNESCO has taken a rare step this week. The UN agency recommended that the City of Canals be placed on its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sites, citing over-tourism.
2: Venice and UNESCO. While Venice, a globally popular tourist destination, is trying to revive its tourism industry battered by the pandemic, UNESCO has taken a rare step this week. The UN agency recommended that the City of Canals be placed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sites, citing over-tourism.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좀 재미있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먼저 세부적인 내용 보기 전에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urist destination.
2: Tourist destination.
1: To batter.
2: To batter.
1: Canal.
2: Canal.
1: To site.
2: To site.
0: 첫 번째 표현입니다. Tourist destination. Destination은 목적지잖아요.

0: 관광객들이 가는 목적지, 즉 관광지를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 China is the world's biggest tourist destination 아니면 the most popular tourist destination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요. To battle, 때리는 겁니다. 강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Canal, 운하를 얘기하죠. 그리고 to cite, cite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이유로 들다, 뭔가를 언급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 염두에 두고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whil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while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죠. 보편적으로요. 뭐뭐하는 반면 뭐뭐하다, 역접의 관계에 있거나 뭐뭐하는 와중에 뭐뭐하다, 어느 쪽이든 두 가지 상태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While Venice, a globally popular tourist destination. 그렇습니다. 그냥 지역도 아니고 로컬이 아니에요. 리지널도 아니고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지가 되겠는데요. 이 베네치아가 is trying to revive its tourism industry battered by the pandemic.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 battered는 hit이란 말로 보시면 되겠죠. Hit hard by the pandemic. 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이 도시의 관광 산업을 회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UNESCO has taken a rare step this week. 그렇습니다.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가 이번 주에 take a step은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rare step입니다.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뭘까요? The UN agency, 당연히 더를 썼으니까 유네스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똑같은 의미로 번역하시면 돼요. 지금같이 이제 여기 영어로는 유네스코라는 말 대신에 the UN agency라고 바꿨었잖아요.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 UN의 기구라고 해도 되겠지만 유네스코는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Recommended that the city of canals be placed on its list. 여기까지 볼까요? Recommend는 이제 권고하는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배웠습니다만 권고라든가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사로 나오면 그 다음에 목적절의 경우에는 should가 생략된다. 뭐 그냥 써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이 나온 거죠. 베네치아를 부르는 도시의 이름이 많더군요. 사랑의 도시라는 말도 있고 운하의 도시라는 말도 씁니다. 자,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은 공고를 내렸습니다. 운하의 도시인 베네치아가 유네스코 명단에 올라야 한다라는 공고였습니다. 어떤 명단이요? Of World Heritage in Danger Sites. 그렇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위험유산의 명단에 올라야 된다라고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Citing over tourism. 관광객의 수가 너무 많아서 많은 중요한 시설과 유적지가 훼손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당연히 뭐 베네치아는 그렇지 않다.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한 2, 3주 후면 유네스코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Venice and UNESCO. While Venice, a globally popular tourist destination, is trying to revive its tourism industry battered by the pandemic, UNESCO has taken a rare step this week. The UN agency recommended that the city of Canals be placed on its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sites, citing over-tourism.
2: Venice and UNESCO. While Venice, a globally popular tourist destination, is trying to revive its tourism industry battered by the pandemic, UNESCO has taken a rare step this week. The UN agency recommended that the city of Canals be placed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sites, citing over-tourism.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Building 10-story apartment building, 일부러 좀 맞췄죠? In 28 hours in China. 이때 스토리는 10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은 아닐 겁니다. 그죠? 이때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층을 얘기하는 거죠.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세우는데 28시간 걸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중국에서 말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이거 뭐 세상에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인데요. 일단 들어봅니다.
1: Building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in China. A Chinese company has built a modular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and 45 minutes. The company said

0: says the building is earthquake resistant and can be disassembled and moved to another location. But the super fast construction has raised some eyebrows as they are concerned about safety.
1: Building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in China. A Chinese company has built a modular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and 45 minutes. The company says the building is earthquake resistant and can be disassembled and moved to another location. But the super fast construction has raised some eyebrows as they are concerned about safety.
2: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에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0: Modular.
1: Modular.
0: Resistant.
1: Resistant.
0: To raise eyebrows.
1: To raise eyebrows.
2: 첫 번째 단어입니다. Modular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Module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듈이라는 게 조립식 블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듈식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모듈식에 혹은 조립식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제 10층짜리 건물, 아파트 건물입니다만 컨테이너를 갖고 이렇게 기준기로 올려서 탁탁탁 붙이고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modular 나왔고요. resistant, 뭔가를 잘 견디는, 내성이 있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raise eyebrows 이겁니다. 아이브라우즈가 탁 올리는 거예요, 요거를. 아이브라우즈를 올린다는 얘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A Chinese company, 중국의 한 기업이 has built a modular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and 45 minutes. 그렇습니다.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세웠는데요. 이에 걸린 시간이 28시간 40 5분이었습니다. The company says, 이 기업에 따르면 the building is earthquake resistant. 직역을 하자면 이 건물이 지진에 잘 견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에 따르면 이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and can be disassembled and moved to another locat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요거 다시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여기서는 생략되겠지만 재조립할 수 있다. 이동식 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the super fast construction.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의 건설이 has raised some eyebrows. 일부 사람들의 심기를 참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 없어도 되고요. 그냥 raise eyebrows가 기본형이라면 some eyebrows, 몇몇 사람들 혹은 일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다. raise many eyebrows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as they are concerned about safety. 당연히 이들은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를 기준기 세대로 옮기고 28시간 45분 가운데 대부분은 그냥 볼트나 너트 넣는 거 그리고 수전, 물하고 전기 공사 연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세계 토픽감으로도 가끔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시죠.
0: Building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in China. A Chinese company has built a modular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and 45 minutes. The company says the building is earthquake resistant and can be disassembled and moved to another location. But the super fast construction has raised some eyebrows as they are concerned about safety.
1: Building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in China. A Chinese company has built a modular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and 45 minutes. The company says the building is earthquake resistant and can be disassembled and moved to another location. But the super fast construction has raised some eyebrows as they are concerned about safety.
2: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to raise eyebrows라고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다, 심기를 불편하게 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종종 쓰입니다.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애정 행각, 예, 어느 정도까지냐 항상 정도의 문제긴 한데,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당연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을 우리가 PDA라고 불러요. 옛날 그 2000년 초반에 있었던 그 Personal Digital Assistance라고 하는 그 디지털 기기는 아니고요. 이때 PDA는 Public Display of Affection.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보여주는 행위다라고 보통 많이 쓰고 있는데요. In conservative societies, 뭐 여러 사회일 테니까요. Public Display of Affection or PDA raises many eyebrows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이, 애정표현이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기본형도 듣고 따라해 봐야 되겠죠. 실제로 들어옵니다.
0: In conservative societies, public display of affection, PDA, raises many eyebrows.
1: In conservative societies, public display of affection, PDA, raises many eyebrows.
2: 자, 일단 기본형은 제가 쉽게 탁 드렸습니다만 조금 다른 형태는 블랭크를 만들어봤습니다. 앞부분은 똑같아야죠. In conservative societies. Conservative는 뭐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으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보수적인, 뭐 진보적인이라고 할 때 progressive란 말 많이 쓰는데요. 자, 어쨌든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PDA가 is blank up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raises many eyebrows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is blank on 혹은 is blank upon 이때 on이나 upon을 쓰시면 되는데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frowned upon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일 때 many people frowned on 혹은 frowned upon public display of affection or PDA 이렇게 쓰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raise eyebrows와 be frowned on 혹은 upon이란 단어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함께 종종 많이 쓰인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역시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In conservative societies, public display of affection, PDA, is frowned upon.
1: In conservative societies, public display of affection, PDA, is frowned upon.
2: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요.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 되게 재밌게 지었어요. 'Shoddy Construction'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뭐 그게 난리분 공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빠른 시간에 조립을 했는데 우리가 건설하면 항상 걱정되는 게 소위 날림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 날림 공사라고 할 때 'Shoddy Construction'이란 말입니다. 'Shoddy'란 얘기는 어떤 일을 할 때 고마 대충대충 그거예요. carelessly. 그래서 이게 날림공사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시공사가 돈을 아끼기 위해 날림공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주민들이 아파트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안전은 우리가 알아요. 우려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조금 전에 본문에 나왔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날림 공사를 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Shoddy construction 동사로 쓰면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우려하다라고 할 때 to be concerned about, to be worried about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요. 시공사라고 할 때는 construction company나 developer란 말입니다. Real estate developer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쪽을 쓰셔도 이 문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many residents a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their apartment buildings. 그렇죠? 많은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after it was revealed that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The developer, 이 건물을 만든 개발사가, 즉 시공사가 had cut blank to save money. 돈을 아끼기 위해서 cut blank. 날림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령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대충대충 생략하고 날림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 구문인데요. cut corners.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운동장이잖아요. 예, 그죠? 선생님이 열 바퀴 뛰어 그랬단 말이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보니까 이렇게 열 바퀴 딱 각대로 돌아요. 여기 꼴 때. 근데 선생님이 한 세 바퀴 돌면 선생님이 이제 조금 쉬시니까 코너를 깎아먹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안으로 도는 친구들도 있죠. 이게 컷 코너스입니다. 지켜야 될 절차가 10가지인데 눈에 보이는 거 지키고 어렵거나 안 보이는 건 안 지키는 거죠. 깎아먹는 거니까 1번, 3번 지키고 2번, 5번 뭐 이렇게 안 지키고 거기에 컷 코너스입니다.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 문장 같이 듣고 따라합니다.
0: Shoddy construction. Many residents a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their apartment buildings after it was revealed that the developer had cut corners to save money.
1: Shoddy construction. Many residents a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their apartment buildings after it was revealed that the developer had cut corners to save money.
2: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많이 나왔죠? 그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녀석들만 엄선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0: Tourist destination.
1: Tourist destination.
0: Resistant.
1: Resistant.
0: To raise eyebrows.
1: To raise eyebrows.
0: Shoddy construction.
1: Shoddy construction.
0: To cut corners.
1: To cut corners.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 자료를 스크립트와 MP3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운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 아마 아실 겁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법적인 후견인인데 그 자리를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청을 올렸는데요. 잠시 후에 어떠한 맥락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건물들이 붕괴하는 추세를 요즘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건물이 붕괴하면서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오늘은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세계 속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준비했고요. 그리고 먼저 Today's Topics로 시작합니다. 'Today's Topics' 그첫 번째 주제가 되겠죠? Britney Spears 사람 이름인 건다 아실 겁니다. 뭐 유명한 가수고요. Once her conservatorship to end.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요 conservatorship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후견인 자격이다, 그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ritney Spears가 자신의 후견인 제도가 끝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Britney Spears wants her conservatorship to end. Britney Spears has apologized to fans for pretending like I have been okay while suffering under what she calls an abusive conservatorship. The singer told a U.S. court that she wants the conservatorship, which controls her personal life and finances, to end after 13 years.
2: Britney Spears wants her conservatorship to end. Britney Spears has apologized to fans for pretending like I have been okay while suffering under what she calls an abusive conservatorship. The singer told a U.S. court that she wants the conservatorship, which controls her personal life and finances, to end after 13 year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일단 들은 내용 가운데 몇 가지 표현들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좀 편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Conservatorship.
2: Conservatorship.

오늘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Conservatorship이라고 하는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후견인 제도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죠? 성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To pretend, 뭐뭐인 척하다, 혹은 사칭하다,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Abusive, 폭력적인, 학대하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제 abuse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나 동사로 쓰이는데요. 물론 동사로 쓸 땐 abuse, 그리고 명사로 쓸 땐 abuse. 이렇게 발음이 좀 차이가 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hysical abuse라고 하면 신체적인 학대, 즉 구타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Verbal abuse라고 하면 그거는 언어적인 학대, 욕설을 얘기하고요. Sexual abuse라고 하면 그거는 성적인 학대. 그게 세 종류인데 오늘은 어떠한 종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부 내용을 보면 Britney Spears has apologized to fans. 그렇습니다. Britney Spears가 자신의 팬들에게 일단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 첫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quotation mark라고 하죠. 인용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도를 할 때 quote란 말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quote란 얘기는 지금부터 그 사람이 한 말을 고산이 인용합니다라고 할 때 종종 인용됩니다. For quote, pretending like I have been okay.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unquote라든가 and quote 그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안 써주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본인이 다 괜찮다라고 행동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pretend, 가장을 해왔다라는 거죠. 속은 괜찮지 않은데 아주 괜찮다.

0: 서브토어십, 그렇습니다. 서퍼는 고통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본인의 말에 따르면 abusive, 학대적인 그러한 후견인 제도로 인해서 고통받는 와중에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해 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사과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아버지의 후견인 제도가 사실은 자신에게는 이게 너무나 억압적이고 학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다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The singer told the US court, 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미국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she wants the conservatorship which controls her personal life and finances to end after 13 years.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양쪽 문장 가운데 양쪽에 하이픈이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카마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다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문법적으로 빼내도 문제가 없고 추가 정보를 넣어주는 삽입부나 삽입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원에서 얘기한 바는 본인의 아버지의 이 후견인 제도가 본인의 개인적인 삶, 사생활과 재정 상황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3년 동안이나 유지해왔단 말이죠. 이제는 끝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실제로 이 보도가 나오고 미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냈는데 얼마 후에 결국 법정에서는 아니다. 아버지의 후견인 제도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Britney Spears wants her conservatorship to end. Britney Spears has apologized to fans for pretending like I have been okay while suffering under what she calls an abusive conservatorship. The singer told a U.S. court that she wants the conservatorship, which controls her personal life and finances, to end after 13 years.
2: Britney Spears wants her conservatorship to end. Britney Spears has apologized to fans for pretending like I have been okay while suffering under what she calls an abusive conservatorship. The singer told a US court that she wants the conservatorship, which controls her personal life and finances, to end after 13 years.
0: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Nearly 100 missing. 자, missing이라는 단어는 사건 사고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missing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실종된이라고 할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실종되었다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니까 마치 영어로는 수동태로 써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She is missing. 이렇게 missing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100명 가까이 실종되었습니다. After Florida building collapse.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건물이 붕괴한 사고 이후에 말이죠.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서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Nearly 100 missing after Florida building collapse. Rescue crews are combing through tons of rubble looking for survivors after part of a 12-story oceanfront condo building collapsed with a roar in a town outside Miami, killing at least one person. Nearly 100 people are still unaccounted for, raising fears that the death toll could climb sharply.
2: Nearly 100 missing after Florida building collapse. Rescue crews are combing through tons of rubble, looking for survivors after part of a 12-story oceanfront condo building collapsed with a roar in a town outside Miami, killing at least one person. Nearly 100 people are still unaccounted for, raising fears that the death toll could climb sharpl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평상시에 잘 몰랐던 표현들도 나올 것 같고요. 단어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듣고 확인합니다.
1: To comb through.
2: To comb through.
1: Rubble.
2: Rubble.
1: With a roar.
2: With a roar.
1: To be unaccounted for.
2: To be unaccounted for.
1: The death toll.
2: The death toll.
0: 첫 번째 표현입니다. To comb through. 아마 이 표현은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봐서 모르면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 comb이라고 하는 단어가 빛이에요. 빛으로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든가 장소를 구석구석 찾다, 샅샅이 뒤지다라고 할 때 comb through라는 단어 정말 많이 쓰니까 꼭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rubble. rubble이라고 해서 잔해입니다. 건물이 무너진 잔해를 rubble이라고 합니다. with the role

0: 이런 느낌이죠. 굉음을 울리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be unaccounted for. for까지 꼭 쓰셔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앞에 헤드라인에서 나왔던 to be missing 이란 단어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be unaccounted for. 행방불명이다. 실종되었다. 근데 여기 be accounted for는 사람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도 씁니다. 어떤 부서에 컴퓨터 30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죠. The death toll. 사건 사고 나올 때마다 거의 95%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망자 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Rescue crews are combing through tons of rubble.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까요? 주어는 당연히 rescue crews, rescue workers, rescue units. 다 구조대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구조대가 rubble이니까요. 잔해, 수톤에 해당하는 잔해를 샅샅이 구석구석 뒤지고 있습니다. Looking for survivors. 생존자를 찾고 있는데요. After part of a 12-story oceanfront condo building collapsed with a roar. 여기까지 볼까요? 당연히 주어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오션프런트라든가 이렇게 쓰면 이제 앞에 바다가 있는 거죠. 즉 해변가에 위치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tory라고 하는 단어는 뭐 아시다시피 몇 층 건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콘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콘도 하면 자꾸 이제 콘도미니엄, 우리는 이제 어디 콘도 여행 가서 사용하는 콘도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apartment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12층짜리고요. 해변가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의 일부가 굉음을 울리면서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In a town outside Miami. 영어 기사나 영자 뉴스를 보다 보면, 영어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장소 바깥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Outside Seoul이라고 쓴다든가 Washington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그 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동네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컨대 경기도 뭐 어디 광주, 안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알지만 외국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라든가 아니면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큰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outside Miami라고 쓰는 겁니다. Miami는 아니고요. 그 바깥인데 좀 가까운 거리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애미 인근에 있는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Killing at least one person. 그리고 최소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Nearly 100 people are still unaccounted for. 아직도 100명에 해당하는, 100명이 조금 육박하는 사람들이 실종 상태인데요. Raising fears that the death toll could climb sharply. 그렇습니다. Raise fears. Raise라는 동사 많이 쓰죠? Raise questions. 의문을 제기하다. Raise concerns. 우려를 제기하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 수 있다는 우려, 두려움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초기에 나온 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명 사망에 100명 가까이가 실종 상태인데요. 가장 최근 상황은 12명 사망에 147명 실종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는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전체 이야기 듣고 정리하시죠.
1: Nearly 100 missing after Florida building collapse. Rescue crews are combing through tons of rubble looking for survivors after part of a 12-story oceanfront condo building collapsed with a roar in a town outside Miami, killing at least one person. Nearly 100 people are still unaccounted for, raising fears that the death toll could climb sharply.
2: Nearly 100 missing after Florida building collapse. Rescue crews are combing through tons of rubble, looking for survivors after part of a 12-story oceanfront condo building collapsed with a roar in a town outside Miami, killing at least one person. Nearly 100 people are still unaccounted for, raising fears that the death toll could climb sharply.
0: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 구문, 이런 활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의 활용인데요. rubble이라는 단어하고 debri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rubble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debris는 s가 발음이 안 됩니다. 묵음인데요. 둘 다 이게 우리가 뭐 잔해라고 합니다만 쓰임새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잔해 아래 갇혀있던 세 사람의 생존자가 구출되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니까 잔해 밑에 깔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Three people trapped on

0: the blank were pulled out alive. 그죠? Pulled out alive 하면 생존한 채로 무사하게 구출된 거고요. Pulled out dead라고 하면 그거는 사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자, 잔해 밑에 깔려 있는이라고 그래. Three people who were trapped under the 이때는 rubb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건물이 무너졌을 때그 건물의 무더기 잔해는 rubb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깔릴 때라고 하면 rubble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고요.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10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자욱한 먼지와 파편이 흩날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a 10-story building collapsed, leaving a massive pile of dust and blank. 파편 혹은 잔해라고 할 때, 이때는 rubble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debris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같은 건물이 무너져도 이 더미에 해당돼서 사람이 깔릴 만한 곳은 그 자리는 이제 rubble이라고 하는 거고요. 뭔가 깨지고 흩날리는 종류의 파편, 그거는 debris라고 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debris에 밑에 깔려 있고 debris에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rubble이 아니라 debris, 파편 혹은 잔해라는 개념으로 써야 된다는 거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문장 들어보시죠.
1: Three people trapped under the rubble were pulled out alive.
2: Three people trapped under the rubble were pulled out alive.
1: A 10-story building collapsed, leaving a massive pile of dust and debris.
2: A 10-story building collapsed, leaving a massive pile of dust and debris.
0: 'And rescue efforts' 수색 및 구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건물의 일부가 붕괴된 지 한나절이 넘게 지난 가운데 아직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절박한 구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건물 일부가 붕괴된 건 조금 전에 했고요. 한나절이 넘게 지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색 및 구출 작업이 필사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갇혀 있다라고 할 때, to be trapped. 조금 전에 보셨던 표현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진행 중이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going on 혹은 something is on the way란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볼까요? A blank search and rescue effort, 그죠? 수색 및 구출 노력이 is on the way, 진행 중입니다. For those who are still trapped under the rubble, 조금 전에 보셨던 표현 고산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한나절이 좀 넘게 지났잖아요. More than half a day after part of a condo building collapsed.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More than half a day after. 요 정도를 맛깔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필사적으로 진행 중인이라고 할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면 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0: 오늘도 참 다양한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액기스만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Conservatorship.
2: Conservatorship.
1: To comb through.
2: To comb through.
1: Rubble.
2: Rubble.
1: Debris.
2: Debris.
1: To be unaccounted for.
2: To be unaccounted for.
1: To be underway.
2: To be underwa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고 싶은 관광지 혹은 관광 명소가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그중에서도 콜로세움을 손에 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콜로세움이 방문객들에게, 즉 관광객들에게 그 지하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 뭐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변이가 나타나고 그 변이에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 위험성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봤습니다. 자, 그두 가지의 첫 이야기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시작합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콜로세움 이야기입니다. Colosseum opens its valley to the public. 좀 재밌는 주제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이 일반 대중들에게 그 속을 열어 보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Colosseum opens its belly to the public.' The Colosseum in Rome is Italy'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drawing 7.6 million visitors in 2019. Now, for the first time, visitors to the 2,000-year-old stone amphitheater can fully explore the underground tunnels and chambers where gladiators and wild animals once prepared for battle.
2: Colosseum opens its belly to the public. The Colosseum in Rome is Italy'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drawing 7.6 million visitors in 2019. Now, for the first time, visitors to the 2,000-year-old stone amphitheater can fully explore the underground tunnels and chambers where gladiators and wild animals once prepared for battle.
0: 좀 어려운 단어가 몇개 나옵니다. 근데 개중에는 또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려운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넘기는 훈련도 사실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일단 나온 단어 표현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urist attraction.
2: Tourist attraction.
1: Amphitheater.
2: Amphitheater.
1: To explore.
2: To explore.
1: Gladiator.
2: Gladiator.
0: 첫 번째 표현은 tourist attraction이죠. attraction이 이제 동사가 attract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거죠.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명소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게 tourist destination하고는 조금 달라요. destination은

0: 목적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좀 큰 의미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서울이 투리스트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면 투리스트 어트랙션은 인사동이라든가 민속촌 이런 쪽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Amphitheater. Theater니까 경기장, 극장이란 느낌인데요. Amphitheater, 원형 경기장을 얘기합니다. To explore, 탐사하다, 탐험하다. Gladiator, 영화 제목도 있죠. 검투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losseum in Rome.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겠죠. 자,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이 is Italy'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popular라고 하는 말이 인기 있는 이란 말로 흔히 쓰이는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헤드라인에서도 봤습니다만 the public, 일반 대중, 국민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입니다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Drawing 7.6 million visitors in 2019.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가장 많이 가는 곳인데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 2019년도에는 760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Now for the first time,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말입니다. Visitors to the 2,000-year-old stone amphitheater. 이때 amphitheater라는 말을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콜로세움 이야기잖아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바꿔 쓴다 하더라도 의미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콜로세움을 설명하면서 2000년이나 된 석조 원형 경기장인데 근데 우리가 석조 원형 경기장을 몰라도 콜로세움이라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경우에 따라 아주 어려운 단어는 들을 때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편하게 넘기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콜로세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경우에는요. Can fully explore the underground tunnels and chambers. 그렇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터널과 챔버는 방이거든요. 네, 작은 방들을 100%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곳에서는 where gladiators and wild animals once prepared for battle. 그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검투사들과 야생 동물들이 피 흘리는 싸움을 위해 대기하고 준비하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어떤 전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가실 기회가 나중에 있으면 보시면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세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Colosseum opens its belly to the public. The Colosseum in Rome is Italy'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drawing 7.6 million visitors in 2019. Now, for the first time, visitors to the 2,000-year-old stone amphitheater can fully explore the underground tunnels and chambers where gladiators and wild animals once prepared for battle.
2: Colosseum opens its belly to the public. The Colosseum in Rome is Italy'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drawing 7.6 million visitors in 2019. Now, for the first time, visitors to the 2,000-year-old stone amphitheater can fully explore the underground tunnels and chambers where gladiators and wild animals once prepared for battle.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Delta variant prompts countries to return to lockdown. 어려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군요. 일단 델타라는 이름 기억하시고요. 델타 변이로 인해서 여러 나라가 return to lockdown입니다. lockdown은 봉쇄하는 거죠. 다시 문을 걸어 닫기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듣고 확인하시죠.
1: Delta variant prompts countries to return to lockdown. A new coronavirus variant called Delta, first discovered in India, has been identified in at least 80 countries and i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It also has its own variant called Delta Plus, which authorities fear may be even more contagious.
2: Delta variant prompts countries to return to lockdown. A new coronavirus variant called Delta, first discovered in India, has been identified in at least 80 countries and i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It also has its own variant called Delta Plus, which authorities

0: fear may be even more contagious.
1: 자, 여기서도 몇 가지 우리가 단어 표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To prompt.
3: To prompt.
2: Variant.
3: Variant.
2: Contagious.
3: Contagious.
1: 첫 번째 동사죠. To promp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Prompt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다, 촉발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촉발하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적어는 놨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이 단어를 보고 촉발하다라는 말의 번역이나 해석은 사실 좀 안 하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다라는 얘기니까요. 그 사건이 계기나 동기로 작용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누가 뭐뭐 하는 계기로 작용하다. 혹은 어떤 사건으로 누가 뭐뭐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prompt입니다. 조금 전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각국이 다시 봉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prompt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variant, 변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variant, 그리고 contagious, 전염되는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contagious. 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요.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new coronavirus variant called Delta.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아, 델타라는 이름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first discovered in India. 아, 그렇습니다. 여기 카마가 나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동사는 아닌 거죠. 요거는 지금 문장 중간에 삽입이 된 추가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가 which was first discovered in India. 언제 처음 발견되었냐면요. 어디에서? 인도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has been identified in at least 80 countries. 그렇습니다. 최소 80개 국가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도 지금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논란이 좀 여러 가지 힘들다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at least라는 얘기는 80개까지는 확인한 거죠.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요거하고 more than은 느낌이 좀 달라요. More than 80 countries는 80개 넘는다. 일단 여기서 넘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at least는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의미상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죠. And it'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아, 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pread rapidly. 요거는 뭐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예방접종을, 즉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populations, 여러분 관사, 언지, 던지, 소유격인지, 혹은 무관사인지, 그리고 이게 단순지, 복순지, 추상명사인지, 요런 개념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아, 여기서 populations를 복수로 쓴 이유는 여러 나라의 인구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also has its own variant. 문제는 말이죠. 델타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름 자신의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겼어요. Called Delta Plus. 이번에는 델타 플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Which authorities fear may be even more contagious. 그죠? 요거는 이제 삽입된 느낌이니까. 당국이 걱정하는 바는 이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심지어는 더욱더 전염성이 강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more라고 하는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than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생략됐다는 얘기는 왜 생략했을까요?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생략을 해줬어요. 그럼 알아줘야죠. 네, 뭐가 생략됐을까요? Than the Delta variant. 그죠? 오히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델타 플러스가 더욱더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2: Delta variant prompts countries to return to lockdown. A new coronavirus variant called Delta, first discovered in India, has been identified in at least 80 countries and i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It also has its own variant called Delta Plus, which authorities fear may be even more contagious.
3: Delta variant prompts countries to return to lockdown. A new coronavirus variant called Delta, first discovered in India, has been identified in at least 80 countries and i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It also has its own variant called Delta Plus, which authorities fear may be even more contagious.

0: Today's parents, 중요한 표현, 그리고 패턴을 살펴보고요. 그 활용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주구문의 대표 동사 가운데 하나인 to prompt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대표적인 물주구문. 여기서 물주구문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행동을 하는 주체인 사람이나 회사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행동의 주체가 주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나, 너,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당연히 주어니까 명사나 명사구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내용상으로 부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죠. 크게 보면 뭐뭐 때문에, 이유거나, 뭐뭐 하는 상황에서, 상황이거나, 그리고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이세 가지인데요. 자, 그럴 때 동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롬프트는 주어로 인해 누가 뭐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요게 사실은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는 거죠. 혹은 주어가 누가 뭐뭐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라고 할때 종종 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우리말 문장에서는 프롬프트 말을 내가 쓸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길어 보입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 세계에 기록적인 폭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해 경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자, 뭐뭐 하면서 뭐뭐 하게 되었다. 사실은 이게 원인이자 동기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여기까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일 때 우리는 뭐뭐 하면서라고 하니까 as로 문장을 일단 부사절을 씁니다. 그리고 scientist 이렇게 과학자를 다시 주절의 주어로 써서 문장을 부사절과 주절, 복문 구조로 가져가게 되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쓴단 말이죠. 일단 길어집니다. 그리고 뉘앙스가 조금 덜 사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몇 가지 표현을 일단 살펴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폭염이라고 할때 기억나시죠? heat wave라고 쓰시거나, sweltering heat, scorching heat, 찜통더위, 폭염, 이럴 때 대략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경종을 울리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은 to sound the alarm. 그죠? 알람을 울리는 겁니다. 경종을 울리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그렇다면 폭염도 알고요. 경종을 울리도 아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바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Record breaking heat waves around the world. 주어를 사람이, 즉 과학자가 아니라 현상으로 잡은 거죠. 이게 원인이고 상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record breaking, 기록을 깨는 이니까 기록적인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라고 번역하시면 좋겠고요. Have prompted scientists to sound the alarm on climate change.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경종을 울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시거나,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금 상황에서 좀덜 어울립니다만, 누가 뭐뭐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Record-breaking heat waves around the world have prompted scientists to sound the alarm on climate change.
2: Record-breaking heat waves around the world have prompted scientists to sound the alarm on climate change.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고요. 말해 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주제를 이걸로 잡았어요.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그죠? 더욱더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자꾸 좀 문제가 생기니까요. 전염성도 강해지고요. 신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나타나면서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감염 사태가 나타났대요. 원인이 뭐예요? 신종 델타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쓸까요? 좀 편하게 그냥 문장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감염 사태에는 mass infections. 그래서 mass가 붙으면 무조건 대규모예요. mass infections. 혹은 a wave of infections. 그죠? wave는 물결이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대규모 감염 사태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So, as a new variant of the coronavirus called Delta.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신종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라는 바이러스가 is causing fresh waves of infections around the world. 그렇습니다. cause new 혹은 fresh waves of infections.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규모 감염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말이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0: social distancing 혹은 social distancing measures라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되는데요. 강화하다라고 할 때 이게 동사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걸 꼭 우리가 동사로 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완화하다 할 때 ease라든가 relax 쓰는 것처럼 뭐 strengthen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만 many countries are blank tougher social distancing measures. 더욱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하다, 부과하다, 실시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바로 imposing이란 말씀 됩니다. impose, 부과하다, 실시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품사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시면 내가 작성할 수 있는 영어 기사가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자,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듣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As a new variant of the coronavirus called Delta is causing fresh waves of infections around the world, many countries are imposing tougher social distancing measures.
2: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As a new variant of the coronavirus called Delta is causing fresh waves of infections around the world, many countries are imposing tougher social distancing measures.

0: 오늘 배운 단어, 표현,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urist attraction.
2: Tourist attraction.
1: To prompt.
2: To prompt.
1: Variant.
2: Variant.
1: Contagious.
2: Contagious.
1: Wave of infections.
2: Wave of infection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역시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전래동화 매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전래동화 전집을 열심히 탐독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이제 전래동화를 많이 읽다 보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읽었냐면 뭔가 이렇게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 부분은 다 뛰어넘고 행복한 부분만 이렇게 이어가지고 읽었더니 확실히 좀 재미가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놓고 봐도요. 행복할 때, 힘들지 않을 때보다는 힘들 때 그리고 별로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순간만 내 인생이라고 사랑하면 사실은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힘든 고비고비가 찾아와도 아 이것 또한 내 큰 인생의 그림 안에 소중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끌어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습 문제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자 C번 이어서 풀 차례인데 문제 다 풀어보고 오셨죠? 자, C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넣어보랍니다. To grow, 성장하는 거고요. To look after라고 하면 보살피는 거고요. Learn은 배우는 거고, To keep in touch with, keep in touch with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건데 특히 누구누구랑 연락하다 그럴 때 뒤에 with 누구라는 표현까지 따라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The woman didn't have anyone. 그 여자는요, 아무도 없어요. 뭐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게 어울릴까요? 그치,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괜찮네.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위에서 돌봐주다가 look after였으니까 to look after 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어떤 역할로 쓰였어요? 아, 그녀를 돌봐줄 사람. 그래서 anyone을 지금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우리 이런 거 무슨 용법이라고 했습니까? 형용사적인 용법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This feature.

피처라고 하면 뭐 특징이란 뜻도 되고요. 여기서는 어떤 특징적인 기능이라는 의미도 되겠어요. 자, 이러한 특징이 makes, 만듭니다. 목적어를 목적포어하게 만듭니다. 아주 편리하게 만든답니다. 뭘요? 오, 쌤, 얘는요, 뭐 이래요. 자리만 차지하고 해석도 안 됐어요. 자,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 혹은 형식상 자리만 차지했다, 형식상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러면 진짜 목적어는 어디 있습니까? 요 뒤에다가 던져놨어요. 자, 뭐를 갖다가 편리하게 만드냐면 with friends,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이란 말이랑 잘 어울리는 게 뭐 있어요? 여기 있다. 그쵸? 연락하고 지내는 거를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면 좋겠네. 그래서 to keep in touch with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때 to 부정사는 뭘로 쓰인 걸까요? 쌤, 얘는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요, 얘가 진짜 목적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to 부정사가 목적어의 역할도 할 수 있었나? 어, 할 수 있었죠. to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으니까?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명사적인 용법이다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날 겁니다. 저 하나만 더 잔소리하고 갈게요. 그러면 그냥 이거 여따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형식상의 목적어 쓰고 진짜 목적어 쓰고 왜 이런다고요? 영어에선 어떻다? 정보가 너무 많고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냥 휙 뒤로 던져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요 정보가 요 뒤에 와서 붙고요. 앞에는 그냥 형식상으로 자리만 채운 겁니다. 뭐 어쨌거나 어려웠으니까 해석 다시 한번 해봅시다. This feature, 이러한 기능이요. Makes it convenient, 편리하게 만들어줘요. 뭐를? To keep in touch with friends,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걸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3번 갑시다. Try your hardest. 쌤, 저 이런 표현 처음 봅니다. Try your hardest라뇨. 아니야, 잘 생각해봐요. 알아요. Try your best는 알죠. 최선을 다해라. 같은 의미로 try your hardest 이렇게 쓴 거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요? Something new.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는 배우다, to learn이란 말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가 위하여로 해석될 수 있었나? 그쵸. 아, 제일 많이 부사적 용법 중에서 해석되는 게 이 위하여였었잖아요. 그러면 each day는 뭘까요? 아, every day처럼 날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어머, 이거 이상하다. new something 하면 되는데 왜 꾸며주는 말이 뒤에 가서 붙었다 그랬지? 그쵸, 그쵸. thing으로 끝나는 말을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다시 해봐요. Try your hardest. 최선을 다하십시오. To learn something new each day.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고, 잘했다. 자, 4번 갑시다. It's like becoming a new version of yourself.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to grow 쓰면 되겠고 뒤에 동사 나온 거 봐서는 여기서 뭘로 쓰인 겁니까? to 부정사구가 주어로 쓰였네. to 부정사구가 주어 역할 할 수 있어요? 있지. 주어는 누가 하는 역할인데? 명사가. to 부정사구가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잘 쓴 겁니다. 저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어때요? 이다. 좋아한다. 그럴 리 없죠. 동사가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오겠습니까? 얘는 뭐예요? 전치사예요. 뭐뭐처럼 뭐뭐 같은. 그래서 be like라고 이렇게 쓰여 있으면 뭐뭐과 같다, 뭐뭐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To grow,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It's like becoming a new version, 새로운 버전이 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뭐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Of yourself. 여러분 자신의 새로운 버전이 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 우리 무슨 소프트웨어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다운받아 쓰다 보면 버전 2.0, 3.0, 4.0 이렇게 계속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뭔가를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도 내 자신이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버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to 부정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봤습니다. 바로 D번 한번 가봅시다. to 부정사를

하루 바꿔보래요. 지금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안 쓰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투부정사를 써서 약 줄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해봅시다. Phil decided. Phil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Where he would go to school. 어디로 학교를 갈지를 결정을 내렸어요. 언제? Next year. 내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쌤 생각해보니까 의문사로 시작하고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얍 줄이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럼 그대로 줄이면 되겠네. 의문사로 시작을 하고 요 부분을 투부정사로 줄이면 where to go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완전 쉽네. 그럼 연결해 보세요. Phil decided where to go to school next year. Phil은요, 내년에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decid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구경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The directions were so clear that Jack could understand them easily 그랬어요. Directions가 뭘까요? 여러분 뭐 전자제품을 사도 그렇고 화장품을 사도 그렇고 안에 이렇게 종이가 들어있고 사용설명 이런 게 들어있죠. 거기에 보면 directions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지시사항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 그 지시사항이요. were so clear. 너무나 명확했어요. so랑 짝꿍을 이루는 대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그치,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잭이요. could understand them easily. 그것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질문, 뭐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걸까요? 그치, directions, 지시사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유, 너무 길다. 좀 줄이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지금 너무나 명확해서 이해가 잘 됐다. 이렇게 긍정의 뉘앙스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충분히

enough 아닙니까? 어떤 순서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지. 형용사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enough 투부정사 썼잖아요. 자, 투부정사니까 여기 to understand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어, to understand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리고 them easily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The directions were clear enough to understand them easily. 지시사항이 아주 명확해요. 뭐 할 만큼 충분히 쉽게 이해할 만큼 충분히 명확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잠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원래는 이제 that 이렇게 그래서 라고 한번 끊어서 갔죠? 아직 안 배웠지만 얘가 정체가 뭐예요?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가 시작되면 엄밀하게 말하면 대문을 또 하나 열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문장, 한 지붕 아래 있지만 대문이 사이에 하나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요 집 식구랑 다른 식구예요. 그래서 이 집 식구들도 나름대로 완벽해야 되고 이 집 식구들도 나름대로 완벽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꼭 있어야 돼요? them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투부정사로 얍 줄이면서 대문이 없어졌죠. 이제 진짜 한 식구, 레알 한 식구가 됐거든요. 그러면 understand them, 그것들을 즉 지시사항을 이해한다라는 거랑 앞에 있는 주어랑 이렇게 중복해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이제 한 식구니까 중복되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되면서는 얘가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렇게 밑줄을 확장해서 쳐서 문제를 풀었으면 더 좋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directions were clear enough to understand easily. 그 지시사항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뒤에 설명한 부분은 어려워서 몰랐다 하더라도 뭐는 맞췄어야 돼요?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이건 맞췄어야 돼요. 자, 3번 갑시다. 때로는요, you have to take shortcuts. Shortcuts가 뭘까요? 짧게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니까. 지름길, 그치? 여러분은 지름길로 가야만 해요. 왜? So that you can 이렇게 쓰면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랬죠? 여러분이 can finish on time. On time이 뭘까? 그치? 제때에 끝내기 위해서는 지름길로 가야만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 길다. 좀 줄일 수 없나?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그치 투부정사 목적 부사적인 용법 중에 목적이 위해서라고 해석됐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해? 그냥 싹 지우고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돼요. Sometimes you have to take shortcuts to finish on time. 얼마나 짧아졌어요. 이래가지고 투부정사 쓰는 거라니까. 자, 4번 볼게요. People often look for things.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것을 찾아요. 어떤 거? 오, 쌤, 지금 요 대승역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렇지.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러면?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기로 했죠. 어떤 거냐면, they can complain about.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불평거리를 막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좀 짧게 얍 줄여볼까? 투부정사로? 어떻게? 쌤. 투부정사가 명사 수식할 수 있지 않아요?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면 그냥 샥 지우고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되겠네. People often look for things to complain about.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지금 D번에서는요. 기이따란 절을 갖다가 야 투부정사 구로 줄이는 연습했어요. 자, 2번 봅시다. Now, 우리한테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랍니다. 오, 제일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Kevin will take a test. Kevin이 시험을 칠 거예요. 왜? 자기가 시험을 왜 보는데? 투부정사가 여기서 위해서 이렇게 해석됐죠? Sam, 보다 만약에. 아니야. See if 이렇게 같이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뭐라고? See if 같이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다.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랍니다. He is.
자기가 굉장히 이게 기술이 잘 이제

능숙해졌나, 숙련됐나, 그거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칠 거래요. 근데 기술이 얼만큼 숙달돼야 되는데요? Receive his license. License가 면허죠. 면허를 갖다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충분히 숙련됐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한번 칠 거래요. 자, 그럼 이제 영작해 볼게요. He is 능숙한, 숙련된 써보세요. 아, skilled. 근데 얼마나 숙련됐어요? Enough. 충분히 숙련됐어요. 그래요? 뭐할 만큼 충분히 숙련됐어요? 면허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요. 아, 그럼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Skilled, 숙련됐어요. 충분히 숙련됐어요. 면허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숙련됐어요. 요런 구조예요. 그래서 붙여서 읽으면, Kevin will take a test to see if he is skilled enough to receive his license.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어려워요. 아, 하나 더 해보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Ellen이 toasted some bread. 빵을 갖다가 toasted니까 토스트 했어요. 구웠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세요. Find out.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됐냐면, She had run out of butter. 뛰었다, 밖으로 버터. 이상하죠. Run out of가 무슨 뜻이냐면, 똑 떨어지다. 바닥나다. 이런 뜻이에요. 버터가 다 떨어졌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빵을 구운 게 버터가 떨어졌다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빵을 구운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죠. 빵을 구웠는데, 뭐야? 구워놓고 봤더니 버터가 없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쌤, 그러면 빵을 구웠는데, 그러나 그 결과 버터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나 결과 이런 거 우리 무슨 용법이라 그랬습니까? 아, 결과적인 용법. 결과적인 용법의 투부 정사는 앞에 뭐를 동반할 때가 많다 그랬어요? Only. 그래서 여기에 only to find ou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빵을 구웠는데요. Only to find out that she had run out of butter. 버터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냥 버터가 떨어졌다. 그러면 she ran out of butter. 이렇게 하면 되지. 에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head run 왜 이래요? 왜 이래? 이렇게 썼단 이야기는, 쌤, 이거 head PP 대과거고요. 그렇지. 얘가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버터가 먼저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빵을 구운 거죠. 그리고, 뭐야, 다 떨어졌네란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얘가 먼저 있었던 일, 얘가 나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3번 갑시다. All Nick could do was listen her to as she talk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 연습 꽤 많이 했어요. All, 모든, could. 얘가 지금 대명사로 쓰인 건데, 그런데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라 그랬죠. 닉이 할수 있었던 전부는 뭐였어요? 그냥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all 주어 동사, 비동사 뒤에는 뭐 나온다? 투부정사? 아니, 더 많은 경우에 to가 없는 부정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사실 요 부분에다가 투부정사를 갖다 썼다 그래서 막 잡아가고 너 혼내키고 이런 사람은 없지만 요 자리에 원형 부정사, 즉 to가 없는 부정사를 쓰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럼 우리도 원어민처럼 말해야지. to 없이 그냥 listen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다음 누구누구의 말을 경청하다 그랬을 때 listen to 누구 이렇게 쓰니까 listen to her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때 as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것처럼 셋 중에 골라보세요. 그치? 그녀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네. 그래서, all he could do, 닉이 할수 있었던 전부는 그저 was listen to her. 그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거였어요. As she talked. 그녀가 이야기할 때예요. 하나 남았다. 4번 갑시다. Liz was upset. Liz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뭐할 만큼? Enough.
충분히 화가 났어요. 뭐 할 만큼 충분히 화가 났어요? Her dinner. 저녁도 안 먹을 만큼 충분히 화가 났대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저녁도 안 먹을 만큼? 아, 쌤, 제가요. 형용사 enough 뒤에 to 부정사 쓰는 것까지는 알거든요. 그렇지. 그럼 not을 어디다가 넣으실래요? 뭐 어디다가 넣어요? 나 그냥 to 부정사 앞에다가 띡 넣어주면 돼요. 별로 크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네. Not to eat her dinner that night. 그날 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어볼까요? Liz was upset enough not to eat her dinner that night. Liz는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화난다고 저녁을 안 먹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한 번도 화가 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밥을 먹지 않은 적이 없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처음으로 이제 대학 가서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굉장히 이렇게 막 칼질을 하는 고기가 나오는 집에서 우리가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이게 음식이 나오자마자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화를 내더니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진짜 고민했어요. 막 울면서 어떻게 하지? 지금 음식이 막 나왔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 또 식당에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막 남녀가 와서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여자가 울고 이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 다 먹고 나왔어요. 너무 아깝고 그 음식 버리면은 죄 받는 거고. 아무튼 근데 리즈는 화가 나서 안 먹었대요. 자, 그다음에 우리 F번 갑시다. 얘가 마지막. 주어진 우리말 뜻이 되게 이번에는 영작을 해보랍니다. 오케이. Despite his abilities. 얘는 뭐예요? Despite. 불구하고, 그쵸? 그의 능력에도 불구하고요. 마이클은 성공하지 못할 운명이었어요. 아이고, 안 됐다. 그쵸? In the business. 사업에 있어서요.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운명이었대요. 어? 쌤, 운명을 to 부정사로 어떻게 나타내죠? 있었는데. be-to 용법 기억나세요? be 동사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쓰면 이게 뭘 나타낼 수 있다 그랬지? 예의, 가운의 생각나요? 예정, 의무, 가능, 그 다음에 운명. 그쵸? 그래서 아, 운명을 이렇게 be to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럼 여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was, 그 다음에 to succeed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운명이었습니다가 되는 거니까. 성공하지 못할 운명이었대요. 그럼 부정어 넣으면 되겠다. 부정어 아까 어디다 넣으라 그랬지? 그냥 to 부정사 앞에다 띡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조금 강하게 not보다 조금 더 세게요. 여기서 한번 never 이렇게 넣어볼까요? Despite his abilities, 능력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was never to succeed. 결코 성공하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자기 사업에 있어서요. 좋아요. 자, 2번 갑시다. Focusing. 어머, 쌤 여기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에 ing 동명사 왔네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뭐. Focusing on young voters. 자, 누구한테요? 젊은 유권자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은 였습니다. 뭐였어요? The strategy, 전략이란 뜻이거든요. 전략이었어요. 어떤 전략이었어요? 마크가 선거에서 이길 전략이었대요. 어, 잠깐만요, 쌤. 지금 전략은 전략인데요. 선거에서 이길 전략 꾸며주는데요. 그렇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to 부정사가 할 수 있어요? 어, 당연히 할 수 있지. 형용사적 용법 있잖아요. 그러면 to win 하면 돼요. 근데 잠깐 질문. 누가 이겨요? 어, 아니구나. 하나 더 써보자. 선거에서 이길. 그럼 선거에서 이길이면 선거까지 써줘야지. to win, 선거, the election. 그죠? 제가 여기서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누가 선거에서 이겨요? 누가? 마크가. 오, 지금 to 부정사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런 거 뭐라고 불렀지? to 부정사의, 그치, 의미상 주어라고 불렀죠.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for 명사. 그래.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for Mark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Focusing on young voters. 젊은 유권자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was the strategy, 전략이었어요. 어떤 전략? For Mark to win the election. 그 마크가 선거에서 이길 전략이었습니다. 괜찮죠? 이거 좀 어려웠다. 3번 갑시다.
자, 3번은 봤더니요. The idea.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 어? 지금 이렇게 꾸며주죠? 꾸며주는 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투부 정사가. 만드는 아이디어.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To make 하면 돼요. 뭘 만든다고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되잖아요. A music streaming service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다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The idea to make a music streaming service was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어땠어요? Innovative. Innovative라고 하면 혁신적인이란 뜻입니다. 혁신적이라는 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치, 과거에는 없었던 진짜 혁명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At the time, 그 당시에는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뭘까? 에이, 그냥 적은 김에 다 적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뭐 노트북으로 작업하면서 음악 들을 일이 많으니까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달 정액을 내고 이렇게 사서 쓰거든요. 그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뭔데요?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음악을 플레이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개울물이 졸졸졸졸졸 흘러가는 거. 그거를 영어로 스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 인터넷에서 음악이 계속 졸졸졸졸졸 흘러가는데 그거를 내가 듣는 거구나. 따로 그 한 곡을 다운받아서 듣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갖다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다시 해볼게요. The idea to make a music streaming service was innovative at the time. 됐죠? 자, 4번 갑시다. Valuables. 얘가 주어 자리에 쓰인 거 보면 귀중한이 아닌 것 같고 명사인 것 같은데. 그치, 귀중품이란 뜻입니다. 귀중품이요. Should be kept. Keep이 아니고 be kept인데? Be keep인데? 수동태네. 보관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In a car trunk.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돼야 된대요. 왜 그래야 되는데 번거롭게?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아, 쌤, 위에서 목적을 나타낼 때 투부정사 쓸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to 쓰고 예방하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 쓸까? 아, prevent. 좋아요. 도난은 뭐예요, 도난? theft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도난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귀중품은요, should be kept in a car trunk,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돼야 해요. to prevent theft.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손으로 막 딱딱 소리냈더니 이런 것만 부러워하고 이거 안 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네, 이제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Grammar in Context. 이제 조금 호흡이 긴글 속에서 문법 사항을 알아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늘 그렇듯이 요 페이지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집중해서 봅시다. 자, A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우리말로 옮겨보래요. He, who, what, Sam 이런 거 처음 봐요. 아,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뭐뭐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He who permits himself. 오, 쌤, permit이 무슨 뜻이에요? permit이 허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ermit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면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는요, 나는 있잖아, 목적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구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 딱 뭐가 왔어요? to 부정사가 온 거예요. 해석은 똑같이 하면 되죠.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허용합니다. himself, 자기 스스로가 to tell a lie, 거짓말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근데 once니까 딱몇 번? 한 번. 그런 사람은요, finds it much easier. 많다, 쉽다. 에이, 비교급 앞에 much 뭐라 그랬어요? 훨씬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했었죠? 훨씬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와, 쌤, 이상해요. 제가 이거 배웠거든요. find,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인데, 왜 얘는 해석이 안 되나요? 얘뭐 같아요? 그치, 자리만 차지했어요. 무슨 목적어? 형식.

책상의 목적어. 그러면 진짜 뭐가 쉬워졌는지는 어디 나와 있어요? 에이, 여기 뒤에 나와 있다. 여기가 진짜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뭐가 훨씬 쉽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 to do it a second time. 그것을 두 번째 하는 거는 훨씬 쉽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그럼 여기서 질문. 두 번째 한다라고 했을 때 뭘 한다는 거예요? 뭘? 거짓말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많이 어려운 문장 맞아요. He who permits himself to tell a lie once. 자기 자신이 한 번 거짓말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준 사람은요. Finds it much easier. 훨씬 쉽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뭐가? To do it a second time. 거짓말을 두 번째 하는 것은 훨씬 쉽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항상 처음이 어렵고 떨리고 막 이런 거지 일단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점점 더 쉬워지고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초반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지금 목적격 보어로 쓰인 to 부정사, 목적어로 쓰인 to 부정사 확인했습니다. 2번 갑시다. Aigo, 길다.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어법상 알맞은 걸 찾아보랍니다. There is also evidence. 또한 증거가 있답니다. 오, 쌤. 일단 동사가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여기 비동사 있거든요. 그렇지. 그럼 to 부정사가 여기 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명사 뒤에서. 뭐긴 뭐예요? 꾸며주는 거지 뭐. 자, to 부정사구가 뒤에서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증거냐면 to indicate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런 증거가 또한 있대요. In particular, 특히나 이런 이야기인데 얘는 어쨌든 그냥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아, 지금 정신 사나운데 일단 그냥 지워버릴까? Quality time. Quality time이 어떤 거냐면 양질의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Quality가 명사 앞에 쓰이면요. 양질의 이런 뜻입니다. 쌤, 양질이 뭐예요? 양질이 뭐냐면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quality time은 이런 거죠. 온 가족이 같이 모였어요. 근데 나는 내 방에서 게임하고요. 아빠는 마루에서 TV 보시고요. 이게 quality time입니까? 우리 가족들의? 아니죠. 그냥 타임이죠. Quality time은 같이 모여서 맛있는 과일도 먹으면서 뭐 요즘 어떻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런 게 quality time이에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양적으로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질적으로도 좋아야죠. 그게 quality time입니다. 쌤, 근데요. 여기 뒤에 동사 나왔는데요. 그럼 얘는 뭔가요? 그럼 뭘까? 얘의 정체는? PP 과거분사. 과거분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지? 명사 꾸며준다 그랬죠. 해석은? 뭐뭐 된, 그죠? 그럼 spent with parents, 부모님과 함께 보내진 그 양질의 시간. 그 다음에 얘는 전치사네. 명사까지 묶어야지. 언제 동안에 보낸 시간이에요? During the teenage years, 10대의 기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그 양질의 시간. 와, 여기까지가 다 주어네. 그 다음에 allow는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요? 목적어가 보호하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했죠. 10대들이 to stay out of trouble. Stay out of trouble이라고 하면 곤경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adjust to society. 자, 이게 사회에 적응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질문. 누가 사회에 적응하는 거야? 누가? 10대가? 얘 목적어에 대한 거 아니에요? 목적 보호네요. 그렇지. 목적 보호면 allow의 목적 보호면요. to 부정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to 어디 갔어요? 얘랑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지금 이거 어렵죠? 이 문장이 왜 어려울까? 모르는 단어가 일단 너무 많고 구문을 하나하나 쪼개면서 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동으로 이 정보가 처리될 수 있을 만큼 더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해드릴게요. There is also evidence. 또한 이러한 증거가 있어요. To indicate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Quality time spent with parents during the teenage years. 10대 동안에 부모님과 함께 보낸 그 양질의 시간이요. Allows teens, 10대들로 하여금 to stay out of trouble,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고 and adjust to society, 사회에 적응하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아, 잘했다.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Specifically, 특히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time with both parents together has been proven. 와, 쌤, 얘가 동사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앞에 부분은 뭐예요? 주어네, 주어. 주어 역할은 누가 해요? 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해석은? 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To spend time, 시간을 보내는 것은 누구랑? With both parents, 양쪽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has been proven. 오, 얘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BPP예요. 어쨌든 수동입니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입증되었어요? To reduce the likelihood. Likelihood가 가능성이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라고 입증이 됐대요. 무슨 가능성이지? 전치사니까 끝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쌤,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사이에 껴들어간 얘는 뭔가요? 얘는 뭘까? 동명사를 누가 했는지.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렀지? 의미상의 주어. 얘 의미상의 주어예요. A teenager, 10대가요. Abusing drugs and alcohol. Abuse라고 하면 남용하는 거거든요. 약물과 알코올을 남용한 그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괜찮죠?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만 그냥 얘기했어요? 문제, 곤란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좀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누가 물어본 거지. 아니, 뭐 곤란한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10대가 처할 곤란한 상황이 뭐가 있나요? 아, 좀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벗어난 청소년들이요. 때로는 약물과 알코올과 이런 거를 남용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줄여준다고요. 앞에 문장보다 얘가 훨씬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뭘로 시작한 거예요? Specifically라는 말로 시작한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지만 엄청 어렵죠. 다시 할게요. To spend time with both parents together. 양쪽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has been proven. 다음과 같이 입증이 됐어요. 뭐 하는 걸로? To reduce the likelihood of a teenager abusing drugs and alcohol. 10대가 약물과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자꾸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데 많은 친구들이 얘기해보면 집 가서 그냥 방문 딱 닫고 한마디도 안 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특히 일주일에 거의 뭐 오셨어요랑 식사하세요랑 그 말 빼고 다른 얘기를 거의 안 한다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제 그러지 말고 조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대화의 문을 좀 열어보세요. 자, 이제 C번 갑니다.

0: 원하는 건지 목적어 자리고요.
1: 그렇지.
0: want는 야,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와 하는 애 아닙니까? 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to 붙여주면 돼요. 그쵸?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you must make your own opportunities.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As you go on. 자, 그래서 이때 as는요,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다. 그쵸? go on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go on, carry on, 계속 살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어요?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네가 만드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문장 아니니까 바로 2번 한번 넘겨볼게요. The man, 사람은요 이랬잖아요. 오, who, 얘 관계 대명사네. 그럼 우리 어떻게 했더라? 괄호 열고 꾸며주기. The man who waits for some seventh wave. 일곱 번째 물결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 그 다음에 toss him on dry land will find. 여기 지금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묶어드리는 부분이 동사일 리는 없다. 그쵸? 왜?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쌤? Seventh wave라고 하는 명사 뒤에 쓰였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 to 부정사를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 To toss him on dry land. Dry land가 메마른 땅, 육지 이런 거겠고 자, 그 사람을 갖다가 toss는 이렇게 탁 밀어서 던져 올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메마른 땅 위에 던져줄 일곱 번째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 아이고 어렵지만 to 부정사 쓴 건 잘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주어였고요. 그 사람은 will find, 알게 될 거예요. 뭘? The seventh wave, 일곱 번째 파도가 is a long time a coming. A coming이라고 하면 on the way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고 있다 이거죠. 근데 a long time이니까 오고는 있는데 어때요? 한참 지나서야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쌤 지금 뭔 얘기예요? 무슨 일곱 번째 파도는 뭐고 뭘 막 육지에 던져 올리는데 뭐가 오래 걸리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저한테 기대려고 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앞에 문장이랑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회는 네가 만드는 거야 그랬죠. 그러면 일곱 번째 파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파도가 밀어 닥쳐가지고 나를 좀 저기다가 올려줬으면 능동적인 태도입니까? 수동적인 태도입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죠. 파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파도가 오면 거기에 밀려서 난 올라가야지. 살다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타고 나는 성공해야지. 수동적인 태도예요. 그걸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man who waits for some seventh wave to toss him on dry land. 그를 메마른 땅에 던져 올려줄 일곱 번째 파도, 그런 행운의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will find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The seventh wave is a long time a coming. 그 일곱 번째 파도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아주 어려운 문장까지 했습니다. 와, 엄청 잘했어요. 힘든 건데.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오랫동안 괴롭혀주진 않을 거고 다음 시간에 숙제하기 편하라고 여기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요. 자, 이제 우리 챕터 하나 새로 넘어가서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동명사. 아, 투부정사도 어려웠는데. 아니야, 아니야. 동명사는 투부정사보다 훨씬 쉬워요. 동명사도 일단 누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지. 아, 어떻게? 야, 여기다 이렇게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됐어요. 자, 근데 얘는 직업이 뭐예요? 동사한테서 태어났고, 그 다음 직업은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명사의 역할이면 어떤 역할입니까? 에, 뭐 어떤 역할을 주목보 역할 하겠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페이지씩 할애해가지고 진짜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 일단 여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얘가 지금 동사한테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직업이 명사고 뭐고 간에 피는 물보다 항상 더 진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때요?

동사적인 성격이 많이 남아 있어요. 동사적 성격이 뭔데? 동사는 어떻지? 동사는 막 뒤에다가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취할 수 있죠. 명사는? 명사가 목적어 취했단 말 들어봤어요?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누가 꾸며주지? 부사가 꾸며주죠. 내가 가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쌤, 동명사잖아요. 명사.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니야, 아니야. 얘는 동명사잖아. 동사 딸이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얘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동사처럼. 자, 그 다음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이것도 투부정사 얘기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My brother enjoys watching TV. 자, 요런 문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오빠는 좋아합니다. TV 보는 것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동명사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My brother. 누가 TV를 봐요? My brother. 똑같죠? 문장의 주어랑 동명사 한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따로 써야 돼? 에이, 뭘 따로 써요. 똑같은데. 이런 경우엔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Gilbert is proud. Gilbert가 자랑스러웠어요. 뭐가? Of his son's acting like that. 자기의 아들이 그와 같이, 좋다, 그것 행동하다가 아니고 같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다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Gilbert.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와 같이 행동한 거, 동명사 한 건 누굽니까? 길버트의 아들인데요. 그치? 따로 있네? 따로 있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냥 앞에다가 갖다 써주면 돼요. 소유격 혹은 목적격의 형태로. 뭐라고? 소유격 혹은 목적격의 형태로. 예를 들면 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me 이렇게 써도 되고요. my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여기는 his son이니까 his son 이렇게 써도 되고요. his sons 이렇게 소유격으로 써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아, 잘 몰라. 다음 시간에 연습 많이 할게요. 일단 개념만. 자, 그 다음에 동명사도 동사처럼 뭐가 있대요? 완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having pp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오, having pp를 썼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to have pp 썼을 때 우리 뭐였지? 먼저 일어난 일이란 뜻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 보면 having read that book, 그 책을 읽은 게 먼저고요. Sally is proud. 그래서 자랑스러워 라는 감정은 나중에 따라온 거죠. 아, 요렇게 표시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동명사로 수동형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being pp 이렇게. 그러면 being treated라고 하면 이거는 취급을 한 겁니까? 취급을 당한 겁니까? 취급을 당한 거죠. 수동이니까 like a child, 아이처럼 취급을 받는 겁니다. 오케이. 수동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 얘는 왜 이래요? 일단 having pp를 썼다는 얘기는 뭐란 뜻이라 그랬지? 쌤, 먼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bpp를 썼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 그랬지? 쌤, 수동이란 뜻입니다. 그렇지. 그럼 한번 보세요. 막스라는 사람이요. 일단은 graduated, 졸업을 한 거랑 태어난 거랑 뭐가 먼저일까요? 태어난 게 먼저지.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알에서 깨어났어요? 아니면 어머니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나요? 어머니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죠. 그래서 영어적 개념에서는 태어나다가 수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Be born 이렇게. 아하, 그래서 지금 두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having, been, pp 이런 형태로 쓰인 겁니다.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동사는 부정형을 취할 수가 있죠.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완전 쉽죠. 그냥 동명사 앞에다가 남만 띡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not going on a trip. 그러면 여행을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이고 어렵다. 자, 여러분이 다음 시간 전에 하실 일은 요 내용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문제들만 가볍게 풀고 오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시 친절하게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자극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긍정 주문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 오늘은 좀 기네요. 꿈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난다. 자, 이 문구도 선생님이 고3 아이들한테 수능을 앞두고 친구들한테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봐라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직접 써준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한테 꿈을 포기하라고 여러분의 꿈은 끝났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권리는 없지요, 그치? 그러니까 내 꿈은 내가 소중하게 간직한 채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마음, 강한 의지로 끝까지 이뤄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특별하게 시작을 해봅니다. 자, 우리 그동안 틀리기 쉬운 유형편을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놨더라면 이제는 미니 테스트, 실전입니다. 실전 감각을 드디어 연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어요. 자, 구성은 이러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살펴볼 거고요. 실전 연습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적용해보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실전처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더라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처럼 여러분의 빙의가 된 채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실전 감각을 기르는데 조금 더 집중된 테스트 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써있는 문항번호는 익숙하시지요? 여러분이 학력평가, 모의평가 볼 때에 이 1번에서 7번에 해당하는 문항들 되겠습니다. 별표 표시된 문항은 특히나 어려운, 그렇죠. 변별력이 확보되는 유형들이니만큼 시간도 더 오래 걸렸을 것이고 어려움 느꼈을 겁니다. 특히나 더 실전 포인트 잡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 가볼 수 있겠죠. 그치? 일단 독해로 뇌를 뜨겁게 달구는 준비 단계인 18번 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미니 테스트에서는 1번에 해당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교재 150쪽으로 가서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요거는 어떻게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답을 찾는 구간 되겠습니다. 근거가 명확히 있을 텐데 지금 미리 테스트 만만치 않습니다. 목적임에도 엄청 쉽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근거는 있어요. 가볼게요. 자, 크럼프씨한테 어떠한 글을 썼습니다. I have reviewed 검토를 했습니다. 2월 9일자 편지를 검토를 했고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Your concerns. 우려죠. 우려. 귀하가 우려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뭔가 우려를 표시를 했었나 봅니다. 귀하의 훌륭한 논문은요.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Our journal. 우리의 학술지, 학회지에 기여를 했는데. And I'm sorry. 사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목적 드러날 것 같아요. 사과를 한답니다. We have not returned the favor. 호의에 보답하지 못한 거를 사과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하의 논문이 학회지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호의에 보답하지 못해서 사과를 하는구나. 대략적인 상황 정리 가겠습니다. 자, 논문이 기여를 했어요. 근데 그 호의에 보답하지 못해서 사과를 한답니다. 무슨 내용 더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보답하지 못했는가? 이 보답하지 못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협력을 한답니다. Public Relations Firm은 홍보 대행사예요. 홍보 대행사인데 이 홍보 대행사는 뭐 하냐면 하나나 두 개의 논문을 갖다가 매 호마다 선정을 한답니다. 홍보를 위해서 이러한 홍보 대행사랑 협력을 하는구나. 근데 unfortunately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치?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the press release, 보도 자료입니다. 귀하의 논문을 근거로 한 보도 자료가 did not clearly attribute,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attribute, A to B의 표현이 나오면서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A가 B에 있다고 보다. 뭐라고요? A가 B에 있다고 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귀하의 기관에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논문, 그 연구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지. 오케이. 요 문장, 단서 문장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몇몇 편집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했어요? 잘못 믿게끔 했습니다. 우리의 학술지가 그 연구를 수행하는 거라고 뭔가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이구나. 자, 보답의 구체적 내용 가겠습니다. 뭐 했어요? 논문에 출처를 명확하게 포기하지 않아서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나 봅니다. 좋습니다.
So you recognize the oversight. Oversight는 과실이에요. 과실을 인식을 하고요. Regret, 유감스럽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악에 있을지도 모르는 혼란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고 있는 거죠. 그치? 좋습니다. 자, 연구 결과는요. Should have been 뭡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clearly gratitude, 명확히 표기되었어야 돼. 그러니까 명확히 그 공로가 여러분의 기관에 갔어야만 했다고. 근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 이후로 이 문제를 갖다가 홍보 대행사랑 계속 다뤄왔습니다. 무엇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proper attribution, 이 단어도 한번 짚을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까 등장했었던 attribute A to B, 동사의 뜻을 잠깐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attribution은 어쨌든 적절하게 그 저작자를 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저작자를 표기하는 것을 갖다가 it's made moving forward, 앞으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잘 다루어오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Again, my apologies.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훌륭한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끝냈고 있습니다. 요거죠? 논문의 출처를 표기하지 못했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이 글을 썼겠습니다. 가볼게요. 1번, 프로젝트 공동 연구를 제안하려고 아니고요. 2번, 논문 게재 방식 변경 공지 아니고, 새로운 학회지 출간 홍보 의뢰도 아니고요. 잘못된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해 항의하려고 아닙니다. 5번인가요? 연구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사과하려고? 완전 5번입니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려운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표현은 지금 머릿속에 꽉 잡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신경 변화죠? 얘도 지금 듣기에서 독해로 넘어오는 구간에서 뇌를 독해 모드로 바꾸는 데 사용을 해야 하는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답을 찾아야 하는 구간 되겠습니다. The snowstorm covered everything. 눈보라가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아하, 그런 상황이구나. And she called. 그녀가 Max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아갔어요. He was gone. 그가 사라진 겁니다. 그가 키우는 어떤 반려동물이 되겠지요. 그치? 그가 사라진 겁니다. 그녀의 마음은 felt heavy, 무겁게 느껴졌고요. Her fingers, 그녀의 손가락은 tremble, 뭐 하는 거예요? 떨리는 거죠. 목줄 위에서 떨렸습니다. 자, 지금 뭐 나왔습니까? 신경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단서 등장했습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 그리고 느낌까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어땠다고요?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손가락이 떨렸다고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 거지? 눈보라가 불어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맥스라고 하는 등장인물이니까 맥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손가락은 떨립니다. 자, 마음은 무겁고 손가락은 떨리는 상황. 첫 번째 심경을 알 수 있는 단서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There were no sounds, no paw prints. 소리도 없었고요. Paw prints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발자국이니까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방이 온통 하얗어요. 눈으로 온 세상이 뒤덮인 상황이 되겠지요. 자, 그녀는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 terrible thought. 끔찍한 생각. 그렇지. 끔찍한 생각이 crap in이라고 하는 건 creep in의 과거형이잖아요. 살금살금 기어오는 거니까 슬금슬금 밀려 들어왔다고요. 어떤 생각? What if he's gone forever? 그러니까 정말 영원히 영영 사라진 거면 어떡하지란 끔찍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죠? It felt like she had already lost him forever. 이미 그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이 뭐 나옵니까? Then. 너무 중요한 전환 표현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심경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표현 나오면은 땡큐 하고 다음 단서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내용 전환되면서 she heard a bark far off 멀리서 a bark 짖는 소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Her heart jump. 그녀의 심장이 막 두근두근 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구나. She turned around. 그녀는 돌아봤습니다. Max was running to her through the snow. 눈을 헤치고 맥스가 그녀를 향해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치? 에마는요. 무릎을 꿇고 그녀의 팔을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맥스가 그녀의 팔로 점프해서 들어왔죠. She held him close. 아주 가까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뭐 하면서 her fear of losing him.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melted away. 녹아버렸어. 슬슬 사라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린 거죠.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안도의 눈물이겠습니다. 그쵸? 자, 그는 안전했어요.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입니다. 아, 다시 돌아왔어. 맥스가 다시 돌아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졌구나.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심경 변화 선택지에서 한번 골라보러 갈 거예요. 자, 1번 초조했다가 두려워졌습니까? 아니고요. 2번 worried, 걱정했다가 relieved, 안도했습니다. 답 바로 2번이죠. 3번 짜증났다가 후회하는 거 아니고요. 의심했다가 놀란 것도 아니고요. 낙담했다가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심경 변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어휘가 10개죠.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몰라서 긴가민가 헷갈리면 얼마나 시간 아깝습니까? 몰랐던 심경어휘 있으면 지금 당장 머릿속에 넣고 가기. 아셨죠? 좋습니다. 2번까지 가볍게. 자, 그다음 3번 필자의 주장입니다. 얘 또한 가벼운 문제에 속하는 편입니다. 근데 막 엄청나게 쉽고 직접적인 단서가 빡빡빡 드러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후반부의 단서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후반부에 주목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So there's perception.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인식이 있냐면 there's a distinct language of science research. 과학과 연구에 뭔가 독특한 언어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특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유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언어? 과학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의 언어는 어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요? 봤더니 형식적이고 딱딱하면서 일상 언어와는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일단 쭉쭉 한번 넘겨볼게요. 자, because, 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생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기분을 느끼게끔 합니까? uncertain. 확신하지 못하는 거니까 막막한 거죠. 뭐에 대해서? 시작하기 위해 단어들을 조합하는 것이 너무 막막하다.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응?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끔 만든다고요? 자, 앞부분은 가볍게 넘깁니다. 왜? 뒤에 바로 뭐가 등장해요? fortunately. 다행히도가 등장하죠. 그치? 여기로 포커스가 이동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줘야 하는 구간인 거지. 좋습니다. Fortunately, 다행히도. 자, 다행히도. 글쓴이가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시작합니다. The perception of scientific writing. 과학적 글쓰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 인식입니까? Steep. 딱딱하고요. Formal. 형식적이면서 difficult media, 뭔가 어려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한 인식은 무엇이다? illusion, 착각이다. 요게 포인트지, 그치? 다시. 과학적 글쓰기를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어려운 방식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착각이랍니다. 자, 얘들아, 착각이야. 그럼 무슨 내용을 찾아줘야 되겠습니까? 착각 말고. 그렇다면 진짜 사실은 무엇인지 얘를 찾아야 필자의 주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과학적 글쓰기를 뭐라고 인식하는 거?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착각하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은 perpetuated, 영속된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사실 때문에 영속이 되냐면은 쉽다는 거예요. unearth는 발견하는 거죠. 어떤 사례를 발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례? 딱딱하고 형식적이면서 어려운 그 사례. 과학 학술지에서의 그러한 사례를 발견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어느 정도 지속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Not surprisingly, 물론 당연히 이러한 사례는 보통 어디에 존재하냐면 articles, 논문 속에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읽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딱딱하고 형식적이면서 어려운 거, 예시를 발견하는 거는 쉬워요라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뒤에 뭐가 등장하지요? But이라고 해서 뒤집는 표현, 요거 잡으셔야지요, 그치? But,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The basic language of science, 과학의 기본적인 언어는 It's simple, clear English, 간단하고 명확한 영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과학의 기본 언어는 단순하고 명확한 영어라고요. 괜찮죠? 정리하고 가셔야지요. 자, 착각입니다. 이거 착각이고요. 과학의 기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한 영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자, certainly, 물론, many things, 많은 것들입니다. 과학적 글쓰기에서 논의되는 많은 것들은 얘가 주어 동사 되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요. 때로는 복잡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unfamiliar, 생소한, 익숙하지 않은 용어, 그리고 표현들을 포함하고는 있다고요. 그치? 자, 일단 또 어떠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까? 물론, 과학적 글쓰기에서 논의되는 많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생소한 용어이자 표현일 수 있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그리고요, in view of, 무언가를 고려하면 이란 뜻이거든요. 요구사항입니다. 과학적 글쓰기에서 뭐 해야 하는 precise, 정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you must, 여러분은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용어 표현 어떤 것이지요? 생소한 용어와 표현을 갖다가 사용은 해야 할 거라고. 과학적 글쓰기는 정확해야 하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후회는 할 거라고, 그치? 좋습니다. 근데 뒤에 또 뭐가 나와요? 벗으로 나오면서 이 표현 주목합시다. should까지, 그치? 그러나, 그러나. The words that explain this.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말들, 즉 생소한 용어와 표현을 설명하는 말들은 should be, 뭐 해야 합니까? As simple as you can make them.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simple, 단순해야 됩니다. 요거지, 그치? 아, 이것을 설명하는 말만큼은 단순해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 아니겠어요? 역시나 후반부에 글쓴이의 주장이 밀집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치? 자, 기본 언어는 단순하고 명확한 영어입니다. 자, 근데 과학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생소한 용어, 표현, 이런 거 사용해야 할 거예요. 그럼에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자? 단순하게 설명해줌으로써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더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광합성이라고 하는 생소한 용어를 써기는 써야 돼, 그치? 하지만 이걸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식물이 뭐 하는 거죠?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자신의 먹이와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요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면서 선택지에서 답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왔습니다. 과학 논문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아니지요. 2번. 과학 논문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더해야 된다? 탈락입니다. 3번. 과학적 글쓰기 잘하려면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서 서술해야 한다 아니고요. 4번. 과학자는 과학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번이죠. 과학적 글쓰기에서는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하더라도 설명하는 말은 단순해야 한다. 단순해야 된다. 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비교적 빠른 호흡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서 찾아온 거는 이 문항들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른 호흡으로 단서 잡는 거를 위주로 넘어왔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할 그 유형들에 대한 접근 시작합니다. 우리 틀리기 쉬운 유형 편에서 여러 번 연습했던 유형이기도 해요. 그쵸? 함축 의미 추론으로 시작합니다. 자, 발문 읽지 말고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하되 주제를 찾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쵸? 가볼게요. 자, plants, 식물은요? have life histories. 이게 뭡니까? 일대기. 일대기가 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과정 아니겠어요? 식물 얘기로 시작합니다. 식물은 일대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가 쭉 나왔는데 안 중요하죠? 빠르게 읽으세요. 자, 식물들은요, 뭐합니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잎을 내고, 잎을 떨어뜨리고요, 씨앗을 맺고, 씨앗을 퍼뜨리고, 결국에는 죽는답니다. 식물의 삶의 과정은 이러하구나. 자, 뒷문장이 중요합니다. Like plants, 식물처럼. 비교합니다. 누구? 동물들은요, transform food라고 해서 먹이를 전환하는 거죠. 먹이를 전환하는 겁니다. 에너지로 바꾸는 거겠지, 그치? 자, 그리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죽습니다. 역시나 식물처럼 동물들도 일대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과정이 있구나. 요말 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뒤에 뭐 나와요?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나 구분되는 내용을 언급을 해주겠지, 그치? 자, 그러나 동물들은요, 이 표현 주목합니다. be marked off from이라고 해서 뭐뭐와 구분되다,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식물과 구분된답니다. 뭐로 인해 구분이 되냐면, their powers of sense, 어떤 감각의 힘, 감각 능력이지요, 그치? 감각 능력 때문에 동물은 식물과 구분이 된다고요. 심지어 가장 원시적인 동물조차도 촉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자, 동물들의 일대기는요. 자, differ from 또 나왔습니다. 다르답니다. 달라요. 식물들의 일대기와 다르답니다. 어떠한 점에서 다르냐면, 부분적으로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이죠. 즉, 동물들의 일대기, 삶의 과정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responses to what they sense. 그들이 감지하는 것에 대한 반응. 왜?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지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삶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식물도 일대기를 가지고 있고 동물도 일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둘이 일치하는 점이었지요, 그치? 근데 벗으로 뒤집으면서 그러나 구분되는 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동물은 식물과 다르게 뭘 가지고 있어요?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감지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빛을 향해 움직인다. 위험한 것을 감지하면 피한다. 먹이를 향해 접근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분되는구나. 좋습니다. 자, moreover. 게다가. 요거지, 얘들아. 자, 지금 지문을 끝까지 읽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 유형편에서 많이 연습했습니다. 적용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뻗어나가요. moreover. 게다가. 쭉쭉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정보를 더해줘야죠. 그래야 주제가 완성되지요. 자, 게다가, why the responses of the lower animals? 자, 동물은 동물인데, the lower animals라고 하면서 하등 동물 등장합니다. 그치? 자, 다시 뭐인 반면에, 하등 동물들의 반응입니다. 이 감지한 것에 대한 반응, 예를 들어서 조개류나 벌레 같은 하등 동물의 반응은요, are rigidly fixed,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는 반면, some of those of higher animals, 이 고등 동물들의 반응을 보여준답니다. 그들이 뭐할수 있다고요? Be aware of others as possible. 다른 것들도 가능한 것으로 be aware of, 인식할 수 있다고. 즉, 다른 가능성도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답니다. 자, 또 뻗어나가야죠. 그치? 내용이 이렇게 또 뻗어나갈 거예요. 하등 동물. 고등 동물로 뻗어나가면서 얘네도 구분되는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등 동물의 반응은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는 반면, 고등 동물들의 반응은 뭘 보여주죠? 다른 것들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답니다. 괜찮죠? 그치? 자, 다시. 감지한 것에 대한 반응이 고정되어 있어요. 반면, 고등 동물은 다른 가능성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요. 스티븐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자, 얘는 누군가 봤더니 짧은 꼬리 원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짧은 꼬리 원숭이의 사례가 등장할 겁니다. 아마도 고등 동물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원숭이는 뭐 했어요? 발견했습니다. How to separate wheat from sand? 미를 모래와 구분하는, 즉, 모래로부터 밀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갖다가 발견했는데, 모함으로써 던진 겁니다. 그 밀알과 모래알이 합쳐진 그몇 줌을 갖다가 바다에 던짐으로써 발견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러한 원숭이는요, discern, 뭐한 겁니까? 알아낸 거죠. A possibility, 가능성을 갖다가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능성? 다른 가능성이에요. 뭐와는 다른 가능성이지요? Trying to pick the wheat from the sand, grain by grain. 그러니까 이 밀알과 모래알을 갖다가 grain by grain은 하나하나 골라내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즉 다른 가능성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치? 우리 아까 정리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 짧은 꼬리 원숭이의 사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밑줄이에요. And every dog lover, 모든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has his tales to tell,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dog, 개는 무엇의 예시로 나온 거겠습니까? 고등 동물이죠. 자, 그럼 결국 이 고등 동물이 뭘할수 있다를 갖다가 채워주면 되는 거겠습니까? 요거지요. 다른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요거 찾아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쵸? 가봅시다. 자, 1번 왔습니다. 개는요, 명령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뭐할 때? 일관적인 방식으로 훈련받을 때. 훈련받으면 명령을 따른다. 이런 얘기 아니었죠. 그치? 자, 2번 갈게요. 동물에 관한 이야기는 흔히 반영합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지금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3번 갈게요. 동물은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Instinctive behaviors. 본능적인 행동에 의존을 한답니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탈락이에요. 4번. 자, 사람들은 형성합니다. 정서적인 유대감을 반려동물과 형성을 한답니다. 공유되는 경험을 통해. 지금 유대감 형성 얘기도 아니었고 5번인가 본데요. Higher animals. 그렇지. 고등 동물 얘기해줘야지요. 고등 동물은요, act upon은 뭐뭐에 따라 행동하다는 뜻이니까 뭐에 따라서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그들이 감지한 것을 바탕으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 능력을 가지고 다른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렁이는 벽을 만났을 때 벽을 피해서 삑 하고 돌아가면 끝. 근데 이 강아지는 닫힌 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멍멍 하고 짖거나 막 이렇게 발로 문을 긁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많이 쳐다보죠. 열어달라고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갖다가 막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강아지와 같은 고등동물이다. 이러한 예시였습니다. 괜찮죠? 자, 5번으로 다시 한번 골라주시고요. 자, 이제 이어서 5번 갑니다. 글의 요지 되겠어요? 자, 얘도 지문이 긴 편이었습니다. 글의 요지라고 해서 만만하지는 않아요.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21번에서 24번까지의 구간이 점점 더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고3 아이들이랑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나누는데 선생님 저 요즘 주제, 제목, 아니 요지까지 엄청 틀려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초반분에 잡고 가야지만 나중에 내가 뭐 봉투 모의고사 돌릴 때 아니면 학력평가, 모의평가 볼 때 이 부분에서 어긋나는 바람에 확 당황을 한다든지 뒷문제까지 영향을 받는 그런 경험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잡으셔야 돼요. 요지 또한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지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끝까지 읽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했던 지문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끝까지 읽기의 중요성입니다. 자, 가볼게요. Unlike Vegas. 라스베이거스와는 달리, 달리, 으흠,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What happens in the university? 대학에서 일어난 일은 doesn't stay in the university. 대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이게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명한 홍보표와 같은 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What happens in Vegas?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일은? Stays in Vegas, 라스베이거스에만 머무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탈 행동을 하더라도 흔적 없이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로 즐길 수 있어. 이런 홍보 표어인데 지금 그러한 표어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대학은 다르다르겠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치? 아, 대학에서 일어난 일은 대학에 머무르지 않구나. 외부로 퍼져나가는구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대학은요. 문화적 중심지고요. 연구기관이고요. And House of Education, 교육의 전당입니다. 대학은 이런 장소예요. 자, 대학의 문화는요. Leaks out into, 굉장히 중요한 표현. 무슨 표현이에요? 새어 나가는 거죠. 다시. 대학의 문화는 새어 나갑니다. The broader culture, 더 넓은 문화로 새어 나갑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 대학에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라고 첫 문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구나. 좋습니다. 이 문장 잡으셔야 돼요. 대학의 문화는 더 넓은 문화로 새어 나갑니다. 거의 뭐에 의해서? 거의 뭐와 같은 것에 의해서?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삼투 현상입니다. 이거는 화학적인 현상이죠. 어떤 것을 빗대어 표현할 때 쓰냐면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얘기하고자 할때이 삼투 현상이 나오고는 한답니다. 즉, 이 대학의 문화가 더 넓은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학의 문화는요. 더 넓은 문화로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삼투 현상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가볼게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요, gravitate라고 해서 우리 gravity가 중력이잖아요. 중력처럼 끌리는 겁니다. 아, 많은 사람들은 끌린답니다. 대학의 행사, 공연, 대회 프로그램에 끌려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구나. 아하. 즉, 더 넓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 문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답니다. 이 정도의 내용도 괜찮죠? 사실은 같은 흐름의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universities 대학은요. are among 뭐 중에 하나입니까? the best 최선의 그리고 ideally 이상적으로는 the least biased 가장 편향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편향되지 않은 지식 생산의 중심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대학은 굉장히 훌륭한 기관이 에오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ideally라고 해서 이상적으로란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가장 적게 편향된 기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그러하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깔고 가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치? 그러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랍니다. 다른 연구기관이에요. 뭐랑 연결된 기업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싱크탱크라고 해서 정책연구소입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두뇌 집단을 가리키는 건데요. 어쨌든 어떠합니까?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는 집단들이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할 것이고 특정 정치적 이념 쪽에 치우쳐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관들에 비해서 대학은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편향되지 않은 기관이야를 갖다가 보여주고는 있다고요. 좋습니다. As a society, 사회로서, 즉 사회의 일원으로서, we turn to 뭐합니까? turn to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죠. 우리는 대학에 의지를 한답니다. 알아내는 것에 도움을 받고자, 즉 어떤 진술, 어떤 생각, 어떤 가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데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글쎄 사람들은, 사회의 구성원들은 대학 문화에 의존을 한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학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대학들은요. 그런 다음에 트랜스미션 전달하는 거죠. 뭐랑 뭐를 전달합니까? 정보와 지적인 문화를 학생들한테 전달을 한답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these institutions, 이러한 기관, 즉 대학은요, produce, 만들어냅니다. 즉 배출을 해낸답니다. 교육적이면서 문화적인 엘리트를 갖다가 배출을 해놓는데, 글쎄, 이 엘리트는 뭐할 거냐면은 나중에 go into the professions, 전문직으로 진출할 거고요, head industries, 어떤 산업을 갖다가 이끌 거고요, establish charities. 자선단체를 설립할 수 있을 거고요. 미디어를 생산하든지 아니면 공공정책을 형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열된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그럼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기관인 거니까, 사회에 엄청 영향 끼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도 계속
같은 흐름의 이야기 보여주고 있다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이 지문은 끝까지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다.

끝까지 읽기의 중요성 계속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요겁니다. 얘까지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문장인데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얘까지 담아내야지만 완벽한 요지, 주제가 완성이 될 거라고요. 가볼게요. Done right. 적절히 운영된다면, 즉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universities, 대학은 invaluable, 매우 유용합니다. 다시, 대학이 뭐 해야지만 제대로 운영되어야지만 유용할 수 있다고요. 그치? 그러면 done wrong, 잘못 운영된다면, 즉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은 대학은 수단이 될 겁니다. 어떤 수단? harmful cultural indoctrination, 해로운 문화적 세뇌의 수단이 될 겁니다. Without equal, 이건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동등한 것 없이란 뜻이니까 비할 데 없이 해로운 문화적 세뇌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 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제대로 운영되어야만 된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굉장히 해로운 문화적 세뇌의 수단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요거까지 결론을 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운영되지 않으면 굉장히 해로운 문화적 세뇌의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핫한 뭐 AI 윤리. 누가 연구하겠습니까? 대학의 교수님들, 대학에 있는 연구소. 거기에서 AI 윤리를 막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겠지요. 그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업이 자신의 AI를 만들 때 설계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것이고, 심지어는 정부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럼 결국 사람들 전반의 생활도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답 한번 골라보러 갈게요. 1번. 대학 문화는 다른 사회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중립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합니까? 아니죠. 2번이요.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는 주로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 아니고요. 3번. 대학은 학문적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학술적 담론을 형성한다. 지금 학문. 학술, 여기에 국한된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4번, 인재들이 사회의 주요 직업군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대학 내 직업 교육이 중요하다 아니었어요. 그쵸? 5번 갈게요. 대학은 사회 전반에 지식과 문화를 전파함으로, 이게 앞부분의 얘기였죠. 대학은 사회 전반에 지식과 문화를 전파함으로 잘못 기능하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해로운 문화적 세뇌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요 내용까지 끝까지 읽기의 중요성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짧다고 또 좋은 거는 아니랍니다. 이 짧은 지문 속에서 글쓴이가 어떤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가. 핵심을 잡아내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짧은 지문에서 우리가 파악한 핵심을 갖다가 어떻게 주제로 표현하는가? 즉, 이 주제화가 되는 과정. 여기에서 엄청난 압축이 일어나거든요. 그 과정까지 한번 느껴보시면 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Philosophy, 철학은,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소재죠. 근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철학은요. Doesn't just seek knowledge? 뭐 하지 않습니까? 단지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학은 뭐 하려 합니까? 얘가 중요한 거네, 그치? 철학은 단지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려 합니까? 뭐를 찾아내려 합니까? The meaning and relevance of the knowledge. 그 지식의 의미와 관련성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즉, 그 지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고 왜 중요한가?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정리합니다. 철학은 지식의 의미와 관련성을 찾아내고자 발견하고자 한답니다. 괜찮죠? 뭐에 관한 글? 철학에 관한 글. 철학은 단지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지식의 의미, 관련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괜찮습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문장도요. 철학은 six, 추구합니다. Seek, 추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

앞으로 뭘 추구하는 건지 이 내용이 구체화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린 사실 주제 찾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구체화의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뭔가 새로운 솔깃한 이야기가 있는가를 빠르게 캐치하는 정도로 넘어가 주시는 게 전략이지요. 자, 다시. 철학은 추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뿐만 아니라 예도 추구를 하는구나. 자, 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세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해도 추구를 하냐면 Why things are the way they are. 왜 사물들이 현재 그대로의 모습인가? 이것도 알아내려고 하고요. What difference it makes.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how we can know.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알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아니, 직역을 하긴 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싶습니다. 그치? 우리가 무엇인지, 세상은 무엇인지, 왜 사물은 현재 그대로의 모습인지, 그것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무엇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 쉽게 말해서 지식의 의미와 관련성을 추구하는구나. 이것만 잘 잡으셨으면 괜찮다고요. 그치? 넘어가 봅시다. 자, 이어서 philosophy, 철학은요. It's the mother of all other fields of knowledge. 모든 다른 지식 분야의 어머니입니다. 아하, 철학은 지식의 의미와 관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야.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되는 거죠. 자, 내용 뻗어 나갑니다. 철학은요, 모든 다른 지식 분야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예시가 나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예시가 등장합니다. 뭐 했다고요? 철학이 예를 들어서 과학의 바로 그 개념을 갖다가 확립했다고요. 그래서 철학이 과학의 어머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라고요. 좋습니다. 플러스 내용 뻗어 나갑니다. 철학은 다른 모든 지식 분야의 어머니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치? 좋습니다. 과학의 예시 다시 살펴보러 갈게요. 철학은요, 과학의 바로 그 아이디어, 개념을 갖다가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The questions that science cannot answer. 과학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본다고요. 예를 들어서, how science works.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What its limitations are. 과학의 한계는 무엇인지. 즉,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철학.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지식 분야의 어머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구나. 요 정도, 그치? 다시.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갖다가 물어보는 것이 철학이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막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어쨌든 우린 주제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어서 예시 또 나오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또 어떤 학문의 어머니다라고 할수 있는지. The same holds true for psychology. 이 표현 짚을까요? The same holds true for.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심리학. 심리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용돼요. 아, 철학이 심리학의 어머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구나. 자, 심리학은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About how the mind works. 이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요. But, 그러나, stop short of라고 하는 것은 딱 거기 까지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디 앞에서 멈추는지, 딱 어디 앞에서 멈추는지, asking what a mind is. 그렇다면 이 정신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 그거는 심리학이 할수 없는 겁니다. 다시, stop short of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즉,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고, 그 직전까지만 갈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바로 어디 앞에서 멈춰버립니까? 어디까지는 갈수 없어요. Asking what a mind is. 정신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는 건또 무엇의 역할? 철학의 역할이겠지, 그치? Okay, here, 여기에서. Psychology, 심리학은요, must return to
돌아가야만 합니다. The most fundamental questions,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 이것은요, 여전히 어느 영역 안에 있는 것이에요? Philosophy, 철학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결국 요거네. 결국 철학은요, 심리학, 아니면 아까 나왔던 과학이 답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학문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치? 다시. 다른 모든 지식 분야가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 학문, 그 질문의 답을 추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 질문의 초반부에 잠깐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 엄청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주제화를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는 마치 제목 유형처럼 엄청난 압축이 일어날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Limitations, 한계랍니다. 정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 연구의 한계. 지금 심리학 연구가 주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죠. 주인공은 누구예요? 철학이에요. 2번 갈게요. 주요 차이점이다라고 합니다. 철학과 현대 심리학의 주된 차이점? 절대 아니고. 3번 갈게요. Practical applications, 실용적인 응용되겠습니다. 현대 삶에 있어서 과학적 발견의 응용. 이것도 절대 아니지. 4번 갈게요. 중요성이랍니다. 과학 연구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 아, 이것도 절대 아니야. 5번 가볼까요? The fundamental role of philosophy, 철학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지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철학의 근본적인 역할. 이 엄청난 내용을 갖다가 5번처럼 주제화를 했구나. 이 과정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들아. 아까 과학은 답할 수 없는데 철학은 계속 질문을 던진다. 어떤 것이 있을까? 과학은 이런 질문. 뭐,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과학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치? 근데 철학은 어떤 질문? 과학은 답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 동안에 나는 과연 똑같은 나라고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심리학에 있어서도 심리학은 어떤 질문 정도만 던질 수가 있냐면은,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뭐요 정도는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심리학에 답할 수 없는 질문. 예를 들어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왜 나쁜 걸까?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쵸? 그 정도로 이해를 도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제목 유형으로 넘어오셔서요. 자, 요거는 지문이 길기는 길었습니다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예시에 해당하는 덩어리였기 때문에, 우리의 미션은 제목 찾기잖아요? 강약 조절하면서 시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Immersive Theater. 이게 뭡니까? 바로 줬어요. 그쵸? 몰입형 연극이라고 해서 이게 지문의 소재가 됩니다. 자, 몰입형 연극은요, dates back to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A call and response, 부름과 응답의 방식을 가지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배우는요, 외칩니다. 무언가를 외쳐요. 그리고 관객이 대답하기를 기다립니다. 즉, 배우가 부르고 관객이 응답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몰입형 연극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뭐, 요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뭐에 관한 글? 몰입형 연극입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부르고요. 관객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요. 배우가 이제 관객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왕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관객이 아니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런 게 몰입형 연극이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 몰입형 연극은 is also known as 또한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site specific 장소 특정형 아니면 participatory theater 참여형 연극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냐면 관객을 온갖 종류의 장소로 데려가는 형태인 겁니다.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관객을 여러 장소로 데리고 간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장소 특정형이라고 해서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연극이 되는 겁니다. 뭐 호텔이 될 수도 있고요. 창고나 폐 건물일 수도 있고 길거리가 될수 있는데 그 공간에 관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참여하는 그러한 식의 연극이 되는 거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몰입형 연극은 뭐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고요? 장소 특정형.

시각 조절을 통해서 빠르게 읽어 내려가야 돼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뭔가 새로운 정보가 또 있지 않은가? 예시를 통해서 던져주고자 하는 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보통 그 예시의 중후반부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 내려가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가볼게요. 이것은 장소 특정형으로 retelling, 개작한 것입니다. 자, 맥베스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죠. 이것을 장소 특정형으로 개작한 것이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audience members, 관객들은요, enter, 들어가서 receive a mask, 가면을 받습니다. 가면을 써요. 자, 그리고 데려가십니다. into an elevator, 엘리베이터에 타는 거죠. 거기에 태워져서 let out on, 어디에 내려지냐면, one of the multiple floors within the performance space, 그 공연 장소 내에 있는 다양한 층들 중 하나에 내려지는 겁니다. 자. 지금 요 공간이 예를 들어서 호텔로 막 개조한 공간이다라고 해봅시다. 호텔에 여러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객이 내려지는 겁니다. 뭐 호텔의 로비층에 내려질 수도 있고, 호텔의 객실층에 내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무도회장층에 내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런 식으로 다양한 층들 중 하나에 내려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The location is designed as a hotel. 아, 여기 등장하네요. 이 장소는 호텔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becomes a character 하나의 등장인물이 된답니다. In and of itself 그 자체로 이 공간은 하나의 등장인물이 된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Once they arrive on their floor, 그 관객들이 그들의 층에 도착을 하면은 the audience is free to 자유롭게 뭘할수 있냐면 돌아다니거나 and explore 탐색할 수 있습니다. Wherever they please, 그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탐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지금 장소 특정형 몰입형 연극에서 관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 지금 막 새로운 정보다. 이것을 반드시 잡아가지고 제목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든것 같아요. 그쵸? 우리 예시의 중후반부에 주목하자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눈 크게 뜨고 살피러 한번 가봅시다. 자, 볼게요. Performers appear.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은요, are encouraged to follow them. 그 배우들을 따라가도록 권장이 됩니다. 권장이 되지만, it remains up to its audience member. 이것은 전적으로 각 관객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하. If they do that or not. 관객이 배우를 따라가든지 말든지는 전적으로 관객한테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장소 특정형 연극입니다. 관객이 참여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연극을 보는 건데, 지금 다양한 층들 중 하나에 내려질 거야. 그리고 배우가 등장했을 때그 배우를 따라갈지 말지는 관객이 정할 수 있어. 이제 조금 슬슬슬슬 내용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글쓴이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쵸? 가볼게요. The entire story,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요, plays out, 전개됩니다. 전개가 되는데, simultaneously, 중요한 표현이네요. 동시에, across multiple floors, 다양한 층에서 전개가 된답니다. 요거 얘들아. 또 내용이 한층 더 쌓였어, 그치?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동시에 다양한 층을 걸쳐서 전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aking impossible, impossible. 무게 있는 단어의 등장이지요, 그치? 불가능하게 만든답니다. 뭐 하는 거를? See every moment of the play in one go. In one go? 한꺼번에. 아하. 한꺼번에 그 연극의 모든 장면, 순간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요거죠, 그치? 관객들은 뭘할수 없어요? 한꺼번에 그 연극의 모든 장면을 갖다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체 이야기는 동시에 여러 층에 걸쳐서 전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겁니다. 내용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다시. 관객은 모든 장면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어서 갑니다. Therefore, 따라서 또 중요한 내용 쌓입니다. 따라서 every audience member's experience, 모든 관객의 경험 is unique. 뭐합니까? Unique,
고유합니다. 이것이요. 모든 관객의 경험은 고유해지겠구나. 자, 무엇을 가지고? Infinite possibilities, 무한한 가능성이지요. 그 경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요?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층에 내려서 배우를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단 말이지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모든 관객의 경험은 고유합니다. 자, 이 뒷내용까지 잡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잘 잡으셨으면 이제 선택지 분석 갈까요? 자, 1번 했습니다. Importance of complex storytelling for audience engagement. 관객의 참여를 위한 복잡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복잡한 스토리텔링 탈락이죠? 2번 갈게요. Value of classics. 고전의 가치입니다. 연극 공연을 통해 재해석되는 고전의 가치? 탈락이에요. 자, 3번 갈게요. Immersive audience engagement strategies through social media. 소셜미디어가 뭐야? 소셜미디어를 통한 몰입형 관객 참여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완전 탈락이죠. 그치? 자, 4번 갑니다. Immersive theater. 몰입형 연극입니다. The science behind sound design in concert hall. 자, 사운드 디자인에서 탈락이죠. 그치? 콘서트 홀에서 음향 설계 이면의 과학. 아닙니다. 그쵸? 자, 5번 갈게요. Crafting your own narrative.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창작하기. 자신의 이야기를 창작하기 뭔가 고유한 경험, unique이랑 직결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작하기. Audience engagement immersive theater. 몰입형 연극에서. 이거 당연히 등장해야지요. 몰입형 연극에서 audience engagement. 관객의 참여. 몰입형 연극에서 관객이 참여를 해요. 그쵸? 근데 모든 관객이 모든 장면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다 보니까 그 관객들의 경험은 고유한 것이 됩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5번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예시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시에 어느 부분에라도, 특히 중후반부에는 글쓴이가 추가적으로 던져주고 싶어 하는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까 뭐 Sleep No More라고 하는 예시가 등장했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뭐 호텔로 설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호텔 객실도 있고 호텔 로비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무도회장도 있고 심지어 숲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객이 만약 숲이 있는 층에 내려져가지고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선 마녀가 막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무도회장에 내려진 관객은 딱 내리자마자 음악이 시작되고 배우들이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모든 관객이 그 연극에 참여하는 경험, 거기에서 만들어진 경험은 고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지문이었네요. 그쵸? 좋습니다. 자, 34강. 우리 미니 테스트의 시작을 한번 끊어봤습니다. 할 만하십니까? 문제 잘 풀어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오늘의 긍정 주문 기억하시죠? 꿈. 누구도 여러분한테 포기해라. 꿈 끝났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 끝까지 꿈을 잘 간직해보자라는 이야기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내가 찾은 포인트와 새롭게 배운 어휘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인트를 직접적으로 정리해준 건 아니지만 말로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치? 여러분이 찾은 여러분만의 포인트를 또 정리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미니 테스트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질문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제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정답의 근거 비교하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살아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살아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읽기 텍스트는 지금 3급에서 한 6급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에서 제시가 되는데요. 6급 정도의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주 접하지 않는 아주 생소한 주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읽기에 대해서 읽기 텍스트를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소재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읽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그 소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앞뒤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추측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문장들이 있을 때 그 문장들을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글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찾는 연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을 주로 다루어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지문, 2문항에 대한 연습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출 유형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그 문장을 보시면 전자레인지는 짧은 시간에 음식을 따뜻하게 하거나 익힐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럼 빈칸이 어디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겠죠? 빈칸은 따라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힌트로 삶을 수 있을 것 같은 따라서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라고 하는 표현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그것을 더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접근을 하시면 문제, 지문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알루미늄 호일이나 금속 성분이 있는 그릇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가 음식 속에 물 분자를 흔들어 열을 내는데 금속이 이 마이크로파를 반사시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있기 때문이다 또 뭐예요 여러분? 이유에 대해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그릇을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든 그런 그릇들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불이 날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뒤에서 더 주제문에 가까운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그릇의 뚜껑을 닫아야 한다. 자, 그릇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쇠로 된 그릇을 사용해야 한다. 그릇에 물을 잘 닫고 넣어야 한다.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릇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뚜껑을 닫아야 하고 쇠로 된 그릇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예 여러분 어때요? 불이 나니까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물을 잘 닫고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릇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라는 말로 다시 한번 전자레인지 사용 주의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그릇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지문을 읽고 두 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듣기 시험에서도 하나의 지문을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했었는데요. 듣기와 읽기가 좀 다른 것은 듣기는 두번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수 있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한번 듣고 두 개의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읽기는 듣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읽기는 부담을 덜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만 듣기도 그렇고 읽기도 그렇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이 문제의 유형,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접근하시는 것,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문이 꽤 길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헉! 갑자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빈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빈칸의 앞뒤 문장을 먼저 좀 읽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8세기 후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의 큰 변화를 겪었다. 자, 여러분 지금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었는데 무엇으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수공업의 생산 방식에서 여러분, 수공업이 뭔가요? 손으로 만드는 것이죠. 아주 옛날에는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손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기도 했지요. 그랬을 때 수공업 생산 방식에서 새로운 기계와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무엇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또 어떤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음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에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힌트가 되는 표현들 체크하고 또 기존에는 그죠? 그리고 이로 인해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아, 이앞 문장과 뒤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산업 구조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적 아닌
인류 문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

문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짓는 내용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과거 수공업의 생산 방식에서 새로운 기계와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무엇이 뭐 변화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시대에 이루어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이나 사회 구조까지 바꿔 놓았고, 수공업자나 농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노동과 생산을 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가,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나옵니다. 공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값비싼 물건을 매매했기 때문에, 그다음 공장 생산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기존의 방식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정치 제도가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이다 라는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실 산업의 구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손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공장이 생기면서, 그죠? 새로운 변화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공장 생산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공장에는 이런 기계,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문제를 보시면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유형입니다. 읽기 유형에서도 이렇게 주제를 선택하는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 유형은 12 유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 부분 혹은 중간 부분 혹은 끝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보다는 첫 문장이나 끝부분에서 보통 주제문이 나오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사실 앞에서 서로 그 앞에 나오는 힌트가 되는 이런 표현들을 동그라미 치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뒤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처럼이라고 해서 앞에서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의 큰 변화를 겪었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산업구조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이 산업

이후에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갖게 되었다? 아니죠. 산업혁명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실 이 내용도 아니지요. 오히려 인류 문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산업혁명으로 기계화된 공장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연결시켜 볼수 있겠지만, 주제문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4번. 산업혁명은 새로운 삶의 형태와 사회 구조를 가져왔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삶의 형태,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 출근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 그리고 사회 구조. 예를 들면, 이런 공장이 위치한 도시로 인구가 몰려서 생활 기반이 발전하거나 혹은 정치 체계도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제로는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유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문제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등을 돌리는, 등을 떠미는 가슴을 울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관용 표현을 찾는 문제들이 꼭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 일부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실력보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화제, 그러니까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주목을 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이에 대해, 그죠? 그리고 이로 인해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음악 전문가들은 참가자의 음악적 재능보다 사연, 그러니까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강조되면서 프로그램의 본래 의미가 흐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대중들이 음악의 본질보다는,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실력이 더 좋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경연대에서는. 그런데 이야기에만,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등을 돌리는, 등을 떠미는, 가슴을 울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했을 때 가슴을 울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거뭐 감동받으면 눈물도 나고 그죠? 뭔가 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슴이 울리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의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라는 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죠, 전혀. 어떤 놀라거나 그리고 뭔가 기대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지만 이것과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되는 그런 사회 고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독거 노인의 증가, 혼자서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빈칸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들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정부와 복지기관이 함께 정부와 복지기관이 함께 뭐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정서적 안정을 돕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발을 빼고, 손을 떼고, 발목을 잡고, 손을 맞잡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다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정부와 복지기관이 함께 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 손을 맞잡고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쓰게 됩니다.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를 할때 손을 맞잡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발을 빼다, 손을 떼고, 발목을 잡고. 발목을 잡고는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할때 발목을 딱 잡는 것은 뭔가를 더 못하게 하는 형태들이 되지요. 뭔가 방해하는 느낌. 그리고 발을 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서 그 일을 그만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발을 빼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손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을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했을 때 손을 떼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부담과 경쟁으로 인해서 놀이나 휴식, 또 예체능 활동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공부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빈칸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묶여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공부만 하는 현상을 두고 교육 전문가들은 공부가 아닌 모든 일에 무엇을 빈칸을 자, 담을 쌓으면 열을 올리면 고개를 숙이면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표현 중에 어느 것을 넣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까지만 같이 읽어 볼게요. 청소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적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쉬지 않고 활동이 적으면 몸에 피로가 쌓여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담을 쌓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일에 관심을 끊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면 담을 쌓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을 올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일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질 때 열을 올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무언가 사과를 해야 하는, 미안함을 전달해야 되는 의미일 때 고개를 숙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미로 고개를 숙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무언가를 들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부 외에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표현들로 담을 쌓다라는 표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문이나 벽에 복주머니, 까치, 호랑이 그림 등 다양한 전통 장식을 걸어두는 풍습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복주머니. 제가 여러분들이 복주머니를 혹시 아실까, 모르실까 싶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아마 명절과 관련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러한 그 복주머니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복주머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행운과 재물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뭐돈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설날이나 특별한 날에 문에 걸어두었고요. 벽에 걸어두기도 했고요. 까치와 호랑이가 함께 있는 그림은 집을 지켜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장식품들은 단순한 인테리어나 미적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예술적인 감각. 앞서 미적 목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장식 문화의 변화, 이런 이야기들은 위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자, 여러분, 인생의 희망과 안녕,
이라고 하는 거, 뭔가 건강하고 무사히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 행운

돈과 재물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에서 좀 비롯된다. 집을 지켜주는 의미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희망과 안녕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어느 나라나 우체통이 거의 빨간색이지만 원래는 우체통의 색깔이 다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결국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체통이 빨간색으로 통일, 같아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같아졌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약 200년 전 서양에서는 초록색으로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노란색과 파란색 우체통을 볼수 있었어요. 그러나 뒤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지요? 먼지가 많이 쌓이거나 해가 져서 어둡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서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언제든지 눈에 띄도록,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체통이 빨간색으로 통일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하는 이 유형 11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다양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자, 지금 1쯤은 1문항, 1쯤은 2문항이 섞여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쯤은 2문항에 해당되는 주제를 찾는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6급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6급 수준에 나와 있는 문제들, 긴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들을 살펴보는 것을 미리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연습한 또이 부분, 관용 표현의 의미를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학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관용 표현들, 가슴을 울리다, 귀뚱으로 듣다, 눈 감아주다,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전략 부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오늘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을 울리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앞서서 기출 유형 문제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깊게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뭔가 감동을 받았을 때, 나 지금 가슴을 울렸어 라는 표현들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가슴을 울리다라고 하는 거, 뭐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책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꾸며주는 역할들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귀등으로 듣다. 여러분 어때요? 원래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은 귀로 듣는 것인데, 등으로 듣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귀의 등이라고 하는 잘 듣지 않고 잘 들었지만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눈 감아주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지만 그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해줄 때,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못 봤어 라는 것처럼 눈을 감아주다라는 그 뜻에 살려서 눈 감아주다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맞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손을 맞잡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도 같이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할 때 손을 맞잡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머리를 맞댈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의논할 때에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다, 손을 맞잡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같이 협력할 때 손을 맞잡다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좀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 외에도 여러분 우리 전략에 아주 상세히 자주 출제가 되었던
그 관용 표현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읽기 텍스트 혹은 또 시험을 봤던 학생

0: 사람들은 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관용 표현들은 사실상 그 단어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의미를 생각해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용 표현에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에도, 대화를 할 때에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잘 알아듣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용 표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빈칸에 맞는 말들을 찾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부사어들, 자주 사용하는 부사어들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엔 전략으로서 하나의 관용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문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읽기 시험에는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문제를 푸는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유형은 유형 12, 첫 번째 시간인 중심 내용 고르기입니다. 자, 이 유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급에서 6급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 출제가 되고요. 20번, 25번에서 27번, 35번에서 38번, 그리고 45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 20번과 45번은 1지문, 2문항, 그러니까 한 지문을 읽고 문제를 두 개 푸는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문, 논설문, 기사문 같은 것들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주제 문장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 20번과 이 35번, 38번, 45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글의 주제를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이고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학습하려고 하는 이 25번에서 27번에 해당하는 내용, 신문 기사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9번에서 20번에 해당하는 1지문, 2문항

문장의 복합 유형에서는 조금 쉬운 주제문을 찾는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문 기사의 제목과 그리고 조금 쉬운 수준에서 한 3급 정도에 되는 수준에서 주제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출 유형 학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 유형 학습에서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미어캣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요. 이 내용은 이 읽기 텍스트는 미어캣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어캣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고 뭐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긴 동물입니다. 네, 이 미어캣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미어캣은 아프리카 사막에 살고 있고요.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굴에서 사는 미어캣은 낮에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오는데 독수리나 뱀 같은 천적 때문에 여러분, 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먹히는 동물, 잡아먹는 동물이 있는데요. 사실 독수리나 뱀은 미어캣을 잡아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미어캣의 천적이라고 하면 독수리나 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적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 이런 접속사들이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그 뒤에,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두 마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살피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소리를 질러 무리에게 알린다. 위험이 사라지면 다른 미어캣이 그 자리를 대신 맡는다. 여러분, 비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작고 약한 동물이지만 누가 미어캣이? 미어캣은 돌아가며 망을 보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서로 지키며 살아남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첫 번째에 나오는 이 문장과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보통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주제문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미어캣은 위험한 사막에서 서로 보호하며 생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벌써 정답이 우리가 나왔지요. 1번, 이 위험한 사막에서 서로를 지키며 살아남는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보호하면서 살아남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제문의 중심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중간에 어떤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강조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방식들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는요, 신문 기사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야구 경기장 수익에만 치중해 관중 안전은 뒷전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런 제목들은 굉장히 짧은 단어들로 그 핵심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제목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의성어, 의태어들로 제목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수익에만 치중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수익이라는 말은 이익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이익입니다. 여러분, 이익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실 텐데요. 이익에만 치중하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다. 그러니까 수익에만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관중 안전은 뒷전. 여러분, 뒷전이라는 말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나중에 차례나 위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야구 경기장에서
수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야구 경기장에 온 관중들의 안전은 별로 중요한 그 다음 순서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는 여러분 야구 경기장이 수익은 중요시하고 관중의 안전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제목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볼 텐데요. 기습 폭설에 차량 엉금엉금 퇴근길 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습 폭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기습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차량이 엉금엉금, 눈이 많이 갑자기 내려서 차량이 엉금엉금,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퇴근길 정체, 퇴근하는 그 길에 차가 많이 서 있어서 조금 천천히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폭설로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퇴근이 늦어졌다? 아니죠. 흔 눈에 차량 사고가 잇따르면서 퇴근하던 사람들이 곤란을 겪었다? 아닙니다. 자, 3번. 갑자기 많이 쏟아진 눈으로 차들이 천천히 운행하면서 퇴근길이 막혔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단어, 모르는 것들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기습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습 폭설, 이런 날씨와 관련해서 이런 기습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요.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엉금엉금, 요런 의상어, 의태어와 관련된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리를 메모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앞에서 유형들을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어릴 때 외국에서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익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뭐가 나오나요? 접속사. 그래서라고 나오죠?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일찍부터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학길에 등을 떠민다. 그러니까 유학길로 뭐 학생이 가고 싶지 않더라도 자녀가 가고 싶지 않더라도 가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나오겠죠. 유학 생활 중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거나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 자, 여러분, 따라서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이로 인해 따라서라는 표현들이 나오면 그 뒤에 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좀더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조기 유학을 결정할 때는 아이의 성향과 적응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그럴 때 조기 유학을 갈 때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4번 조기 유학은 장점이 있지만 아이에 따라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아이의 성향과 적응 능력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자동 번역기의 정확성도 향상되었다. 여러분, 따라서 나오고 있죠? 여행, 사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 번역기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문맥이나 분위기를 오해한 경우가 있어서 완벽한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다시 내용이 달라지고 있지요.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 중이므로 자동 번역기의 사용 범위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전망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동 번역기를 활용하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여러분 어때요? 자동 번역기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여행, 사업, 연구,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 번역기가 활용되고 있고 또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사용 범위 또한 확대되고
10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우리가 빠르게 1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참고하곤 한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그러나라고 하는, 그죠?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 혹시 살펴봐야겠지요? 다수의 선택만 따라갈 경우,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보시면 손님이 많은 식당이 맛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처럼,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좀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앞에 문장과 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내용의 중심 생각은 2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과거에 비해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문화가 일반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 음식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여러분, 이 배달하는 서비스로 인해서 생긴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환경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 비닐 때문에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오토바이의 증가로 대기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달 서비스의 편리함만을 생각하며 무분별하게 이용하기보다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배달 문화를 적절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마지막 문장을 끝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 내용을 찾는다면 음식 배달 서비스의 문제점을 알고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음식 배달 서비스의 문제가 뭐였죠? 아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했고, 또 배달 오토바이 증가 때문에 대기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배달 문화를 적절히 받아들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답은 1번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사 제목입니다. 자, 세계 곳곳 대형 산불, 원인은 기온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압축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러 나라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1번 선택지 어떠신가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이런 기사 제목에서는 핵심 단어들로만 제목을 뽑기 때문에 그 단어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들어가는 뭐 문법이라든지, 그리고 조사, 뭐 표현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그 내용을 하나의 뭐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온이 상승됐다. 사실 기온이 상승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온난화라고도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김지은 콘서트, 네, 오만석 광속매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를 한 가수가 이 오만석이라고 하는, 사실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좌석을 우리가 석이라는 표현으로 쓴 건데요. 자, 광속매진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빠르게 자리가 다 예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속매진, 빠르게 다 자리를

채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표가 매진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수 김지은의 콘서트 표가 5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여러분, 아니죠. 자, 가수 김지은의 콘서트 표 5만 장이 빠르게 다 팔렸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광속 매진, 광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빠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우리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은요. 정부의 새 복지 정책, 독거 노인 생활 안정화 효과 톡톡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목 역시 여러분 보시면요. 자, 정부의 새 복지 정책. 사실 새 복지 정책과 관련된 단어들은 읽기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독거 노인과 관련해서도 이런 소재들이 읽기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톡톡히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요. 톡톡히는 재산이나 살림살이가 실속 있고 넉넉하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만 보시고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새 복지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복지 정책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독거 노인의,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 안정 효과가, 여러분 어때요? 넉넉히?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 좀 효과적인, 이 정책으로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고 우리가 선택지에서 내용과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독거 노인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 아니죠. 두 번째, 독거 노인들은 정부가 시행한 지원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안정 효과가 톡톡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정부의 독거 노인 지원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고 있지 않다. 이것도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 정부가 시행한 복지 정책이 독거 노인의 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러분, 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안정 효과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정답은 4번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래시장 불황.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껑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황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손님도 별로 없고 재래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불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불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사는 쇼핑몰 매출은 껑충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껑충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의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이긴 다리로 좀 힘있게 껑충 이러한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한 번에 쭉 높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껑충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신문 기사에 나오는 껑충이라는 표현은 뭔가 많아지다, 뭔가 높아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쇼핑몰 매출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은 매출이 감소했다? 아니지요. 일부만 맞죠. 이 재래시장의 불황, 재래시장은 매출이 아마 감소했을 것이고 불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은 매출은 올라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2번 경기 불황 속에서도 재래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유지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3번 재래시장의 매출은 증

3대비에 여러분 반대되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리고 4번. 재래시장의 경기는 좋지 않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크게 올라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신문 기사의 제목과 가장 잘 설명이 된 것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유형 12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유형에서는 설명문, 그리고 논설문, 기사문을 보면서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연습을 해본 것은 설명문이나 기사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문제들은 1지문 1문항과 1지문 2문항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연습한 기사 제목,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좀잘 설명한 것을 찾는 것은 25번부터 27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좀더 쉬운 수준으로 주제의 문장들을 살펴, 중심 내용을 살펴봤던 것은 19번에서 20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사 제목에 자주 등장하는 의성어, 의태어, 비유 표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정리해 두시고 그것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신문 기사에도 자주 나오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말하는 와중에서도 이런 비유 표현들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른다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만점 전략에 대한 완성 전략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읽기 완성 전략에서는 동동, 뭐 안절부절, 엉금엉금, 조마조마 이러한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표현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간판이라든지 기지개를 켜다, 몸살을 앓다와 같은 비유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은 이 단어에서 의미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더 다른 비유적인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를 좀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는 비유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이 완성 전략에 몇 가지의 이 비유 표현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런 간판과 관련된 표현, 여러분 보통 우리 간판은 식당, 그죠? 식당에 가면 거기 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표할 만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제목에서는 이렇게 S사 간판 아나운서 K라고 한다면 그 K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S 회사를 대표할 만한 아나운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 관객, 관중, 인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공연장이나 혹은 야구 경기장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구름 관객, 관중, 인파 이런 구름자를 붙여서 쓰는 의미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고요. 실제 뭐 제27회 논산 딸기 축제 구름 인파라고 했다면 이 축제에 사람들이 아주 많은 모습을 비유해서 이렇게 구름 인파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지개를 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시작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잠을 자고 나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순히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나 현상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신문 기사에서 봄, 이사철, 부동산 시장, 기지개라고 한다면 이 봄철에, 이사철에 이제 뭐 부동산을 좀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몸살.

알다라는 표현도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떤 일로 고통을 겪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도 걸리고, 뭐, 으슬으슬 춥고, 이럴 때, 몸살이 있었어요. 몸살을 앓았어요.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어떤 일을 고통을 겪었을 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 앓는 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립공원을 뭔가 사람처럼 이야기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좀 보면은요, 여러분 빨간불 적신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왠지 우리가 신호등에서 빨간불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위험을 알리는 조짐을 비유하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대표팀 2연패, 본선 진출 빨간불, 뭔가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 좀 위험하다, 적신호이다라는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디지털 시대 눈 건강 적신호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눈 건강이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비유적인 현상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유형 12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적인 표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계속해서 현재 완료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곧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I have seen the Mona Lisa in person. 제가 정말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자자 여기에 먼저 쓰인 현재 완료형만 살펴보자면 have seen 이 부분이구나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죠. 참고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재 완료형 공부하면서 현재 완료형에는 총 네 가지의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오늘 참고로 그 용법 두 가지를 더 공부할 텐데 오늘 강의까지 모두 들으신 후에 이 문장이 네 가지 용법 중에 무엇으로 써 쓰여진 것인지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습인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 중요합니다. 왜? 예, 기억할 게 좀 많거든요. 자자 해서 현재 완료에 대한 생김새와 특징 한 번만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have 또는 has가 쓰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딱 붙어주면 현재 완료형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have와 has는 이런 식으로 apostrophe와 함께 줄여서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읽다가 이런 친구 만나면 그리고 그 뒤에 과거 분사가 나오면 아, 이거 현재 완료형이네 라고 이렇게 알아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얘는 또 뭐래? 아,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 현재 완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을 쓴다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과거 시제,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의 어떤 그 역할들이 조금 더 쉽게 머릿속에 구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현재 완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보다 보면 그냥 과거 시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것과 비슷할 때가 있다는 건데 분명히 그 역할의 차이가 있으니까 비록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비슷하더라도 또는 아예 같더라도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형의 해석이 아 그래도 진짜 이 문장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같은 건 아니라는 점 잊지 않아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완료형의 나머지 두 개 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결과적 용법입니다. 참고로 뭐 결과적 용법 이 용법의 이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뉘앙스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 용법이라는 거 결국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걸 이제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 일의 결과가 어떤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결과적 용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험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내가 뭔가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런 거를 또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를 갖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그것을 경험적 용법으로서 현재 완료를 사용했구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각각의 용법들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 개만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 바로 이거예요. forget. 뜻 알고 있죠? 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동사는요, travel입니다. 뜻은 여행하다 정도가 되는데 자, 이 두 개의 동사 가지고 예문들을 만들 텐데 먼저 과거 시제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 만들면서 그 차이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이렇게 적혀 있죠? I forgot my password. 해석해 보자면 나는 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가 쓰였죠.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과거에 네가 까먹었는데 지금은? 이라고 질문을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뭐 비밀번호를 찾았는지 새로 만들었는지 뭐 전혀 아무런 정보가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현재 완료로 살짝 바꿔주면 그래서 I've forgotten my password 라고 말하면 비록 우리말 해석은 과거 시제일 때랑 크게 차이가 없지만
나는 내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라고 물어보면 아 지금도 몰라. 과거에 내가 그 까먹었던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까먹었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제 비밀번호를 몰라요 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결과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예문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문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Nick traveled overseas. 닉이 여행했다는 거죠. Overseas, 해외로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뭐 닉은 해외여행했어요 정도의 뜻으로서 자 이거는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단순하게 묘사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여행했네.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완료로 살짝 바꿔주면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Nick has traveled overseas.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경험을 조금 살렸다 봐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닉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과거 묘사, 지금 여기서는 경험을 묘사했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구나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두 가지 용법 함께 살펴봤어요. 그럼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헬렌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 헬렌으로 시작하면 되겠고 자 여기 찾았어요 라는 거 저 그냥 과거 시제 써서 found 하지 않고 현재 완료 써서 has found 라고 할 거예요. 왜? 직장을 찾았고 지금도 그 직장을 다녀요 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과거의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has found 현재 완료형이 맞겠죠. 그렇죠? 해서 Helen has found a new job. 이렇게 이 문장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len has found a new job.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리는 몇몇의 유명 인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느낌 오세요? 뭐뭐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말하고자 하면은 현재 완료가 딱인 거예요. 자, 주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Lori. 발음이 어렵죠? Lori. 자, 그리고 만난 적이 있답니다. 현재 완료니까 has met. Lori has met.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누굴 만난 거예요? 적어주면 되죠. A few celebrities. 라고 문장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Lori has met a few celebrities.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까지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have seen the Mona Lisa in person.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모나리자를 직접 in person 본 적이 있습니다. Have seen.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따져보자면 현재 완료형의 경험적 용법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재 완료형의 네 가지 용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완료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 요런 뉘앙스들을 현재 완료가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것 한번 살펴보는 것이, 현재 완료가 그래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니, 현재 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용법들, 그리고 뭐 특징들,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랜마인세드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are you? Today we will continue to work on our blood flow, okay? Be excited.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혈액순환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혈액순환 개선으로 갈 거고요. 일단 가기 전에 우리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가겠습니다. Let's go!
0: I should have listened when people told me I shouldn't get my hopes too high. What do you mean? The new burger place was so disappointing. If there's a burger that disappoints you, it must be pretty bad.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disappointing 그리고 disappointed 둘의 차이점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disappointing 먼저 보고 갈게요. I should have listened 이름 다 좀 들었어야 됐는데
0: when people told me I shouldn't get my hopes too high 이러죠. 맨날 기대를 높이 하는 것,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들 그 얘기 좀 들을 걸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이러죠.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랬더니 the new burger place was so disappointing. The new burger place. 새로운 버거 음식점이 있나 봐요. 그게 너무 실망스럽대요. Disappointing 하면은 실망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t's so disappointing. 정말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친구가 if there's a burger that disappoints you, it must be pretty bad. 그러죠. 아, 만약에 버거가 너를 실망시킬 정도였다면 정말 정말 안 좋은 거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거를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배웠습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disappointed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대화 보여주세요.
2: Did you take a look at my portfolio? Yes, and I hate to say this, but I was

0: little disappointed. Mia, you've been looking at your daughter's drawings. Oh gosh, how did they end up here?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Did you take a look? 한 번 봤나요?
0: Did you take a look at my portfolio?
1: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볼 기회가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yes, 네, 봤죠.

I think I feel my heart racing a little bit. That was the point of the workout. So that's perfect, right? 심장이 조금 뛰는 게 느껴져요. 그게 사실 오늘 한 운동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었거든요. 이 혈액순환 아주 잘 되는 자세니까 재밌게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어 표현, 우리 disappointing 그리고 disappointed 차이점 공부해 봤어요. disappointing 하면 무언가가 실망스러운 거지만 disappointed 하면은 내가 실망했다. 약간 boring 하고 bored 개념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Bye. Have the best day ever. Okay? Bye.

0: welcome back to Basement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야기 안에 맨 마지막 부분쯤에 도달했을 때 무엇은 성공을 하고 무엇은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끝까지 길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She makes a decision in the worsening weather condition.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진정한 친구를 사귄 것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 대자연의 만남은 실패를 했다라는 부분 캐치하셨겠죠? 자, 놓치신 부분들이 있다면 잠시 후에 저랑 함께 훑어보겠습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making a true friend. 이건 성공한 거죠. 진실한 친구를 만드는 것, 뭐 사귀는 것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산이 준 더 큰 선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자,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2.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네, 여러분 귀에 쏙쏙 캐치됐죠? Good job.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남미의 대자연을 만나는 것에는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진실한 친구를 만드는 것, 즉 사귀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내용이었죠? 네.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이것은요, 산이 준

0: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지금 보신 문장들이 되겠는데요. 자, 들었을 때 놓친 부분, 안 들리는데요? 라는 부분 있죠, 여러분?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막 보면서 어디쯤에 안 들렸는지, 왜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She makes a decision in the worsening weather condition.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making a true friend. 자, 이때 기능어는 어죠. 나머지 세 개의 단어는 모두 음절이 있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강사가 있는 내용어들입니다. making. 그리고 어는 부정관사 기능어인지라 약하게 소리 나서 making과 연결되면 making a. true가 아니라 t 사운드와 r 사운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이런 소리로 발음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true가 아니라 true. friend는 아시죠? 앞글자 F 발음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술 살짝 긁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Making a true friend. 강세는 making true friend에 있다는 거 아시죠? 따라해보세요. Go listening. One. Making a true friend. 네. Go listening. Two. Making a true friend. Friend가 아니라 friend. 이렇게 하셔야 돼요. Google Listening 3. Making a true friend.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한번 더.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s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자, 이때 눈으로 볼때 기능어들은 a, by the, 그리고 내용어들은 greater present given mountain이 되겠죠. 자, 그때 flap 현상에 의해서 greater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greater.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T 사운드 약해져서 greater, present. 첫 번째 에이 부분에 강세 정확하게 주시고, 깊은 할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V 사운드인지라 살짝 긁어주셔야 되겠죠. given by the mountain. Mountain. 이때도 역시 T 사운드는 약하게 발음이 돼서 은 사운드, T 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에 T 사운드가 잘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mountain. 틀리진 않지만 원어민의 입에서 자주 등장하는, 들리게 되는 소리는 mountain라고 들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네, Google Listening 2.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하실만하죠? Okay, getting better. Google Listening 3.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One more time.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go listening. 1.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2.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She blank in the blank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0: 들어갈 말들은 make a decision, 결정을 하다, 뭐 결심하다 이런 의미인데,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In the blank입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들은요, worsening weather condition이라고 해서 점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악화되고 있는, 악화된 날씨 조건에 결정합니다. 뭘 결정을 할까요? 내용이 이어지죠. fail, 그리면서 fail th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blank 했는데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Mother Nature. 이게 바로 대자연을 뜻하죠. 남미의 대자연을 만나는 것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진실한 친구를 사귀는 것에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Okay, move on. 자, 계속 이어서 보죠. This may be a greater something given by the mountain.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뭐일지도 모르다. 더큰 무엇일지도 모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present인데요. 명사인 present. 선물이란 뜻인데, 이 명사는 똑같은 철자로 present라는 다른 발음과 억양, 그리고 강세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 동사로 쓰여서 수여하다, 증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산이 준더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전체 이야기 한번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She makes a decision in the worsening weather condition.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다 캐치하실 수 있겠죠? 아니 된다면 네, 다시 반복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ake versus roast. Bake versus roa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ake 그리고 roast입니다. 네, 음식 만들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요. 둘 다 뭔가 오븐에서 구우는 건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bake 정리해 드릴게요. bake, 오븐에 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름절입니다. 이거는 bake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깔끔하게 bake, bake. Good. 그리고 마지막에 모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베이크가 아니에요. 마지막 소리가 크 발음해야 돼요. Bake. Bak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살펴볼게요. Bake라는 단어는 주로 빵, 케이크, 과자를 오븐에 구울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Okay, we use the word bake when we are cooking bread, cakes, cookies in the oven, okay? 그리고 불에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간접적으로 구울 때 bak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꼭 빵, 케이크, 과자 아니라도 뭔가 좀 완전한 그런 불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오븐에 구울 때 주로 b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We use the word bake when we're cooking something in the oven. And usually the oven is not like direct fire, right? It's indirect heat. And yeah, it doesn't have to be cookies and cakes and bread. It can be other foods as well. But generally when you cook something in the oven, we say bake.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et's bake some cookies. I baked her a cake.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베이크, 오븐에 굽다. Bake.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 쿠키를 굽도록 하자. 자, 우리 뭐뭐 하자 할 때는 let's로 시작하죠. Let's bake some cookies. Yay! Let's bake some cookies.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븐에 뭐 굽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쿠키예요. 그래서 이런 쿠키, 과자, 빵 종류는 무조건 bake 단어 쓰면 됩니다. Let's bake some cookies.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그녀에게 케이크를 구워줬어. I baked her a cake. 여기서는 bake를 과거 형태로 I baked her a cake. 여기서도 케이크가 나왔죠? 그래서 bake. 그리고 이 케이크는 어디서 구운 거예요? 오븐에 구웠겠죠? 그래서 bake.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우리는 초콜릿 컵케이크를 구웠어. 너무 맛있겠네요. We baked chocolate cupcakes.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e baked chocolate cupcakes.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네, bake는 이해하셨죠? 다음은 roast로 넘어갈게요. Okay, roast. 일단은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roas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아마 bake는 더 흔히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roast 같은 경우는 이 R 발음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혀가 천장을 닿으면 그 순간에 L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닿으면 안 돼요. roast, okay?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꼬부리면서 roast, roast, okay? 그리고 이거는 짧은 모음이 아니고 살짝 긴 모음입니다. 그래서 roast가 아니고 roast. 제 입모양 보이시죠? roast,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roast 같은 경우는 고기, 채소를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roast 단어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roast when we are cooking something in an oven or on a fire, when it's usually meat or vegetables, okay? 그리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로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울 때 roas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Okay, so we use the word roast when we are cooking something in the oven that is above 200 degrees Celsius. So we are cooking it on very high hea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e roasted some chicken. I love roasted vegetables. I'm roasting some fish. Roast, 오븐 또는 불에 굽다. Roast.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닭고기를 좀 구웠어. We roasted some chicken. Okay? 물론 we baked some chicken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는 느낌이 뭔가 고온으로 뜨겁게 뭔가 구우는 거죠.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Okay? 그리고 이거는 오븐 아니고 뭔가 불 위에도 어떤 바베큐에서도 구우는 것도 roas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구운 채소를 좋아해. I love roasted vegetables. I love roasted vegetables. 네, 식당에 가시면 이 roasted vegetables가 나올 때는 뭔가 약간 좀 검정스러운 게 막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 센 불로 이거를 구운 거라서 그래서 roasted vegetables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Roasted. 이미 구운 거잖아요. 그래서 I love roasted vegetables.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생선을 좀 굽고 있어. 근데 뭔가 고온으로 구우는 거예요. I'm roasting some fish.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I'm roasting some fish. I'm roasting some fish. Great work, everyone.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bake. 그냥 오븐에 뭐를 구울 때, 네, 일반적으로 오븐에 구울 때 bak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쿠키나 케이크나 뭐빵 등등 이런 거를 bake라는 단어를 쓰고요. roast 같은 경우는 좀더 고온으로 센 불에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사용합니다. bake 그리고 roas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Let's bake some cookies. Let's bake some cookies. Let's bake some cookies.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Great work, everyone! 너무 잘하셨어요. Al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and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우리 허리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주제를 허리 통증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제 통증을 이야기할 때 pain이란 단어를 잘 써가지고 문장에 넣는 연습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해야겠죠. 궁극적으로 이제 운동과 올바른 자세로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통증이 있을 땐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료를 받다라는 얘기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정형외과를 가다라는 말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정형외과 오늘 그 단어 하나만 제대로 외웁시다. treatment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죠? treatment. 치료죠. 치료. 자, 치료를 내가 받는 거니까 get treatment 혹은요 receive treatment 두 가지 다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하나로 통일하세요.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자, 전치사 잘 보시는데 for가 나오는데요. Get treatment for 다음에는 병이나 증상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병이나 증상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Get treatment for 병명 혹은 증상 증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back pain 자체는 증상이죠. 허리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get treatment for 소유격 주고 누구누구의 통증이니까 one's back pain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0: 네, 좋아요. 자, 그다음 이제 병원에 가다. 이건 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hospital이라고 하는데 동네 병원은 또 클리닉이라고 해요. 근데 병원 가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go see a doctor 요겁니다. 그쵸? 이게 뭐 동네 의원이든 큰 병원이든 어쨌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 중간에는 물론 and가 생략된 콜로케이션입니다. 그죠? go and see a doctor인데 요거 and를 빼버리고 go see a doctor 이렇게 그냥 관용구처럼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양쪽의 강세. Go see a doctor. 들어볼게요.
1: Go see a doctor. Go see a doctor.
0: Oh, my back is stiff. I need to go see a doctor. 요렇게. You should go see a doctor. 너저 병원 좀 가봐. 그럴 때 쓰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만 외울게요. Orthopedist. 자, 제 발음 잘 들어보세요. Orthopedist. 힘을 얻어주세요. Pedist. 정형외과 전문의란 뜻입니다. 전문의를 부르는 용어예요. 근데 이분한테 간다고 그래요. Go to an orthopedist. I went to an orthopedist.

0: 그래서 그럼 뭐예요? 정형외과에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외과 그냥 일반 의원이 될 수도 있겠고 뭐큰 병원에 정형외과를 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영어로 go to an orthopedist. Go to an orthopedist. 어디 어디로 갔다 의미로 to를 붙여서 요거 들어볼게요.
1: Go to an orthopedist. Go to an orthopedist.
0: 그렇죠. 자, orthopedist. 자, 이 단어가 됐으면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나 허리 통증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아까 그 문장 그냥 그대로 넣어볼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아, 나 허리 아파가지고 좀 치료받아야 될것 같아. 그럼 아까 get treatment 넣어가지고 need to만 붙이면 되죠.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자, for 연결 잘하세요. 나 허리 통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좀 받아야 될것 같아.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힘을 살짝 노란색에 주시고 들어보세요.
1: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0: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형외과나 이런 일반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뭐 척추지압사라고 해서 이렇게 지압을 받고 이렇게 교정받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면 한의원은요, 뭐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의 표현은 요겁니다. Oriental Medicine Doctor. Medicine 자체가 약이란 뜻도 있는데 의학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죠? 동양의학. 그래서 Oriental Medicine Clinic까지 붙이면 한의원입니다. 요거. 그래서 Oriental Medicine Doctor라고 하면 한의사를 주로 그렇게 말하고요. 자, 어쨌든 요렇게 알아두시면 무난하니까 요거 읽어볼게요. Oriental Medicine Clinic. 강세 여기다 주시고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면서 따라해보세요.
1: Oriental Medicine Clinic. Oriental Medicine Clinic.
0: 한의원에 가셨으면 I actually went to an Oriental Medicine Clini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가서 뭐 침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부항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자, 그럼 어쨌든 침을 맞는다는 얘기는 요 단어는 좀 알아둘게요. Acupuncture는 그래도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Acupuncture. 요게 침이고요. 침술이죠. 요걸 받는 거니까 get acupuncture. Get acupuncture. 요거 읽는 법. 자,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Get acupuncture. Get acupuncture.
0: 맞아요. 자, 이러면 아무래도 통증 완화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완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쉬운 동사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동사를 골라봤습니다. Ease. Ease the pain. Ease the pain. 요 너가 들어간 이유는 뭔가 앞에서 이제 통증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통증 완화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뭔가 나왔다는 의미로 너를 붙여가지고 ease the pain. 요거 앞에다가 help을 붙여볼게요. help. 그 다음에 곧장 동사 원형 나오면 돼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help가 약간 뒤에 원래 이제 help to ease the pain. to가 원래 들어가 되는데 to 없이 쓰는 게 현대 영어에서 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요렇게 갑니다. 들어볼게요.
1: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0: 자, 침을 맞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죠? Get acupuncture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묶으면 돼요. 요거를 동명사로 잡아볼까요? 침을 맞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Getting 해야 되죠? 동명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can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can과 could가 이런 경우는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둘 다 가능성이에요. 이런 경우는 can이, could가 can의 과거형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그냥 비슷한 조동사예요. getting acupuncture could ease the pain 해도 되고 getting acupuncture can ease the pain 해가지고 여러분이 can을 넣어도 could 넣어도 되는데 help까지 넣어서 해보세요. 그럼 동사 3개가 연달아 나오는 겁니다. could help ease the pain. could help ease the pain. Can help ease the pain. 이렇게 동사 세 개가 덩어리를 붙는 클러스터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0: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 척추지압사라는 말이 있어요. Chiropractor. Chiropractor. 요거 뭐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척추지압사 요 말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 있죠. 허리가 아플 때 자세 교정 이런 거. Chiropractor. 들어만 볼게요. Chiropractor.
1: Chiropractor. Chiropractor.
0: 이렇게 척추지압술을 chiropractic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이로프랙틱 들어보시죠.

0: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물리치료는 아시다시피 physical therapy라고 합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 physical therapy. 자, 이것도 받는 거니까 치료 쪽은 전부 다 get이에요.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자, 도수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0: 자, 이렇게 그 물리치료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도저히 이렇게 안 돼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수술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Get surgery or undergo surgery. 자, 이것도 이제 수술을 받다 쪽이 get이 기본적으로 쓰이는데, 수술 받다에 또 특이하게 많이 쓰이는 동사가 undergo. 강세 지혜 주시고, 수술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들어볼게요.
1: Get surgery. Undergo surgery. Get surgery. Undergo surgery.
0: 오케이, 문장이 나옵니다. 물리치료를 몇 번 받고 나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자, 요 말 만들어 볼게요. 물리치료 몇 번 받고 조금 나아졌다. 자, 그럼 I felt better. 간단하죠, 이 부분은? 나 좀 나아졌어. 그러면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몇 번이어다 넣어줬죠? After, 뭐한 후에.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자, 들어볼게요.
1: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0: 자, 정리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허리 치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통증 치료를 받다죠?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요거 기억하시고 들어볼게요.
1: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0: 완화에 도움이 되다. Help ease the pain. Help과 ease를 붙이면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1: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0: 마지막으로 물리치료 받다. Get physical therapy. 들어봅니다.
1: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허리 치료 주제에 중요한 표현들 정리 잘 해봤습니다.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살짝 짜증이 났거나 혹은 아,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을 그만해요 라는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 뭘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op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 ing를 얘기를 하시면은요, 그 행동 계속하는 거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stop ing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펜을 딱딱딱딱 거리니까 아, 펜 딸깍거리는 거 좀 그만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stop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뭘 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세요 라는 명령을 얘기를 할 때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동사만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멈춰 라는 얘기가 바로 stop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사만 얘기를 하시면은요 바로 명령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stop이라는 동사로 멈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여러분이 ing를 붙여주시면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top 뒤에 동사를 ing로 넣는다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 좀 징징거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징징거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징징거리다, 칭얼거리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는 거는요 cry입니다. 근데 찡찡거리는 거는요 바로 whin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top whining

0: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그만 좀 징징거려, 그만 좀 칭얼거리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whining. 한 번만 더. 시작. Stop whining. 여러분이 don't와 stop의 차이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셔야 되겠죠. stop이라는 거는 계속 뭔가를 하니까 그걸 하는 걸 멈춰 라는 의미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top whining. 아, 징징거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해라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너 왜 그래? 한숨 좀 그만 쉬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한숨 쉬다 라는 거는요. sigh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만 좀 한숨 쉬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바로 stop sigh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sighing. 한 번만 더. 시작. stop sighing. 해서 이번에는 한숨 쉬는 거 아 이제 좀 그만 좀 해.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펜 그만 좀 딸깍거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딸깍딸깍딸깍거리면은 그쵸? 가끔씩 여러분이 짜증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럴 때 아, 그거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딸깍거리다라는 거를요. 영어에서는 클릭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거를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Stop clicking your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펜 딸깍거리는 거 그만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clicking your pen. 한 번만 더. 시작. Stop clicking your pen. 해서 이번엔 펜 딸깍거리는 거 좀 그만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다리 떠는 거 좀 그만해. 야, 너 다리 좀 그만 떨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떠는 거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동사. 바로 shake라는 동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top shaking your leg. 다리 하나만 떨 때는 leg고 두 다리를 막 이렇게 떨면은 그쵸? legs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리를 많이 떨어봐서 아는데요. 대개는 한 다리만 많이 떨어요. 그래서 stop shaking your le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shaking your leg. 한 번만 더. 시작. Stop shaking your leg. 해서 야, 너 다리 떠는 거 좀 그만해.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don't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쵸? 하지마! 라는 의미라면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Stop ing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만해라. 라는 거를 우리가 네 가지의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top whining. Stop whining. Stop sighing. Stop sighing. Stop clicking your pen. Stop clicking your pen. Stop shaking your leg. Stop shaking your le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징징거리는 것 좀 그만해. 그만 좀 칭얼거려. 라는 거를 stop whining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뭐를 말씀드리죠? 그쵸? 징징거리지 마. 징징거리면 안 돼. 라는 의미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그거는 여러분들 stop보다는 don't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on't로 얘기를 할 때는 그 뒤에 동사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stop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뒤에 ing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혹은 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동사로 얘기를 하고요. 계속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짜증이 나거나 혹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때 그걸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top ing로 얘기를 하시면 그거 두 가지 의미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Don't whine, 징징거리면 안 돼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Don't whine. 한 번만 더. 시작. Don't whine. 징징거리면 안 돼. 라는 문장을 통해서 don't 동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니까 stop ing와 구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펜 딸깍거리는 것 좀 그만하세요. 라는 문장 stop clicking your pen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stop clicking your pen, stop, 하지 마 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공손하게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펜 좀 딸깍거리는 거 그만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please stop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펜 딸깍거리는 거 그거 좀 그만해 주면 안 될까? 라는 조금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해서 여러분이 Can you please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돼서 Can you please stop ing? 아, 그거 좀 해주면 안 될까? 라는 부탁이 되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계속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만하세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했죠? 그쵸? stop ing로 얘기를 한다는 거. 그게 핵심이었고, don't로 얘기를 할 때랑 stop으로 얘기를 할 때 어감 차이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누구든 다시 해볼 수 있다는 의미의 try again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을 또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하루에 뭐 두 끼건 세 끼건 three nutritious and square meals, 그렇죠? 영양가 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10분 동안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the first step is your challenge, righ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문장 하나 보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내가 화났을 때 너한테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굉장히 길지만 딱 하나만 잡아놓는다면 미안하다. 뭐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I'm sorry. 그렇죠? 네, 그런데 for나 뒤에 about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인 예들과 함께 그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하면서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Okay, let's try it out. Okay, step one.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미안해. I'm sorry. 그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가 지연되어서 난장판이라서

혼란이 있어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for하고 about 중에 뭐가 쓰일까요? 일단은 지연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에 늦은 게 아니고 어떻게 벌어질 사건이나 행사가, 그렇죠, 시간 때문에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그걸 dela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m sorry for the del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D-E-L-A-Y. 내가 늦은 거면 I'm

왜 즐겁게 행복을 쌓아갈 시간도 부족한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뭐지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태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와 만족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change your attitude. 한번 태도를 바꿔보시고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난장판이라서 미안해. 실제 그 상황을 넣어보세요. 그죠? 그러면 I'm sorry for 뒤에 난장판이 뭐예요? mess죠. 그래서 I'm sorry for the mess.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저지른 혹은 나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과할 때는 보통 for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about을 씁니다. confusion이라고 해서요.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보세요.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그렇죠? 이렇게 about을 쓰는 이유는 about은 뭇뭇에 대해서잖아요. 이것저것. 그 느낌이 내가 그 상황을 유발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그런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불편하게 해드려서 inconvenience. inconvenience. 아시겠죠? 그래서 I'm sorry about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보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confusion, inconvenience. 일부러 여러분 맨 처음에 나왔던 일강보다 굉장히 지금 단어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아마 눈치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나온 거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자, 두 가지 sorry for, sorry about. 제가 먼저 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지연돼서 미안합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for the delay. 늦어진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거 죄송해요. 여기 보지 마시고 저 보면서 머릿속으로 난장판 떠올려 보세요. Your turn. 그쵸. I'm sorry for the mess. 그쵸. mess.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뭇뭇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자,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맨 마지막으로 불편을 드려서 어떡하죠? 죄송해요.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about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 더 늘려볼 겁니다. Step by step. Okay? Step 2.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나는 지금 생각해. 그럼 앞에 나왔던 I'm sorry. 뒤에 for가 나왔죠. 왜? 내가 했던 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니까 이때는 about보다 당연히 for가 어울립니다. 내가 했던 말이 뭐예요? What I said. 그쵸? 그래서 what I said. 물론 my words라고 해도 되지만, 그쵸? 그래서 I'm sorry for what I said. 근데 내가 화가 났을 땐 뭐죠? When I'm angry는 지금 화난 거고요. 화가 났을 때니까 when I was angry. 자, 보세요. I'm sorry for what I said when I was hungry. 아니면 angry. 다 좋습니다. 배가 고프면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when I was angry, when I was hungry. 그러면 되게 빵 터질지도 몰라요. 웃겨서. 그죠? 자, 그 다음. 그가 너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 그러면, I'm sorry for.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까 했던 말은 what I said. 그가 했던 행동은 what he did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해서 결과가 지금 피해가 나왔다. What he has done. What he has done. He has를 줄여서 his라고도 씁니다. He is의 줄임말이 될 수도 있지만, 문맥상 당연히 he has done이죠. 자, 그 다음에 너한테 했다. To you. I'm sorry for what he has done to you. 내가 대신 사과할게. 유감스러운 일이야. 됐죠? 자, 그리고 어제 일어났던 일은 유감이야. 보세요. 내가 그 일을 발생시키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그때는 about이 어울릴 겁니다. I'm sorry. About, 그러면 뭐예요? 일어났던 일, what happened? 같은 구조죠. What happened? 언제요? Yesterday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I'm sorry, but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유감이네요. 자, 오늘 나왔던 중요한 표현 두번더 마무리해 보세요. Try it again.

Okay, let's wrap it up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 반응은 뭐예요? 야, 그때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더라. 평소에 내가 아니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안하다. I'm sorry for what I said when I was angry. 그랬더니 야, 너 내 자신이 아니었어.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니었다. You weren't yourself. 난 내 자신이 지금 아니야. I'm not myself. 이 표현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wanna repeat this program and these expressions again, you know where to go. Visit our website here.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위에 함께 많이 나눠서 네, 좋은 기운 계속 업업 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해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비용지역 버즈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맨 끝부분에 또 다른 어느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가 될지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 see visitors to the Salt Lake who got here before 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It's traveler's wish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0: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1: How was it? Did you catch it? 잘 캐치 되셨나요, 여러분? 네. 라구나 콜로라다 그곳이 붉은 그 호수가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또 새로운 네 자연의 신비로운 곳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호수의 단골들인 플라멩고들. 자, 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아, 단골 손님인 플라멩고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 너레이션 하는 분이 이렇게 읽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바로 여기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포인트가 들어있었죠. 라구나 콜로라다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뭐예요? Red Lake. 이 부분을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이게 바로 붉은 호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2.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1: 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는 전체 문장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리스닝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호수의 단골들인 뭐예요? 자, 화면상에서 보인 그 조류, 새들이 바로 플라멩고죠. 플라멩고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리스닝 sentence 볼까요?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우리는요, 지금 붉은 호수라고인, 붉은 호수인 라구나 콜로라다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자연의 신비를 보러 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조금 길었죠.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아시죠? As usual. 네, 자막과 함께 내가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0: I see visitors to the Salt Lake who got here before 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It's traveler's wish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0: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ra, ra. 보통 L 사운드, R 사운드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위해서는 입모양이죠, 여러분. 여기서 regulars는 R 사운드로 시작하는지라 첫 음 자체가 R일 경우에 우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regulars, regulars. regular가 아니라 regulars.

0: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자, 기능어 at the, 나머지는 모두 다 내용어. 그래서 강세가 가죠. At the lake, 여기 L 사운드는 랄랄랄라 lake 이렇게 발음하시고, 플라밍고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Alright, Google listening 2,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One more ti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Good.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자, an hour. 여기서 hour의 H는 무음하시죠? 안에 응이라는 자음과 hour의 아라는 모음과 연결되어져서 연음현상, liaison. An hour from the Red Lake. 여기 또 이제 R 사운드, L 사운드 같이 등장하는지라 이걸 또 바꿔서 하시면 안 되겠죠? Red Lake, Red Lake. 발음하시면 되고, La, La, Laguna Colorado.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할게요. Google listening 1.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Okay, Google listening 2.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한 번 더.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Excellent. 영국식 발음 캐치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2.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 see visitors, 방문객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들은요, to the Salt Lake, 소금 호수. 로 가는 그 방문객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who got here before me 저보다 먼저 온 근데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내용상 뒤에 나오는 플라멩고들이 먼저 소금호수에 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 regulars 단골 손님 뭐 고정 고객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호수에 매번 오는 그 새들이죠.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라고 합니다. It's travelers wish blank 이어지죠. 여기 빈칸에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완벽한 경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누구의 발음이에요? 네, 여행자들의 발음인 거죠. We blank now, blank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이렇게 이어집니다.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들이 are off to visit. That means, 맞아요. be off to 어디 이렇게 쓰이는 것보다 뒤에 동상 원형이 오게 되면 뭐뭐 하러 떠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떠나요? 네, 또 다른 자연의 신비로 떠나는데 이곳은 an hour from the Red Lake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곳이 어디? 라구나 콜로라다, 즉 붉은 호수인 라구나 콜로라다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자연의 신비로 떠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I see visitors to the Salt Lake who got here before 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It's travelers' wish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0: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Now, the question is, it was, why did you leave your job? 하지만 만약에 대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뭐 이제 직장이 없었어요. 이거 새로운 이제 첫 직장인데 그럴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Why do you want to work for our company? 우리 회사에서 왜 일하고 싶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답을 할까요? How do we say that? How do we answer this question? Okay, let's find out. 저는 당신의 연구 부서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당신은 정말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생산합니다. 우!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Alrigh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리고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Aha, so that's why you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자, 이게 이럴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if you are looking for a job, you want to be like passionate. 그걸 보여줘야 돼요. 어우, 정말 너무 훌륭하고요. 막 저는 이런 데서 꼭 일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you get a better chance of getting the job. Alright, here we go.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자, 저는 당신의 연구 부서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So 이 pattern도 좋아요.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or I would like to work for your company 할 수도 있고요. Because, 자, because, 왜냐 하면은, 자, 이유를 대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 회사가 이 좀 연구원인가 봐요. 뭐 기술. 그래서 이 그 연구 그 부서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So,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or because of your design department. 뭐 아니면은 because of, you know, your amazing, you know, location. 뭐 it could be whatever. All right. 자, 당신은 정말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기술 생산합니다. Okay, that's a little bit difficul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You produce technology that's truly cutting edge and innovative. 자, 한국말도 어렵고요. 영어도 어렵네요. All right. You produce 생산하는 거죠. Technology 기술이죠. 어떤 기술? That's truly meaning that's very. Very보단 더 강조하는 거죠. That's truly cutting edge. Cutting edge, cutting edge라는 거는 it's very advanced. 완전히 그냥 앞서가는 거죠. 자, 최첨단이고 그 다음에 innovative. 자, innovative 할 때는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홍보 이렇게 어떤 뭐 녹음이 있으면은 이런 단어들은 항상 나와요. Cutting edge, innovative. 네. Alrigh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그리고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Let's look at the whole thing.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You produce technology that's truly cutting edge and innovative.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Grea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key phrase, cutting edge. Cutting edge. 자, 최첨단. 네, 최첨단. Okay, cutting edge. It's so advanced. It's the latest. Okay, 그래서 뭐 기술이나 뭔가 science나 과학이나 이럴 때 cutting edge를 많이 쓰죠. The pharmaceutical company produces drugs that's cutting edge. The pharmaceutical company produces drugs that's cutting edge. 네, 제약회사는 최첨단 약품을 생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는 뭐 건강, 이렇게 어떤 사이언스나 어떤 메디슨이나 이럴 때는 cutting edge가 많이 들어가죠. Right? So, they produce drugs. Drugs는 약이죠. That's cutting edge. How about the next sentence? The movie director makes movies that are cutting edge. The movie director makes movies that are cutting edge. 자, 그 영화 감독은 최첨단 영화를 만든다. Yes, 기술이 또 필요하죠. Directing 하면은 뭐 요새는 특히 또 막 디지털 어떤 막 이런 방법이 많아서 이렇게 영화가 되게 너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컴퓨터로 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게 좀 cutting edge가 될 수가 있습니다. Very advanced, very progressive, and very latest technology.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nnovative. Innovative, 획기적인 or 혁신적인, right? It's something new. It's something creative. It's really just like, wow. Okay, it has the wow factor. The company creates innovative products. The company creates innovative products. 그 회사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products가 다양한 뭐 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집에서 쓸 수 있는 뭐 기계들 아니면은 뭐 화장품 이런 것도 다 사실 it could be very innovative. It could be very new. Something that is not there before. How about the next sentence? That's a very innovative way of thinking. That's a very innovative way of thinking. 자, 그것은 매우 혁신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자, 사고 방식도 it could be innovative. That's right. So we want to innovate. We want to change. We want to develop new things. We want to be innovative, especially a business or a company. All right, I think we're ready to move on to shadowing. Okay, it's time for shadowing, everyone. All right, are you ready? Let's go.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You produce technology that's truly cutting edge and innovative.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Okay, so we've got some long sentences. Okay, let's practice that one more time.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You produce technology that's truly cutting edge and innovative.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Truly cutting edge and innovative. 어렵죠? 몇 번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All right, let's take a short quiz. 저는 당신의 연구 부서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목소리) 당신은 정말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알라이티, good job, everyone. Okay, so we talked about cutting edge technology. 거의 technology, 기술 얘기할 때는 cutting edge를 같이 씁니다. All right, and also innovative. That's right. If the business wants to continue to grow, then they have to be innovative. That's right. They got to change and come up with new ideas and products. All right,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I'll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bye.
1: IRO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0: 간단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at versus chubby. Fat versus chubb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fat, 그리고 chubby. 아마 일상 회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fat부터 할게요. 이거는 뚱뚱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하실 때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네, P 발음하고 F 발음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윗니에서 밑에 입술을 닫는 느낌이고 바람이 솔솔솔솔솔솔 나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fat, fat,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그냥 fat 이렇게 짧은 모음보다는 좀 긴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fat, fat. Oka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지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네, okay,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 이것도 영어로 fat라고 합니다. Okay, 그리고 아주 부정적으로 살찐 것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도 되지만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말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fat라는 단어는 조심하셔야 돼요. 느낌은 그냥 살을 찐 건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문장들 좀 볼게요. Do I look fat in this? What a fat cat!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Fat, 뚱뚱한. Fa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입으면 뚱뚱해 보여? 그래서 뭔가 옷을 입으면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거 입으니까 뚱뚱해 보여?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여러분,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하면 다들 답 알죠? 아니요. Do I look fat in this? No. You look beautiful.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Okay, fat.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요. 정말 뚱뚱한 고양이네. What a fat cat. What a fat cat.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chubby를 볼 건데요. fat 같은 느낌은요. 정말 뚱뚱한 느낌입니다. What a fat ca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바지를 입으니 내가 정말 살찐 것 같아. 살찐 느낌이야.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입었던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Okay, very good.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볼게요.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네, 다음 단어는 chubby입니다. 네, chubby, 통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cha, 추 아니에요. chubby, chubby. 그래서 B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B가 하나였으면 추비나? 근데 B가 두 개니까 chubby, chubby. Okay, very good. Okay,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토실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at 같은 경우는 조금이 아니고 매우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도 돼 있지만, 근데 chubby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고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Okay? So more than fat, chubby has a sort of cute and warm feeling to it. Okay? 그리고 비격식체로 많이 쓰입니다. Okay? So usually chubby is used in very informal situations. Okay? 그리고 fat보다는
너무 막 뚱뚱한 느낌보다는 좀더 토실토실한, 통통한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문장들을 좀 볼게요.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He has chubby cheeks. I used to be a chubby kid. Chubby, 통통한, chubb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아기는 너무 귀엽고 포동포동해. 근데 여기서는 fat라는 단어 쓰면 안 되죠.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이요. 그는 볼이 통통해. 왜 아이들이나 아기들 볼이 통통할 때 너무 귀엽잖아요. Oh, he has chubby cheeks. He has chubby cheeks. You just want to squeeze them. He has chubby cheeks. 그 다음에 나는 통통한 아이였어. I used to be a chubby kid. 나는 통통한 아이였었어. I used to be a chubby kid. 그래서 fat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used to be a chubby kid. I used to be a chubby kid.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fat. 뚱뚱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요. 매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요. 나에 대해서는 괜찮고 남에 대해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fat. 그 다음에요. chubby는 통통함을 표현할 때 그리고 fat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쓰는 거는 좋아요. 아이들이나 아기들이나 뭐 동물에 대해서는 써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cute and chubby. 귀엽고 통통한. 그래서 chubby는 긍정적인 느낌. fat는 부정적인 단어죠. Okay, don't forget. And also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that you learned in previous episodes at ebse.co.kr.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lcome back, everyone. 자, 이번 주는요, 여러분과 상당히 유용한 그런 주제를 또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예약들 있죠? 자, 예약을 하다, 예약을 잡다, 예약을 미루다, 예약을 바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서비스 예약 관련된 주제들 이번 주에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는 바로 여기 나온 appointment라는 단어입니다. appointment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친구와의 약속 이럴 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요. 서비스 예약에 씁니다. 어디에 쓴다고요? 서비스 예약에만 쓴다고요. make an appointment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1대1의 서비스를 받는 병원이나 치과나 미용실이나 네일 아트 요럴 때 예약을 reservation이라고 잘 안 하고요. 뭐 하기도 하는데 거의 잘 안 해요. appointment예요. reservation은 주로 장소 예약, 호텔이나 음식점, 그게 reservation이고 appointment, 사람과의 서비스 예약은 appointment입니다. 자, 물론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시간 약속 같은 거 얘기할 때 appointment라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와의 약속은 절대로 appointment라고 안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워낙 틀리게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병원 예약부터 들어갈게요. appointment라는 단어를 이제 넣어서 써야겠죠. 병원 진료 예약을 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가장 병원 예약을 많이 하니까 진료 예약을 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시간 자체를 잡다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예약 진료가 되어 있다. 그럼 상태에 따라서 동사가 살짝 달라집니다. appointment를 쓰는데 make a doctor appointment 이렇게 가면 됩니다. 병원을 굳이 여기다 hospital, clinic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병원 가는 걸 영어권에서는 그냥 go see a doctor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권에서 병원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동사가 뭐예요? make예요. make an appointment. 이 안에다가 이것만 넣어주면 돼요. make a doctor appointment. 들어보세요.
1: make a doctor appointment. make a doctor appointment.
0: I need to make a doctor appointment. 나 저기 병원 진료 예약해야겠다. 그겁니다. 시간을 실제 잡는 의미로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구동사 중에 set up 이거 많이 씁니다. set up appointment. set up appointment. 이건 꼭 병원 진료 예약하면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병원 없죠? 병원 없잖아요. 한국말 해석에. 그죠? 병원이 아니라 다 병원 합해서 다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ppointment. 그러면 내가 예약을 잡겠다. 혹은 뭐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미팅을 잡겠다. 이럴 때 let me set up an appointment with hi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set up appointment. 자, 이렇게 해서 appointment 강세 중간에 잘 주시고요. 들어보세요.
1: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0: 자, 여기에 하나 여러분이 꼭 또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make 동사는 실제 예약을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면 이미 예약을 한 상태라면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have로 바꿔야 됩니다. have a doctor appointment. 야, 너 저기 점심 같이 먹자 그랬는데 아, 나 점심 때 병원 진료 예약돼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Oh, I'm sorry. I can't have lunch with you today. I have a doctor appointment.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할 게 아니라 이미 한 상태예요. 그죠?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는 have a doctor appointment. 그래서 make과 have가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는 들어볼게요.
1: have a doctor appointment. have a doctor appointment.
0: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진료 예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make가 맞겠죠? make 혹은 set up 둘 중에 하나겠죠? make나 set up 둘 다 시간 약속 잡는다는 얘기니까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자, 여기는 병원에 전화한 거 정도는 clinic 같은 거 써도 되겠죠? I called the clinic.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그죠? and set up an appointment. 그러면 예약을 잡았어요. 그쵸? 뭐 I called the clinic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걸 오랜만에 써보는 거예요. set up an appointment를 했는데 일단 병원에 전화했다.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0: 네. I called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하셔도 되겠죠. I called, 그 다음에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그것도 전화해서 병원 진료 예약했다. doctor appointment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왜 병원 예약을 하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한 표현들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몸 안 좋을 때, 그죠? 컨디션 안 좋을 때, 아플 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때, 아, 이거 왜 자꾸 소화가 안 되지 일주일 동안? 이럴 때, 그죠? 첫 번째, 권역구 중에 하나죠. feel under the weather. 이럴 때 참 우리가 병원 진료 예약을 많이 합니다. 몸이 좀 너무 안 좋아. 막 으스스하고 막 이래요. 자,

0: 외달관 나와서 이게 날씨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는 얘기야.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할 때 feel under the weather. 이건 좀 외울게요. 너무 좋은 유용한 표현입니다. 들어보세요.
1: Feel under the weather. Feel under the weather.
0: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condition이란 말을 영어에서는 condition 이 의미로 쓰지 않아요. 몸 상태를 my condition is bad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이거 쓰세요. 몸이 아프다. Feel sick. I feel sick. I am sick. 비동사 와도 상관없어요. 나 좀 아프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I feel sick. I am sick. 이렇게 들어보세요.
1: Feel sick. Feel sick.
0: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보다. Find out what's wrong. I want to find out what's wrong. Find out 뭐예요? 파악하다. 그죠? What's wrong?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다.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자꾸 몸이 좀 안 좋아. 그럼 I really want to find out what's wrong. 그죠?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다. 이것도 아주 유용한 콜로케이션입니다. 들어볼게요.
1: Find out what's wrong. Find out what's wrong.
0: 너무 좋아요. 자, 넘어가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대로 쓰세요. Weather 표현 기억나시죠?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별거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외우세요, 이 문장 그대로. 아이고,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1: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0: 오케이, 뭐 문자로도 아,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Oh, I'm sorry, I can't go today. I feel under the weather.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개. 몸이 안 좋으면 좀 일찍 퇴근하거나 하루 휴가 낼 수도 있죠. 그렇죠?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럼 휴가를 내거나 일찍 퇴근한다. 약간 뭐 반차 같은 거 쓰고 뭐 조퇴한다는 얘기죠.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가 뭐예요? 퇴근하다 합니다. 이거 알아둘게요. Get off 자체가 무슨 뜻? 퇴근. Get off work의 줄임말인데 그냥 get off 자체가 퇴근의 의미로 쓰여요. A little early. 조금 일찍 퇴근하다. 그렇죠? 반차 썼을 수도 있고 양해 구하고 한 시간 정도 먼저 퇴근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get off a little early. 요즘 탄력적 근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한 시간, 두 시간 먼저 퇴근할 거면 그렇게 이제 시간 정산만 잘하면 되죠? 들어보세요.
1: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0: 강세 주워다 잘 주세요. Get off a little early. 그렇죠? 부동사니까. 하루 휴가 내는 거 뭐라 그래요?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이거는요, 내가 휴가를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빨간 공휴일인 게 아니라 내가 휴가를 쓴 거예요. 월차를 쓰든 반차를 쓰든 뭐 예를 들어 반차가 아니군요. 월차를 쓰든 연차를 쓰든 내가 휴가를 쓰든 간에 take a day off. 내가 신청을 한 겁니다. I'm going to take a day off tomorrow. 이렇게 take a day off.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0: 자, 묶어서 병원 갈게요. 자, 병원 좀 가보려고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할 거야. 해볼까요? 아까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the doctor. To go see a doctor. 여기 나왔죠? 병원 가다 표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간다고 그래요. 자, 나 오늘 저기 병원 가야 돼서 약간 좀 일찍 퇴근하려고.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들어볼게요.
1: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0: and가 생략된 겁니다. go and see a doctor 생략해서 go see a doctor. 자, 관용구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자, 오늘 예약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약 시간을 잡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0: 병원 예약하는 경우 언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feel under the weather. 들어볼게요.
1: feel under the weather. Feel under the weather.
0: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퇴근해요.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들어볼게요.
1: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0: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병원 예약 관련된 기본 표현부터 알아봤는데 이 로직이 다른 서비스 예약에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 추가를 하면서 주제도 바꾸겠지만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복습을 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요. 자, 매일 10분 영어, 여러분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셔도 되고요. EBS E앱 설치하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은요,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이나 혹은 지인들이나 혹은 친구들에게 뭔가를 잊지 말고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당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 그거 까먹지 말고 그거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뭘 까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forget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잊지 말고 문자 꼭 줘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forget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don't forget to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지, 바로 don't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까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바로 forget 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don't forge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까먹으면 안 돼, 까먹지 마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기억할 일까지 넣어주시면, 그렇죠, 그거를 까먹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기억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 행동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don't forget to 동사가 돼서 그 행동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라는 당부의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행동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마 라는 표현으로 don't forget to 동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는요, text 뒤에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text라는 것 자체가 문자를 보내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다시 보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text 대상 back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잊지 말고 문자 줘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잊지 말고 나중에 이따가 문자 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따 까먹지 말고 문자 줘 라는 의미가 된다면은, 이따 까먹지 말고 전화 줘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text라는 동사 대신에 call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Don't forget to call me back. 이따 까먹지 말고 전화해야 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행동하는 거를 까먹지 마세요 라는 의미,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잊지 말고 문 잠가주세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말고 문 꼭 잠궈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문을 잠구다 라는 표현, 동사로 여러분 잠구다, lock 라는 이제 동사가 있죠. 그래서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문 까먹는 거 잊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해서 문 꼭 잠그고 나가야 돼 라는 의미로,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잊지 말고 가스레인지 좀 꺼주세요 라는 얘기로,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스레인지 좀 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한솥에 이제 큰 거 이제 어머니가 끓으셨을 때, 이거 이제 엄마 먼저 나갈 테니까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으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텐데, 일단 끄는 걸 잊지 마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원을 끄는 건

0: 전원은요, turn off 얘기라고, 전원을 켜는 거는 turn on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stov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해서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 그러면 켜는 거는 그쵸? Turn on the stove니까.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꼭 7시에 잊지 말고 기상하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상하는 거 여러분들 wake up이라는 동사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시에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넣을 때는 전치사 at이 필요해요. 그래서 don't forget to wake up at 7.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까먹지 말고 7시에 꼭 일어나야 돼요. 라는 당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wake up at 7.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wake up at 7. 해서 7시에 일어나세요. 라는 얘기고, 여러분이 그냥, 너 내일 빨리 일어나야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그냥 wake up early.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당부로 하는 거였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까먹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당부였죠? 그럴 때,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Don't forget to wake up at 7. Don't forget to wake up at 7.
0: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라는 표현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부모님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착하면 잊지 말고 전화다오, 도착하면 잊지 말고 문자다오 라고 얘기를 해서 도착을 할 때, 도착을 하면 이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뭐할 때? 라고 얘기를 할때 뭐가 필요하죠? 그치, 바로 when이 필요합니다. 그 뒤엔 주어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도착할 때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란 얘기로 Don't forget to text me back when you arrive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Don't forget to call me back when you arriv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도착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when you arrive. 여기에서의 back이라는 거는 그쵸? reply. 여러분들 이제 답장에 약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don't forget to text m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냥 문자 보내줘. 전화줘. call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전화를 걸어주세요. 라는 의미니까 back의 의미도 약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보죠. 잊지 말고 7시에 기상하세요. 라는 표현. Don't forget to wake up at 7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wake up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알았다면은 이 표현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엄마 나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7시에 꼭 깨워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깨울 때는요. wake 대상 of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wake me up at 7. 요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 많으니까 같이 기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wake me up at 7. 요렇게 얘기를 해서 wake me up이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걸 까먹지 말고 꼭 하세요. 라는 당부의 표현 Don't forget to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여러분 즐거움도 찾고 자신감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Your happiness seeker and finder. 예, 행복도 구해보고 찾기도 하는 그런 10분 동안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empty your mind first and let's give it a try, right? Here we go.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뭐가 등장을 하면 걔를 가지고 이거 영어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먼저 머릿속에서 호주와는 달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느낌이 호주를 떠올리면서 호주랑 우리랑 뭐가 다르지? 예, 그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운전대 위치랑 도로의 통행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주와는 달리 우리는 우측 통행이야. 오늘의 핵심은 뭐뭐와는 달리.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대비시켜서 차이점을 드러낼 때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unlike 해서 바로 unlike. 이때 un을 빼면 이번에는 유사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오늘은 unlike. 좀 더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탄탄하게 기초를 잡는 시간이죠. 자, 보시면은 그와는 달리, 그녀와는 달리, 그들과는 달리, 프랑스와는 달리. 그럼 앞에 나왔던 unlike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뭐 unlike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와는 달리 나는 운전을 많이 해. 직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unlike him. 나는 운전을 많이 한다 뭐예요? I drive. 운전한다. 그런데 많이가 a lot. 뒤에 이것만 붙이시면 되게 간단하죠. Unlike him, I drive a lot. 예,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A lot도요. 그녀와는 달리 나는 많이 마셔. 라고 할 때, 그렇죠. Unlike her겠죠, 이번엔. 그 다음에 똑같이 I drink a lot. 쓰시면 돼요. 자, 이 a lot도 연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책을 많이 읽는다. I read a lot. I swim a lot. I run a lot. I eat a lot. 다 가능하죠. 물론 drink는 뒤에 먹는 대상이 없으면 거의 90% 이상 술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문맥상 그런 거죠. 자, 그들과는 달리 일본은 부인을 한다고. 자, 그러면 일본과 대비되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와는 달리 그래서 unlike them. 그렇죠? 네, 그래서 Japan하고 뒤에 뭐 나올까요? 부인하다. denies. 자, 그래서 unlike them, Japan denies. 아니면 더 쉬운 단어가 says no. 간단하죠. Japan says n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김치를 먹어. 그러면 unlike France. 예, 네, 그래서 바로 we eat 김치. 자, 그렇다면 포인트는 이게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프랑스 아니고요. France. 영국식 발음이고요. 예, 물론 French 스타일로 France 이렇게 발음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영국식 영화에서 미국식 영화에선 당연히 이걸 France 아니면 France 이렇게 발음하겠죠. France 이렇게 하면 그죠? 자, 그래서 unlike France 이렇게 됐습니다. We eat kimchi. 예, 됐습니다. 네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your turn, right? 자, 그래서 여기 보지 마시고 repeat after me. Before that, you will be given some hints and give it a try.

그래서 try it out이죠. 첫 번째 거. 그와는 달리 나는 운전을 많이 한다고. Your turn. 네. Unlike him, I drive a lot. 간단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녀와는 달리 나는 많이 마셔. 라고 하면은 Your turn. 맞습니다. Unlike her, I drink a lot.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예, 저는 참고로 사실은 거의 예, 뭐 한 잔도 못 마시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들과는 달리 1번은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unlike them,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Your turn. 네, unlike them, Japan says no. 됐죠? Says no to blah blah blah. 어디에 부인을 했다. 자, 맨 마지막으로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맛있는 김치를 먹이라는 것도 아마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요. 자, 그 다음에 step 2. 호주와는 달리 여기서 차는 우측 통행이야. 그러면 뭐뭐하는 달리가 아까 뭐였어요? Unlike.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unlike Australia. 그렇죠. 호주가 Australia죠. 자, 여기서는 차는 우측 통행이야. 그러면은 drive겠죠. 그렇죠. 바로 we drive. 그래서 I 대신에 we drive. 그런데 오른쪽에서 우리는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차선이 오른쪽으로 차들이 가잖아요. 왼쪽으로 하지 않고. 자, 그래서 we drive on the right side. 그렇죠? On the right side. 물론 of the road를 쓰셔도 돼요.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here. 됐죠? 자, unlike Australia, we drive on the righ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We drive on the right side. 혹은 we drive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here.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친구와는 달리 나는 매일 차를 많이 마셔. Unlike him, I drink a lot. 뭘 마시는 거예요? Tea죠. A lot of tea every day. 어렵지 않죠? I drink a lot of tea every day. 맨 마지막으로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가 없다. 그래서 unlike 그렇죠? Germany, Japan,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과 나는 거죠. Still hasn't apologized. 그렇죠?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독일은 참고로 그들이 저지른 나치의 만행을 사과하고 대통령 및 총리가 7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과거 한 50년, 60년 사이에 보상도 정부에서만 7조 원 가까이를 했고요. 자, 그것도 참고로 대비되는 문장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중요 문장 자, 두 번 더 연습해 봅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호주와는 달리 우리는 그렇죠 우측 통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들이. 그랬더니 당연히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운전석은 왼쪽에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Unlike Australia, we drive on the right side here. 그렇죠? 그러면 driver's seat은 어디 있겠어요? The driver's seat is on the left side.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되고 생각해보시면 장면 떠오르실 겁니다. 자, if you want to repeat this phrases again, right? These phrases are found just right here.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멋진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Thanks for joining one more time.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Bye!

뭉쳐서 덩어리 지어진 단어들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 등등의 역할을 한다는 거, 역시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구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리기도 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라는 것 자체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역할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도 이름이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얘는 명사구네, 형용사구네, 부사구네 이런 식으로 불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들어진 재료 두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야, 뭉쳐져야 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뭉쳐질 거냐? 특히나 이제 그 구를 이루는 제일 앞에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재료에 따라서도 이 구를 부르는 이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뭔가 전치사가 있다. 그럼 얘를 전치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일 앞에 동명사가 있으면 동명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일 앞에 투부정사가 쓰이면 투부정사 구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구 같은 거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투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서 아 구를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구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헷갈릴 일이 적어질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예문 보면서 조금 더이 개념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이 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라는 게 뭐구나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요, 자, 구 아니에요. 단어, 그것도 명사 두 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케이크이죠. 우리나라 말로 케이크 되겠고요.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우연인지 뭔지 이것도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단어인데, 디저트이죠. 우리나라 말로 디저트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개의 단어들이 어떻게 구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문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뭔가 색깔이 많죠?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I had a piece of cake for dessert라고 적혀 있어요. 해석을 해보자면 I had, 여기서는 내가 가졌다는 게 아니라 먹었다는 게 됩니다. 뭘 먹은 거예요?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케이크 한 조각을 뭘로 먹은 겁니까? 해서 나오는 게 for dessert, 디저트로 먹었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군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파란색도 보세요. For dessert. Dessert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딱 하나 붙었죠. 전치사가 쓰였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전치사 구로 부를 수도 있는데, 근데 얘는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냐? 먹었는데 뭘 먹었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 케이크를 먹었냐를 또 설명해주고 있는 부사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부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먹은 거예요? 디저트로 먹은 건데요? 라는 의미로서 for dessert도 구가 된다라는 거. 아,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뭔가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게 또 어떤 명사, 형용사, 부사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구구나라는 거. 이 한 문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100%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경주 후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어요. 뭐 마라톤 같은 걸 뛴 다음에 엄청 피곤했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살짝 우리말을 바꿔서 나는 경주 후에 극심하게 피로한 기분을 느꼈어요 라고 한번 문장 바꿔 놓도록 해 볼게요. 이래야지 영작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여전히 주어는 이제 I니까 I felt, 내가 느낀 거죠. I felt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felt 했는지 적어주면 되잖아요. 극심하게 피로한 기분을 느꼈습니까? 아, 느꼈으니까 극심하게 피로한이라는 뜻의 extremely tired 넣어줘서 I felt extremely tired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죠. 경주 후에 after the race까지 붙여주시면 문장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I felt extremely tired after the race.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구 몇 개일까요? 뭐가 구인지는 둘째치고 몇 개일까요? 정답은 두 개입니다. Extremely tired도 하나의 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극심하게 피로한, 그렇죠? After the race도 경주 후에 라는 뜻으로서 또 하나 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참고해 주시면서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푹 친한 쿠션을 가진 소파가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요거 약간 문장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요렇게 문장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A sofa. 소파죠. 근데 어떤 소파냐면 with soft cushions. 소프트한, 푹신한 쿠션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파가 is인 거죠. 뭐인 거예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구. A sofa with soft cushions. 이거 자체를 하나의 구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 사용된 what I need 같은 경우는 요거 절입니다. 절은 다음 시간에,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거니까, 다음 시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 sofa with soft cushions is what I need. 좋아요. 오늘의 문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man wearing glasses is my mother. 해석해보자면요. 안경을 끼고 있는 여성분이 내 엄마예요 라는 뜻으로서 요 wearing glasses, 현재 분사가 사용된 구로 앞에 있는 the woman을 꾸며주고 있어요. 아, wearing glasses가 구였고 형용사구였던 거구나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다면 오늘의 내용 너무나 잘 공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 공부를 해봤는데, 요 개념 앞으로 차근차근 더 붙여 나가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출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비냐사 플로우를 총체적으로 배울 거긴 한데 오늘은 첫 부분만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가실게요.
1: Mom, the rumor spread so fast. Is the rumor true, though? Of course not. Somebody got jealous of my grades and made it up. Then spread your wings and go up even higher.
0: 네, 첫 번째.

0: 소문이죠. rumor. 소문이 퍼졌어요. 퍼졌다, 퍼지다 이런 의미의 spread입니다. 그래서 과거형도 spread인데요. 그래서 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버렸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Is the rumor true though? 이러다.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Of course not 이러죠. 아이, 당연히 아니죠. Somebody got jealous of my grades. 누군가 내 성적이 샘이 나서 and made it up 이럽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en spread your wings and go up even high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pread your wings. 날개를 펼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퍼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펼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대화에서는 퍼지다 그리고 펼치다 이뜻 다뤄봤어요. 다음 대화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Why are all the bread spreads out of the cabinet? I just wanted to see them all and pick one. They're spread all over the kitchen, so make sure you put them back later. Count on me.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Why are all the bread spreads out of the cabinet? Spreads. 여기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었어요. Why are all the bread spreads? Bread spread 하나의 표현으로 쓰여요. 빵 위에 발라먹는 것.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bread spread입니다. 그게 피넛 버터가 됐든, 잼이 됐든, 아몬드 버터가 됐든, 어쨌든 그것은 bread spread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온갖 종류의 빵에 발라먹는 것들이 다 천장에서 꺼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I just wanted to see them all 이러면 아니 한꺼번에 다 보고 and pick one 하나 골라 먹으려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they're spread all over the kitchen 이러면 아휴 지금 부엌 전 구역에 지금 다 퍼져 있으니까 so make sure you put them back in 이러죠. Back later 이러죠. 그래서 무조건 다시 깨끗이 다시 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omorrow, okay? 네, 그게 빈야사 플로우 우리 첫 번째 단계, 자, 4등분 한것 중에 첫 4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spread 같이 배워봤는데요. 펼치다, 또는 열다, 벌리다, 퍼지다, 소문 등이 퍼지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빵에 바르는 것을 bread spread 이렇게 명사로도 쓰입니다. 정말 정말 쓰임새가 많은 친구예요. 잘 공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hope you have an amazing day. Okay, guys?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Competition.
0: 네, competition. 이번 주에는 competi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ompetition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주로 있는데요.
1: Of course.
0: 그냥 경쟁이라는 그 경쟁이라는 개념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경연 대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1: Mm-hmm. 네, for sure.
0: 네, contest처럼.
1: Yeah, like a contest or like some kind of game.
0: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보겠지만 mm-hmm.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경쟁이라는 것 자체, mm-hmm. 경쟁심 이런 거, 경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1: Al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만나볼까요?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here's a funny competition show.
0: 웃기는, 재미있는 경연 프로그램이 있다는 뜻입니다.
1: Okay.
0: 네,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인지 궁금한데요.
1: That's right.
0: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Serena.
0: 사리나 씨고요. 사리나 씨의 요약 문장을 들어볼까요?
1: Serena 씨,
0: 나와주세요.
2: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0: 어떤 특정 종류의 경연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1: So, Serena said,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0: Non-stop, 계속해서 라는 뜻이고, 여기서 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without stopping.
1: Without stopping, yeah.
0: 그리고 rivalry 하면 경쟁 구도를 말해요. We don't have any kind of rivalry between us.
1: Well, we do.
0: We do.
1: No, we are not rivals. We do not have any rivalry against 네. or between us.
0: 네, rival 하면 라이벌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라이벌, 경쟁 상대라고 말하는데 rival 뒤에 L로 끝나지만 R, Y를 붙여서 발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 Rivalry. Rivalry. 네,
0: 경쟁 구도인데요. 라이벌 관계. So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Mm-hmm. 경쟁 구도가 가볍게 여겨지고 mm-hmm. People,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거죠. People laugh non-stop. 사람들이 계속해서 웃는 그런 경연 대회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2: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0: 그 사람들 대중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나타났어요. 보이기 시작했는데 뭐가 생겼냐면 captains. Captain은 뭐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스포츠 팀의 주장도 될 수 있고.
1: Or it could be like a real captain and like the military or something.
0: 네네네. 선장. Yeah. 아니면 대위 이런 yeah.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건 경연 대회니까 captain 좀 대표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볼게요.
1: Be, yeah.
0: 네, 대표적인 사람, 대표하는 사람, elite leagues, elite mm-hmm. league, 그다음에 groups mm-hmm. with funny names,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그룹들, 단체들이. Mm-hmm.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커진 거죠.
1: Yeah, it got bigger and bigger, right?
0: 그리고
1: So because it got bigger, she says, and this competition became a national-wide show.
0: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더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제
1: nationwide입니다. That's why I stumbled a little bit when 네. I said national. 네.
0: 그래서 의미 파악은 됐을 거, 되셨을 거예요. A national show 하던가 nationwide show. 아니면 주,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주 전체에서 하는 거 statewide.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연대회가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nationwide show가 되었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The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shaped and led this show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and it is regarded to be the best show to this day.
1: The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shaped and led this show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0: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competitors 나오죠. Competitor, 경쟁하는 사람들인데
1: Competitors.
0: 여기 대회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참가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Yeah. 어떤 참가자들인지가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1: Yes.
0: The smartest, mm-hmm. 가장 똑똑하고 The
1: wittiest,
0: 네, 가장 재치 있고 The
1: most eloquent,
0: 네, 언변이 좋은 The를 반복하는 대신에 한 번만 썼고요.
1: Mm.
0: 그리고 재치 있는 거 witty, 언변 좋은 거 eloquent 설명드렸는데 발음 하나만 보자면 witty 같은 경우에는 witty로 원래는 끝났잖아요.
1: Mm-hmm.
0: 근데 뒤에 이제 est를 붙이면 wittiest가 아니고
1: wittiest.
0: 어가 살짝 들어가요.
1: Yeah.
0: 네. 마찬가지로 busy 바쁜 건데 가장 바쁜
1: busiest.
0: busy 어가 들어갑니다. busiest.
1: busiest.
0: 그다음에 쉬운 easy.
1: easiest.
0: easiest가 아니고 easiest가 됩니다.
1: Mm-hmm.
0: 네. 그래서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이 사람들이 shaped 모양을 형성했고 led 이끌었어요. lead의 과거형입니다.
1: Mm-hmm.
0: This show 이 프로그램을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1: Mm-hmm.
0: 소련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갔대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1: All right. And is it still popular to this day? Next she says and it is regarded to be the best show to this day.
0: 그리고 그것은 to be the best show,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regarded, 간주됩니다. 언제?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1: Okay, I really need to watch it now, bu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Teams from all kinds of Russian-speaking countrie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front of a jury and audience. Slapstick, making jokes, singing, acting, dancing, you name it, they perform it. And the show even caught on in many European countries.
1: Teams from all kinds of Russian-speaking countrie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front of a jury and audience.
0: Teams from many라고 해도 되는데 mm-hmm. 그냥 all kinds of라고 했고요. 다양한 Russian-speaking countries, mm-hmm. 러시아어를 하는 여러 국가들에서 온 팀들이 compete against each other, 서로 경쟁을 합니다. In front of a jury, an mm-hmm. audience.
1: Mm-hmm.
0: 여기서 이제 심사위원단이 jury고,
1: jury.
0: 네, an audience는 관객들이죠.
1: Just the people who came to watch, right?
0: Yeah. 그래서 심사위원단들과 그러니까 a jury and an audience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1: Yeah, they're both there, right?
0: Yeah,
1: not
0: yeah.
1: either or.
0: Mm-hmm.
1: She says, "What do they do? Slapstick, making jokes, singing, acting, dancing, you name it, they perform it."
0: 네, slapstick. Making jokes, 농담, slapstick은 잘 아시는 이제 좀 몸으로 웃기는
1: yeah,
0: 그런 거죠.
1: Falling on a banana
0: 네,
1: peel.
0: 네, 네. 그리고 singing, 노래, acting, 연기, 그 다음에 dancing, 춤, mm-hmm. you name it. 생각할 수 있는 뭐든지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they perform it.
1: Mm-hmm.
0: 그 공연이 있습니다.
1: Ooh. And is it only popular in the Soviet

0: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어떤 경연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경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Okay, let's take a look. There's a TV show where gaming is the top sport. The best gamers get into video game high school and have big competitions in it. It's really quirky and funny. This is a super funny show. Like 10 to 20 people share a huge house and are on teams and have to compete in activities and games. It's a good amount of entertainment and drama. A lot of the games are hilarious.
0: 둘 다 TV에서 볼 수 있는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That's right. The first one is from Max, though. 네,
0: there's a TV show,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where gaming is the top sport. Top sport라는 것은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게임 자체가 게임하는 것이 인기 있는 스포츠인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고 the best gamers, 가장 게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get into video game high school, 비디오 게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have big competitions in it. 거기에서 큰 경연 대회를 한대요. 큰 이제 경쟁을 하죠. 그리고 it's really quirky and funny. Quirky라는 것은 특이한 거.
1: Yeah, 네, the kind of special, interesting, unique.
0: 네, 특이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1: All right, and Reza says,
0: this is a super funny show. 이거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Like 10 to 20 people share a huge house.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큰 한 집에서 살면서 are on teams, 팀을 나눠서 하고 have to compete in activities and games. 활동과 게임들을 하면서 경쟁을 해야 돼요. It's a good amount of entertainment and drama. 오락도 꽤 있고 드라마, 극적인 그런 갈등도 좀 있대요.
1: They're fighting.
0: A lot of the games are hilarious. 거기서 하는 게임들이 웃긴 게 많다고 합니다.
1: That sounds like a fun show too. Well, all right, grea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our show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tofu. This is frying tofu, 부침 두부. We have cooked rice, 우리 콩기밥도 있고. We have pizza cheese, 한국어는 pizza cheese. And we have an onion, 양파도 있고요. We have parsley, 우리 콘 파슬리도 있고요. We have a soft-boiled egg, 우리 삶은 달걀 있어요. We have 마파 두부 sauce. Yes, this is the 마파 tofu sauce. Now, let's start cooking. 우리 마파 두부 만들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바로 tofu. 네, 우리 두부 필요해요. So, first we open the tofu.
1: 이거 보세요. 두부 물이 좀 많이 있어요.
0: So let's get rid of the tofu water. So we pour the tofu water. And let's take this off.
1: 우리 이거 펼 거예요.
0: And now, ta-da! Our tofu. 네, 두부 나왔어요. 우리 4분의 1 정도 필요해요. So we need a quarter. We cut like this. 우리 이렇게 한 번 자르고 두 개, 한 번 더 이렇게 네 개. 하지만 우리 하나만 필요해요. 아, 문제는 아직 촉촉해요. We can use kitchen towel to dry the tofu.
1: 네, 우리 키친 타올 쓸 거예요.
0: And we pat the tofu dry.
1: 살짝살짝 이렇게 만지면서 그 남는 물이 없어져요.
0: And we can cut. We cut one way like this.
1: 우리 큰 두부처럼 한 번 이렇게 자르고 한 번 이렇게 자르고.
0: One more time. Cut like this and like this. Now we have 8 pieces of tofu.
1: 이제 두부 8 조각 있습니다. 울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부터 양파 잘라야 돼요.
0: We have to cut the onion. Don't cry! So we cut in half.
1: 반으로 이것도 반.
0: Cut in half again. So now we have one quarter.
1: 우리 4분의 1 쓸 거예요.
0: So we cut like this. Like this.
1: 이렇게 잘라요? 좀 크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양파 부분 식감이 잘 나올 거예요.
0: It's ready. So we add a little olive oil.
1: 네, 올리브유 좀 필요해요.
0: 네, 우리 먼저 양파 넣을 거예요.
1: 우리 양파 넣는 거예요.
0: 오, 소리 좋아요. Can you hear the sizzle sizzle? That's good. So we have to stir.
1: 계속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해야 해요. 왜냐면 탔을 때 큰일 나요. 그 양파 구운 냄새 되게 되게 좋아요. 영국 사람도 구운 양파 되게 좋아요. 양파 조금 더 부드럽게 달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조금 더 필요해요.
0: Can you see? The color is changing.
1: 이제 색깔은 좀 변했어요. 우리 누릇하게 누릇하게. 오케이.

think this is a good color. 이거 좋은 색이래. Let's add the tofu. 우리 두부 노력할 거야. 오, 또 시슬 시슬. 우리 두부 많이 안 만져도 돼요. We don't have to touch the tofu too much. 두부 볶았을 때 너무 막 하지 마세요. 왜냐면 두부는 좀 예민해요. Can you see the color? 오, 색깔 좀 변했어요. The color is changing. We want golden brown. 그 누릇한 색깔 필요해요. Now, we can add the sauce. 네, 마포 두부 소스는 들어갈 거예요. 아, 맵다, 맵다. 솔직히 아주 맵지 않아. 살짝 매워요. 마파 두부 어떤 나라 음식이요? 한국에 인기 있지만 솔직히 중국 음식이요. It smells so good. 그 마파 두부 냄새 참 특별해요. So special. 진짜 특별한 냄새요. Can you see? It's bubbly. 그 보글보글 하면서 거의 준비 다 됐어요. I think it's ready. We're almost ready. We just have to do a few more things. First, we have to get the egg ready. 네, 우리 이제 삶은 달걀 준비해야 해요. Tap, tap, tap. Tap, tap, tap. And we peel. 네, 천천히 조심하게 껍질 패는 거예요. Take off the eggshell. And now, we cut the egg in half. 우리 반으로 잘라요. So, cut down. And we're done. Perfect. Now we put everything together. 우리 이제 초피에서 놓으래요. First we put in the rice. We spread it out. 그 S-P-R-E-A-D. Spread은 뭐 넓게 만든 거예요. Now the sauce. 이제 마파 두부. Yes, the 마파 tofu sauce we put on top. Wow, it looks so good. It smells so good. And now, pizza cheese. 네, 치즈 좋아, 치즈 좋아.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아주 좋아. 피자 치즈 써도 돼요? 뭐 체더 치즈, 뭐 파메산, 뭐 다른 치즈는 원하는 맛있는 치즈 써도 돼. Now we put our dish in the microwave. 네, 우리 전자레인지에 넣을 거예요. Put our dish inside. 1.5 minutes. 네. 1분 30초 필요해요. And now we wait. 이 와우! Look at this. Oh, it looks fantastic. It smells fantastic. Now let's put half an egg on top. So we put half the egg and some parsley. 와, 이제 우리 촉촉한 삶은 달걀과 마파 두부 덮밥 완성됐습니다. 테스트 맛보기 시간. Okay. Rice, tofu, onion, cheese. 예. I love tofu. It's so soft. 그 부드러운 두부도 아주 맛있어요. The onion is sweet. 양파도 달콤해. 그리고 그 마파 두부 소스는 매워. But it's okay, because the cheese is there. 괜찮아요, 치즈도 있고. This is really delicious. 진짜 맛있어요. 마파 두부 덮밥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뭘 만들어 볼까요? 우리 중국 음식 아니면 한국 음식? 매운 음식? 달콤한 음식? Come back next time, and I'll cook for you again. Bye-bye.

0: 안 한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해도 그냥 움직이지 않은 거죠. It won't budge. 그래서 좀 걱정이 됐고 이제 이게 막 계속 있고 잡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는데 자, Shinoy's grip gave way and he plunged to the ledge. 자, here comes our second word, to plunge. 친구들, fall는 떨어지다. 네, 그냥 떨어지는 건데 plunge는 훨씬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Right? 이렇게 높이 있는데 아래 여기 한참 아래 있고 그러니까 확 plunging 한다면은 확 떨어지니까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Alright? So, what happened? Alright, the clock started. 자, 시계가 작동을 하니까 막 소리가 그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막 나죠. 그리고 아래 보니까 the people unfroze.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친구들, 이 그림 보면은 자, 1초가 있네요. 블랙박스에. 그래서 바로 해리가 too close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Too close. Oh, that was close. 정말 아슬아슬했어. 겨우 했네. 네, 그런 뜻입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4. Defrost. Harry received a message from his data implant.
1: I'm needed. Can you make your own way home?
0: Shinoy nodded and Harry disappeared in a flash of light, off on another adventure. Shinoy enjoyed his steady walk home. Okay. 자, 친구들, 여기서 defrost. 네, 모든 게 해동이 됐네요. That is actually last vocabulary word. 자, defrost는 해동이잖아요. 친구들, 여기에서 조금 이 단어는 보통 왜 엄마가 냉동실에 뭐 고기나 아니면 뭐 떡이나 뭐 이렇게 해동 이제 그래서 꺼내서 해동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defrost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재밌게 남은 블랙박스를 뭐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Alright? Okay, 자, let us continue reading. He came across his head teacher again and chuckled.
2: Nice hat, Mr. Amitri.
0: The embarrassed couple swapped hats quickly.
3: Oh, haven't you got homework to do? Called out Mr. Amitri as Shinoy ran off.
0: 네, 저번에 멈췄을 때 이 모자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숙제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4: How's your back, Sam? Asked Shinoy.
5: Oh, it's fine, thanks. But it's my mind I'm worried about. I could have sworn I dropped my... Oh, never mind.
0: Back home, Shinoy got a friendly welcome from Milo.
6: Morning, said Mom.
0: Nice lie-in.
6: Shinoy laughed and checked to see if everything had unfrozen. He looked at Myra. She was perfectly still.
7: Oh, no, thought Shinoy. Had there been a problem restarting time?
6: He moved closer to examine her face.
8: Excuse me, Myra pulled a face. Have you heard of personal space?
6: Shinoy laughed. If only he could freeze time right now.
0: 자,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기억나세요? 네. 그 장을 봤는데 물건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노이가 you know, 저 허리 어때요? Sam, 할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다 괜찮은데 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네, 왜냐면은 이거 떨어졌는데 딱 이제 이게 시간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물건이 다 같이 있는 거 가방 속에 있는 거야.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또 마이라예요. 자, 마이라 was perfectly still. 친구들, still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은 거죠. 꼼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노이가 걱정된 거예요. 아니, 마이라는 또, 마이라는 아직까지도 얼어져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8: Excuse me, have you heard of personal space?
0: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야? 이렇게

0: 짜증을 내죠. 그래서 네,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Alright, so did you enjoy the story? Time froze. 자, 멈췄습니다. Time froze. Freeze. 네, 얼었다, 해동하다. 재밌는 단어를 많이 배웠죠? Alright, I will be back with another great book. So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everyone. See ya.
1: Sirah?
2: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스텝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죠. 자,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바로 이야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의 주어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 The har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fast he could run. I'm the fastest animal in the land, he would say. One day, the hare asked, Who will run a race against me?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but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No one except the tortoise. The hare laughed out loud. The other animals gasped. The tortoise just smiled.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an. The fox drew up a map of the route.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Whoosh!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Speeding around the meadow, dashing up hills, knocking animals over and upsetting just about everyone.
0: The Hare and the Tortoise, 토끼와 거북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는 좀 반갑죠. 그 반가운 게 영어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냐면 훨씬 더 글이 잘 읽히고요.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또 이해도 한 두 배로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읽을 때는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맞는가 비교도 한번 해보면서 그 다음 좀 더 몰입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 영어 실력을 올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바로 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토끼와 거북이 다들 아시죠? 내가 아는 그 토끼와 거북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har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fast he could run. 그렇죠. 토끼는 항상 이랬습니다. The hare. Hare이라는 것은 토끼죠. 토끼는 항상 boasting about. Boast라는 것은 자랑을 했습니다.

항상 자랑했어요. How fast he could run. 얼마나 그가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맞죠? 얼마나 그가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I'm the fastest animal in the land, he would say.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e는 바로 저기 있는 토끼가 되겠죠. 그래서 토끼는 말하곤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I'm the fastest animal. 나는 가장 빠른 동물이야. 이 땅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직 사자랑 호랑이를 안 만났나 보네요. 맞죠? 만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요. 어쨌든. 내가 가장 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One day, the hare asked. 어느 날, 토끼가 물었습니다. 이 많은 동물들에게 묻는 것 같아요. Who will run a race against me? 누가 나랑 경주 한번 해볼래? 라고 묻는 것이죠. 즉, 토끼가 스스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약간 얕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제안하는 거예요. 누가 나랑 경주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but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No one except the tortoise. 라고 되어 있네요. The other animals, 다른 모든 동물들은, 이제 토끼 빼고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were fed up with. 요게 were를 비동사로 바꾸면 be fed up with가 되겠죠. 뭐뭐에 진저리가 나다. 나 진짜 안 하고 싶어. 매일 저 소리야. 난 정말 함께 하기 싫어. 이렇게 신경 쓰기도 싫어. 안 해, 안 해. 이렇게 진저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들은 진저리가 났습니다. 뭐에 진저리가 났냐 하면 the hare's boasting. 그 토끼의 자랑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나안할 거야. 맨날 자기 빠르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또 빠르기도 빨라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더 싫은 거죠. 그러니까요. 맞죠? 이게 자랑에 진저리가 났는데, 그러나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이라고 돼 있죠. 그러나 아무도 would accept. accept라는 것은 받아들이다. his challenge. 그의 도전이죠. 여기서 그의 도전은 바로 토끼의 도전이죠. 토끼가 한번 누구 나랑 한번 뛰어볼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도전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for fear of losing. 뭐 때문에? 질까 봐서. 지는 두려움 때문에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지는 두려움, 즉 질까 봐서 그의 도전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즉 그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토끼가 좀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끼랑 싸워봐야, 토끼와 경주해봐야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애초에. 그런데 no one,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뭐 빼고는? except the tortoise, 거북이 빼고는요. 거북이 아시죠? 이렇게 거북이 빼고는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도전하겠다? 거북이가 또 도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북이의 도전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hare's boasting. 자, 여기에 있는 게 지금 boasting. 동사 boast가 자랑하다, 뽐내다, 으스대다 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ing가 붙으면은 자랑하는 것, 맞죠? 자랑, 이렇게 명사가 됩니다. 동사에서 명사가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의 주어를 확실하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의 주어. 이 말 자체가 어렵죠?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I like singing이라고 돼 있죠.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하냐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랄랄라,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노래 부르다가 sing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ing를 붙여서 singing이 되었어요. 노래 부르기, 노래하기, 노래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걸 바로 동사 sing에서 바뀌어서 ing를 붙였잖아요. 거기에 붙여서 뭐가 됐냐면 singing, 노래 부르는 것, 바로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나온 명사라 그래서 동명사입니다. 동사, 뿌리는 동사에 두고 있는데 그게 현재, 지금은 명사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명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노래하는데? 내가 노래하는, 지금 I like singing이라는 것은 내가 노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이 I라는 사람한테, 저기 있는 I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I가 노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singing 앞에다가 다른 사람을 넣어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I like his singing. 아, 나는 좋아한다. 누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냐 하면
그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동명사는 원래 뭐였어요?

있습니까? 원래는 여기 ing가 없을 때, 지금 여기 ing를 제가 가렸죠? ing가 없을 때는 원래는 동사였어요. 동사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주어가 있었어요. 맞죠? 동사는 항상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어요. 뭘 붙이면서? 여기 있는 ing를 붙이면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는 동사였지만 이제는 명사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의 동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앞에 주어가 올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요 his는 바로 아, 여기 있는 이 동명사의 주어이구나. 그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동명사의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명사의 주어는 형태가 어떠냐는 거죠. 왜 his를 썼냐라는 거예요. 그냥 he 쓰면 안 되나? 그냥 he, he 쓰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명사를 쓰지 않은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I like his idea. 나는 그의 아이디어를

0: 좋아한다. 아, 여기 보니까 his idea. 지금 여기 idea라는 명사가 왔죠.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그의 아이디어. 여기서 아, 어떤 아이디어? 그의 아이디어. 그가 가진 아이디어잖아요. 맞죠? 이 아이디어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his라는 소유격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소유격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singing이라는 명사를 수식할 때 소유격을 쓰기로 한다라는 것이죠. 왜? 명사를 수식하니까 소유격이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명사의 형태들 중에. 그래서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원래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아이디어, 여기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소유격을 붙인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소유격 his를 붙인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유격을 쓴다. 자, 여기까지. 이게 원래 동명사의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법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I like his singing이 원래거든요. 원래 이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쓰기 시작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I like him singing도 이제 맞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서서히 him singing도 맞다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도 되지만 뭐도 된다? 목적격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동명사의 주어는 소유격도 되지만 목적격도 된다. 정확하게는 원래는 소유격이 됐는데 이제는 목적격도 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또 나오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하하! The hare laughed out loud. 자, 거북이가 도전한다고 하니까,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이죠. 맞죠? 토끼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The other animals gasped. 근데 이제 다른 동물들도, 거북이가, gasp. 어떻게 숨이 턱 막히는, 거북이가. The tortoise just smiled. 그런데 거북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과연 이 둘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 har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fast he could run. I'm the fastest animal in the land, he would say. One day, the hare asked, "Who will run a race against me?"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but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No one except the tortoise. Ha ha! The hare laughed out loud. The other animals gasped. The tortoise just smil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in. 경주를 위한 준비가. 그렇죠. preparation이라고 하면 준비입니다. 경주를 위한 준비가 begin, 시작이 되었습니다. The fox drew up a map of the route. 그렇죠. 이제 이 뛰려면 이 경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루트, 경기 이 달리는 이 경주 루트, 이 경로가 되겠죠. 경로를, 경로의 지도를 여우가 그렸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려오면 되겠다. 여기가 마지막. 선, 이 꼬린 지점이 되겠다.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Following week라고 하면 따라오는 주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가 되겠죠. The race, 그 경주는 was to take place. Take place라는 것은 개최되다, 열리다. 아, 그래서 그 경주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following week는 한 주가 있는데 따라오는, 현재를 따라오는 주, following, 따라오는이잖아요. 아직까지 오지 않고 따라오고 있는, 뒤따라오고 있는 주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워시! 슝! 실감 났습니까? 누가 지나갔다고요? 보셨습니까? 찰칸 사람 눈엔 다 보였을 겁니다. 바로 토끼가 한 마리가 슝! 지나갔잖아요. 이제 방금 지나갔다고요.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다음 7일 동안 the hare, 토끼는 showed off. 또뭐 했겠습니까? 뭐 하는 거 좋아합니까? 바로 으스대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Speeding around the meadow. 그렇죠. 들판을 막 이렇게 전속력으로 뛰어다니고요. Dashing up hills. 언덕을 막 올라가고요. Knocking animals over and upsetting just about everyone. 이라고 돼 있네요. Knock over. 여기 있죠. Knocking animals over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빨리빨리 막 달리니까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And upsetting. Upset 이라는 것은 약간 화나게 하다, 언짢게 하다, just about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언짢게 하면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빨리빨리

0: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아, 이 사람들은 없네요. 다른 동물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경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an. The fox drew up a map of the route.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Whoosh!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speeding around the meadow, dashing up hills, knocking animals over and upsetting just about everyone.
0: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Boast. Boast. He always boasts about his new phone. Be fed up with. Be fed up with.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Preparation. Preparation.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an. Take place. Take place.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Show off. Show off.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fear이라는 것인데요. fear,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문 두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s eyes were full of fear. 그의 눈은, 맞죠? 그의 눈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 fear. 저의 눈에 지금 가득 찬 게 보이십니까? 어...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 공포. 맞죠?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이나 공포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는 명사잖아요. 여기 보면 동사도 됩니다. Many people fear the dark. 많은 사람들은 공포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한다.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The dark. 그래서 어둠을 걱정하는 건 여기서는 아니겠죠. 두려워하다,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에 따라서는 걱정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단어가 명사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품사도 될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이 단어 학습, 영어 단어를 특히 학습할 때는 하나는 딱 무조건 이게 이런 품사가 딱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창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량.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겠네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